0: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굿모닝. 첫 곡으로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작약의 꽃말 뭔지 아세요? 수줍음, 부끄러움입니다. 예, 그래서 신부의 부캐로 이게 많이 쓰이죠. 밀폐유 나베처럼 이렇게 겹겹이 포개진 꽃잎이 정말 압도적으로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경주에 있는 서학마을, 청도 읍성, 영천 삼창리 작약꽃밭도 굉장히 이 작약의 명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5월 한 달 정도가 작약 시즌이니까 작약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죠. 한 열흘 남았나요? 이렇게 제철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을 놓치지 말고 즐기는 거, 그거야말로 최고의 호사고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기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금요일 아침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죠.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1: 리메이드 서울.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선우정화의 상상, 우효의 민들레 듣고 오셨습니다. 몽이 엄마님. 알디, 저 이사했습니다. 인테리어 말끔하게 해놓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남달라요. 새로운 집에 정부 치려고 익숙한 목소리 알디랑 같이 해요. 기분 짱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인테리어를 이사하시면서 하셨군요. 오, 어떤 부분들을 하셨나요? 저 약간 좀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저도 이제 한 2년 있다가 그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좀 오래 살 생각으로 인테리어를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참고 자료를 계속 지금부터 모으고는 있는데, 뭐 요즘은 너무 좋은 아이템들,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 너무 좋은 디자인들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 디자인인지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는 뭐 방안이나 이런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죠?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거를 좀 신경 쓰셔서 하셨는지.

두 딸이 졸업사진 찍는 날이라 아침부터 전쟁터가 따로 없네요. 고데기 찾고 교복 다림질하고 엄마 이거 어때? 이거는 이 말을 열 번쯤 듣고 나니까 출근하기도 전에 하루치 체력을 다 쓴 느낌입니다. 그래도 거울 보며 웃는 딸들 보니까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마음이 또 몽글해지네요. 아이들 인솔하여 사진 촬영하시는 선생님들, 전국의 엄마들, 알디 목소리 들으며 힘내자고요 하셨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교복 입고 찍는 사진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질문이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많은지 그죠? 그래도 그들에게 또 평생 갈 네 둘도 없을 그런 이벤트니까 네 우리 세상을 걷다님 눈에도 잘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이제 행사가 두 개나 그냥 동시에 있네요. 꼬맹이님께서 신청하신 폴킴의 있잖아 그리고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듣고 영화 한 편 보러 가시죠.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잘 가꾼 잔디 정원 위로 햇살이 번지는 평화로운 오후. 만수는 직접 숯불을 피우고 가족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두 아이, 대형견이 뛰어노는 그림 같은 2층 집. 만수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상태죠. 긴 세월 한결같이 태양제지에 헌신해오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지회사에서 25년을 근무한 만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보내온 선물이 해고의 시그널이라는 걸 알지 못했죠.

미국에서는 해골을 도끼질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해골하는 건 도끼로 사람 목을 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매각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만수. 석 달 안에 재취업하겠다고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면접장의 문은 매번 아슬아슬하게 닫히고 맙니다. 아빠, 취직할 때까지는 당분간 비상상황이야. 알지? 학원 금지, OTT 금지. 내 차는 팔 거고 당신 차도 작은 걸로 바꿔. 그리고 우리 집도 내놓을 거야. 아내가 집을 팔자고 얘기하는 순간 만수의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직접 온실을 짓고 그네를 매달면서 한 땀 한 땀 갖고 온 2층 집은 만수에겐 분신이나 다름없었으니 말이죠.

아내는 테니스를 관두고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반려견 두 마리는 외갓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래봬도 올해 펄프맨 상까지 받은 업계 베테랑인데 제 집 회사에 자신의 자리 하나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고 믿는 만수는 급기야 허위 구인 광고를 올리고 경쟁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합니다. 종이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계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삶을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당신의 취미와 성격 그리고 가족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터넷 접수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가 종이를 안 쓰면 누가 쓸까요?

가짜 구인 광고로 찾아낸 두 명의 경쟁자 구범모와 고시조, 그리고 재취업을 원하는 재지회사의 현 관리책임자 최선출까지 세 사람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결론. 집을 지키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경쟁자 제거 프로젝트는 처음엔 다소 우발적으로 시작됐지만 경험이 쌓여갈수록 만수는 점점 대담하고 치밀해지는데요. 마침내 자신의 목표대로 만수는 재취업에 성공하지만 기계가 사람을 대처하는 현대적인 공장에 만수는 홀로 남겨집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무자비하게 벌목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현대사회의 시스템 속에 희생되는 인간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오래도록 서늘한 여운을 안겨준 작품이었죠. 2025년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블랙코미디 어쩔 수가 없다 였습니다.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였죠. 어쩔 수가 없다였습니다. 2025년 작품이라서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였고요. 자, 이 작품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이죠. The X라는 작품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영화를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한 남자의 죄취업 호러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박찬욱 감독이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화가 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끊임없이 농담을 시도하고 주변을 웃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현실에선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농담으로 가득한, 조금은 영화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조금은 과격한 그런 블랙코미디여서 개봉 당시에도 호불호가 조금 있었던 편이에요. 해외에서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토론토 영화제, 뭐 스톡홀름 영화제,

체스 영화제 등등에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었죠. 깐느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박찬욱 감독은 내일 폐막되는 79회 칸 영화제, 이게 5월 12일에서 23일까지 진행이 되는, 네, 지금 현재 심사위원장으로 활약 중이시죠. 그래서 특별히 골라본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 2025년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였습니다.

로렌 올레드의 Never Enough 듣고 오셨고, 이어서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네, 보컬 차력가 두 분의 노래를 듣고 오셨습니다. 동네 노는 언니님, 그대창 들은 지 벌써 1년이 다가오네요. 1년 전 처음 그대창을 영접한 날이 금요일이라서 다행이었습니다. 목요일 이 코망을 먼저 접했으면 도망갔을지도? 물론 지금은 목요일이 더 기다려지지만요. 가장 텐션이 다른 두 색깔의 날이 목요일과 금요일이죠. 네, 뭔가 목요일은 약간 나사 몇 개 풀어놓는 날, 뭔가 금요일은 굉장히 우아한 척하는 날. 네, 입 싹 닫고. 네. 다행입니다. 금요일 날 오셔서 자리 잡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영화 소개하는 날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빠져서 월요일도 들어보시고 뭐 화요일도 들어보시고 수요일도 들어봤는데 괜찮네. 그러다 갑자기 목요일에 네, GX

같은 느낌이 나니까. 자, 그런 날도 필요한 법이죠. 자, 천바원바의 Top Thumping 그리고 로비 윌리엄스의 It's Only Us 두 곡 듣고 옵니다.

0: T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0: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 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0: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가자지구행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가 오늘 오전 6시 23분쯤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아현 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동정세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며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을 때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 활동가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한 뒤 민간인을 고문하고 감금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8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동향과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3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역대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서울 도심권인 용산, 종로,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일부를 하반기 출범할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국부펀드 출자용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국부펀드 설립 법안에 현금 출자 근거를 명시할 방침입니다. 국부펀드는 장기 수익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가 보유 투자 기금으로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규모 세수를 국부펀드에 적립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찬반 투표가 오늘부터 엿새간 진행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5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7: CBS
8: 1분 기상정보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다시 하늘이 점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낮 기온도 크게 올라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초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욱더 커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가 예상되고 전주 27도, 춘천 25도, 대구 2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제주도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또 오늘 오후에 전남 북서부 지역으로는 한때 5mm 미만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전까지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분 기상정보였습니다.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CBS 라디오 그대작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6447님께서 신청하신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 선물 드리고 시작해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드리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역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작년 9월에 탄생한 1호점부터 지난 4월에 소개한 27호점까지 장장 8개월을 함께했고요. 시즌 1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즌2에 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점 이용하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은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녀왔어요. 이렇게 남겨주지 마시고, 뭐, 거기서 이제 받으셨던 뭐, 음식, 뭐, 외에도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물품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녀왔던 곳의 간판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인증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2부 시작합니다.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자, 제이레빗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카페 마들님께서 신청하신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오셨습니다. 3007님, 줌바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 핑계로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요. 몸이 급격하게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나를 춤추게 하는 건 줌바와 이코망뿐인데 이번 주말에는 큰맘 먹고 대청소를 해야겠어요. 이불, 빨래, 베개 커버들이며 쿠션 커버들도 싹 다 빨 거라고 그대창에 대고 전국적으로 다짐해 봅니다. 늘 약간 이렇게 네, 이런 다짐이 좀 너무 원대하고 크면 잘 안 이루어지던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베개 커버, 뭐 이불 빨래, 쿠션 커버들 언제 한 번씩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짧아도 주위가 더 짧아도 좋긴 좋아요. 요즘 해가 좋아서 이렇게 뭐 베란다 같은 데 이렇게 내다 놓고 이렇게 바짝 말리기도 좋고 잘도 마르고 네 이렇게 딱 잘 말린 이불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딱 포근하게 덮고 자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모두 동참해 볼까요? 이불 빨래 베개 커버들 좋습니다. 여왕926님, 줌바 중독성 격하게 공감합니다. 헬스만 하기는 지루하고 가까운 곳에 줌바 센터가 없어서 차 끌고 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귀찮고 아 그립다 줌바요 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1인. 지금 몸과 정신이 싸우고 있죠. 좀 움직이십시오. 움직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범진의 인사 듣고 올게요.

CBS 그대창가에 알겠습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9735님. RD 진짜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오늘 저희 회사 본부 체육대회라서 늦지막히 출근을 하는데요. 덕분에 어린이집 다니는 4살 아이랑도 조금 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장맘이라 생후 10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냈더니 어느새 큰 형님이 된 우리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게 돌봐주셔서 아이가 말도 잘하고 성장도 빠르네요. 아이들 케어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늘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아이들한테는 기억에 참 많이 남을 텐데 엄마 엄마 일 안 가면 안 돼.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도 하루 정도 엄마가 일 가야 되는데 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시던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 저랑 이제 같이 해주던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늘 되게 행복한 날인데요. 그래도 너무너무 잘 됐네요. 우리 아이가 말도 잘하고 성장도 빠르고, 그죠? 우리 선생님들께 참 고마워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될 텐데 말이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6276님, 15년차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감사 인사해 주실 때가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경험상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마음 편히 화장실을 못 가서 방광염은 기본이고요. 밥을 5분도 안 돼서 마실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이고 참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왜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 어른들이 다 동원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많은 아이들을 한 공간에서 또 케어를 해야 되는 몇 안 되는 선생님들의 하루가 부드럽고 편안할 리 없죠. 그죠? 또 그만큼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움직여주시고 또 학부모님들의 감사 인사에 또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다들 저희 한국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자,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 The Chorus의 So Young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다음 수업 가기가 싫으네요. 대학에서의 마지막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정과 체력이 가득한 대학 생활이 언젠간 그리워지겠죠? 제 대학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라디오인데요. 이동 시간, 공강 시간에 늘 라디오를 찾아 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힐링 시간이랍니다. 친구들한테도 부지런히 CBS 전파하고 있는데요. 듣고 있으려나? 흐흐. 반갑습니다. 미니미니님, 대학생이시군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가난하지만 열정과 체력이 가득했던 대학생활 그리워지겠죠? 정답입니다. 그리워지는 걸로 끝나면은 그냥 그립고 말 텐데 돈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이 시절의 가난은 나를 온전히 1인분하게 해주는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이 시절의 열정과 체력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주는 연료입니다. 잘 활용하시고 잘 느끼시고 그리고 온전히 내 것으로 삼으셔서 나중에 졸업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뭐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난하게도 살아봤는데 뭐 어렸을 때는 이런 열정과 체력도 있어 봤는데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도 나이가 확실히 많이 들었다고 느끼는 게 참 우리 이 어린 친구들 우리 후배님들한테 아쉬운 소리 더 하게 되고 따끔한 한마디 더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그대들이 부러워서 그래요.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없는 거니까 저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 라떼 아재들의 이런 잔소리도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최송화님. 아는 언니 태우고 지방을 가는 길인데요. 라디오를 듣더니 어머 이 사람 알렉스 아니야? 하면서 반가워하네요. 참고로 언니가 나이가 78세. 오 진짜요? 20대부터 70대까지 아우르는 마성의 알디. 흐흐흐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니까 제가 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진스의 버블검 그리고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듣고 올게요.

1890님, 알디 방송 잘 듣고 있다는 말 꼭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일 때문에 늘 정신없고 삭막한 사무실인데 때론 신나게 때론 분위기 있게 만들어줘서 들으면서 늘 힐링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길래 그렇게 사무실이 삭막하신 거예요? 아니 주변 분들 상사분들 왜 그렇게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들고 그러세요?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를 함께 하십시오. 분위기가 유해지고 네, 하루에 내 마인드가 부드러워집니다. 예, 이만한 힐링이 없어요. 음악이 좋잖아요. 그죠? 자, 자주 놀러 오시고요. 조이의 라비안 블루 띄워드리면서

0: T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오늘은 코스닥 강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급반등에 이어 오늘은 소폭 상승 출발한 뒤 7,800선에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 초반 5% 넘게 급등해 프로그램 매수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이며 올 들어 이번이 8번째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원 내린 1,504.7원에 개장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코스피 불장에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석 달 만에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6.1로 전달보다 6.9포인트 오르면서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15포인트나 상승해 2020년 10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보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는 등 비아파트를 확대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9만 호 가운데 6만 6천 호는 규제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비롯한 아파트 외 주거시설은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 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오늘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부터 부적절 정부 포상 서훈 취소 등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 운영하는 방안이 경찰청 주간 과제로 꼽혔고 피해자가 있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를 위해 성평등 가족부 장관에게 긴급 차단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내란 군사반란 가담자와 국가폭력 가해자 등의 과거 부적절하게 수여된 서훈을 면밀히 재검증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도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권오을 국가본부 장관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5.18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이번 논란 이후 최근 2에서 3년간 자체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활용했던 사례를 전수 파악한 뒤 당분간 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이즈나 통신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 메시지 교환을 하고 있다며 이는 합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현지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밤부터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9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5: CBS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6: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천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5: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6: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

0: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산은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내일이 오는 게 싫다는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봤대요. 시험이 있어서, 불편한 사람과 약속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해야 해서, 날씨가 나빠서, 구체적으로 답을 했다는 거죠.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도 물어봤대요. 뭘 하면 행복해질 건지 그랬더니 답을 잘 못했다는 거죠. 뭐 할 때 행복한지 언제 웃는지도 잘 모른 채 막연히 행복을 꿈꿨던 거죠. 행복이 불행보다 더 자주 오지 않는 건 불행만큼 이유가 잘게 쪼개지지 않아서일지도 몰라요. 햇살이 좋아서, 푹 자서, 용돈이 올라서, 좋은 노래 들어서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작지만 힘찬 이유들 찾아보자고요. 행금 직진 코스, 꼬꼬무송 레이스, 어떤 곡이 나오든 내 맘대로 다음 곡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첫 곡 대기 중이고요. 이디어 오면 딱 좋을 노래.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꼬꼬무송 레이스, 토이 그럴 때마다로 스타트.

0: 도로시님이 라디오 들을 때 행복하시다고. 이렇게 뭐 할 때 행복할지 확실하게 아는 것 자체도 행복일 것 같아요. 토이의 그럴 때마다 5월 22일 금요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꼬꼬무송 레이스 첫 곡이었습니다. 흥미진진 노래 읽기로 쿵짝쿵짝 신나는 꼬꼬무송 레이스.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음 곡을 내 맘대로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나만의 신박한 이유를 달아준 세 분께 꼬꼬무상으로 김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토이 그럴 때마다 다음 곡으로 보통 날림 그럴 때마다 말해 뭐해 케이윌. 천생연분님 그럴 때마다 아잉 오렌지 캐러멜 아잉 아는 오빠님 토이 다음은 헤이 어때요? 헤이의 주댐무 5210님 그럴 때마다 널 생각해 원모어 찬스에 널 생각해 이 중에 하나 들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노래 있으신가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토이 그럴 때마다 다음 곡 추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김치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2분 20초 후에 다음 곡 공개할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경제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1416님이 오늘 음악들이 날씨만큼이나 두근두근 하네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토이의 그럴 때마다로 시작한 흥미진진 노래 읽기 꼬꼬무송 레이스.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음 곡을 내 마음대로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아는 오빵님께서 토이 했으니까 해이 하자고 해이의 주댄무 청해 주셨고요. 5138님의 꼬꼬무송 이소라의 청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노래가 나오든 다음 곡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그런 날인데요. 나만의 신박한 이유 달아준 세 분께 꼬꼬무상으로 김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 가겠습니다. 5210님의 꼬꼬무송 원모어 찬스에 널 생각해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 듣고 뭐 들을지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원모어 찬스 널 생각해 듣고 뭐 들을지 골라주세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불금 꼬꼬무송 레이스 5210님의 꼬꼬무송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이어서 생각보다 좀 빨리 삐딱선을 타주셨네요. 소중한 사람 가수팬님이 봄이 좋냐 멍청이들아 적해주셨는데 제목은 봄이 좋냐 10cm의 노래까지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자 다음 노래를 계속해서 추천해 주시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달리다 보면 명곡 편집샵이 되는 시간. 계속해서 다음 곡 만나보겠습니다. 원모어 찬스 들으시면서 가장 많이 떠올려 주신 곡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한스베베님, 1215님과 함께 들을 다음 꼬꼬무송입니다. 주얼리, 베이비 원모어 타임. 듣고 뭐 들을까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주얼리 원모어 타임 듣고 뭐 들을지 골라주세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흥미진진 노래 읽기로 쿵짝쿵짝 신나는 꼬꼬무송 레이스 한스베베님 1215님 신청하신 주얼리 원모어 타임에 이어서 옥주님의 꼬꼬무송 버블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코코78님이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오면 뭐 하냐고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요. 너무 허를 찌르는 이 선곡. 어쩔까요? 너무 좋아요. 김부용의 풍요 속 빈곤 정해주셨습니다. 요거 듣고 뭐 들을까요? 풍요 속 빈곤 다음 곡 골라주실 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김부용 풍요 속 빈곤 다음 곡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불금 행금 꼬꼬무송 레이스 코코78님의 꼬꼬무송 김부용 풍요 속의 빈곤에 이어서 천생연분님께서 신승훈 내 방식대로의 사랑 추천해 주셨습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장르로 엮어주신 것 같아서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멋있어요. 다음 곡 음휴시인님께서 그래서 재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오늘 명곡 퍼레이드 진짜 많네요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들을 거고요 문제는 이제 거의 다 와서 마지막 곡 하나가 남았거든요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듣고 광고 후에 마지막 곡 골라주셔야 돼요 오늘의 마무리 주인공 누가 될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우물 하나 둘 하나 둘 번으로 꼬꼬무송 레이스 대망의 마지막 곡 골라주시면 됩니다.

0: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2: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3: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4: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여행.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1215님, 옥준님, 코코78님 오늘 좋은 노래로 꼬꼬무송 빛내주신 세 분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 7564님께서 사랑 시작하려면 우선 썸부터 있어야 하니까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어떨까요 하셨어요. 좋아요.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김윤주의 랄랄라 마칠게요. 오늘도 룰루랄랄라.

0: CBS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0: 드립니다. 이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향신문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도출한 임금 협상안에 대해 마지막 관문인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디바이스 경험 부문 직원들의 동행노조 가입 규모가 5배 가까이 늘어나며 반대표가 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지 않은 동행노조는 투표권이 없다는 게 초기업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오늘 선착순 판매가 시작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뜨거운 가입 열기를 보였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판매 시작 10분 만에 한도가 소진됐고 은행 영업점 앞에는 개점 전부터 가입을 위해 고객들이 대기하는 오픈런도 벌어졌습니다. 주요 증권사와 시중은행 등지에는 이미 오전 중에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온라인 판매 물량이 모두 소진됐고 오프라인 판매 물량도 빠르게 한도가 줄고 있습니다.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상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공직사회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 마케팅 논란 스타벅스 불매 동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하고 전체 지부에 스타벅스 이용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총연맹도 사무처 회의에서 나온 제안을 받아들여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6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내놨습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라가 89%로 가장 높고 대전, 세종, 충청 65%, 서울 63%, 인천과 경기 62% 등이었으며 보수세가 강한 부산, 울산, 경남은 59%, 대구, 경북은 53%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 여름도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다음 달부터 8월까지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 가능성이 비슷하거나 낮을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비구름이 물러나고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5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3: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3: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8: 빌딩앤 리치.
7: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8: 빌딩앤 리치.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 각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우리 달릴레오님, 남파란길 88 코스 완도 구간 라이딩 하면서 해피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맞다. 요즘 완도에서 라이딩 하신다고. 세상에나, 완도도 날씨 엄청 좋죠? 아유, 잘 다녀오세요. 레너스텔라의 곡이었고요. 또 10월에 우리나라에 방문하죠. 내한 공연인 찰리푸스 함께 노래한 Summer Feelings였고 또 In Real Life의 Crazy AF까지 전했습니다. 5210님이 이번 연휴에 일단은 불교 봉사단이라 주일에는, 아 이거는 제 말입니다. 일요일에는 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딸이 월요일에는 드라이브 하고 싶다네요. 저는 어제 부부의 날에 결혼 26년 차 기념일이기도 했는데요. 나 홀로 보냈습니다. 남편, 딸 모두 기숙사에 있는 터라 어제는 조용히 집콕이었지만 월요일에 새 가족, 우리 딸이 원하는 드라이브 삼아서 외식이라도 할까 봐요. 이렇게 종교 대 통합 탄압, 아 탄압이 아니라 단합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니까 가족이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얼굴 보고 식사할 수 있겠다. 평소에는 흩어져 있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가득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4953님이 지수님 오늘 약속이 있으시죠? 옷이 예쁜데요? 하시면서 지수님 말처럼 특별한 약속이 없는데 날씨가 괜히 아 좋으니까 기분이도 좋은 금요일입니다. 저의 약속이라면 우리 햇님이들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햇님이들과의 약속. 고맙습니다. 예쁘다고 해주신 4953님도 계시지만 물은 셀프님, 와플룩이시네요 지수님. 오늘부터 3일간의 연휴 야무지게 보낼 겁니다. 놓치지 않을 거야 하셨고, 림자님은 올록볼록 엠보싱. 왕서방님은 지수님의 오늘 의상은 목욕탕 타일, 그 바닥 타일 의상이 아닌지. 맞다 맞다, 목욕탕 타일이네. 딸기님은 어머 지수님 제 돗자리랑 비슷한 의상이네요. 공원 갈 때 좀 내어주실래요 하셨는데 사뿐히 치려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모두 고맙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금요일, 오늘 보이는 라디오고요. 보라 퀴즈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금요일에 어울리는 퀴즈 본격적으로 풀어봅니다. 이어지는 곡은 마돈나의 홀리데이.

5210님, 매번 회사에서 근무 중에 점심때 들었는데 오늘은 아들과 제가 생일이 겹쳐서 둘이 여행길에 오른 고속도로에서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떠나는 여행길, 흥을 업 시켜주는 노래들 아주 좋습니다 하셨는데, 아, 생일 축하드리고요. 잘 다녀오세요. Black Eyed Peas의 I Got a Feeling, 또 마돈나의 Holiday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보라 퀴즈 아이스의 신잡 퀴즈입니다. 엊그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시야도 굉장히 맑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천체, 우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 행성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마음은 편하게, 우리에겐 힌트가 있으니까. 지난 2월부터 오는 9월까지는 저녁 하늘에서, 또 11월부터는 새벽 하늘에서 이 행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쌍안경이나 천체 망원경이 아니어도 맨눈으로 쉽게 볼 수 있고요. 이거 진짜 구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 17일 음력으로 4월이 시작되면서 초저녁 초승달 옆에 있는 이 샛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성은 생성될 당시 같은 가스층에서 만들어져서 지구와 쌍둥이별로 불리는데요. 태양계 행성 가운데 지구와 크기, 부피가 가장 비슷한 행성이지만 기후는 완전히 달라서 지구보다 대기압이 90배 높습니다. 또 460도 이상의 고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전에 나왔던 책 아시죠? 화성에서 온 남자. 또 이것에서 온 여자, 이런 책도 있었는데요. 자, 여자는 이 행성에서 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 행성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목성? 아는 오빠님, 목성? 목성은 아니지. 수성? 화성? 지금 다. 근데 일단 접근은 좋았습니다. 접근은 좋았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자, 그렇습니다. 아, 오늘 그래서 좀 힌트가 될 만한 안경도 준비를 했죠. 골드. 뭐 답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게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그날이고. 자, 이 행성 무엇일까요? 2월부터 9월까지는 저녁 하늘에서, 11월부터는 새벽 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고요. 지구와 쌍둥이별로 불리는 이 행성. 자, 무엇일까요? 두 글자고요. 이 정도 했으면, 정답 희성 어때? 자, 이 정도 했으면 알아주셔야지요. 예전에 여기서 나온 그 TV도 있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전자회사기도 했는데. 자, 무엇일까요? 이거 그리고 이거 관련된 거 예전에 중국집 이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무엇일까요? 삼성땡! 자, 지금 감을 잡아가고 계십니다. 감을 잡아가고 계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자, 정답 계속해서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혜숙님 아만다 리어예요. I'll miss you. I'll miss you.

못된 어머니로 불리는 건 저만 그런 거죠? 타바레스의 More Than a Woman이었고요. 아마나리아의 I Will Miss You, 혜숙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는 저녁 하늘에서 그리고 11월부터는 새벽 하늘에서 이 행성이 관측이 됐습니다. 지구와 쌍둥이 별인 이 행성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였는데 개성 있는 오답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왕똥씨님 안성, 아는 오빠님 내 피부는 건성. 정말 급성과 극성 사이를 오가는 이 오답들 반성하시고요. 졸리나님은 오늘의 정답은 완성 하셨는데 정말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기라성 같은 우리 햇님이들 존경합니다. 탄다디 비라님은 제가 졸업한 부산의 이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름으로도 있다고. 주관적인 자기님은 어머 저희 집에 여기 TV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선풍기가 있었는데 하시면서 얘기도 해주셨고. 2252님은 저는 진짜 하늘 보고 찾을 수 있어요. 유난히 반짝여서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새벽 기도 갈 때 타기 전에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는 저녁 하늘에서 11월부터는 새벽 하늘에서 이 행성을 볼 수 있는데요. 지구와 쌍둥이별로 불리는 이 행성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쉬우니까 여기까지. 자, 정답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함께해 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Imagine Dragons의 곡 이어집니다. Not Today.

요리도 되게 잘한다 그러죠. 데미 로바토의 Confident였고요. Imagine Dragons의 Not Today였습니다. 유진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세호님 또 레모님 콜드플레이 더 사이언티스트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답변 비율이 야당 후보 당선 기대 응답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주 조사 대비 2%포인트 늘어난 46%가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직전 조사 때와 같은 33%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승리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 50대, 60대에선 여당 후보의 다수 당선을, 20, 30, 70대 이상에선 야당 후보의 다수 당선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6.3 지방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레이스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후보 공천 확정 직후 나온 여러 조사에서처럼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두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7%가 정 후보를, 41.6%가 오 후보를 각각 지지한다고 답해 불과 0.1%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KBS가 지난 16일부터 20일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에 거주 18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의 지지도가 45%로 오 후보의 지지도 34%를 오차 범위 바뀐 11%포인트 앞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선불식 충전카드의 불합리한 환불 규정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에 대해 공정위와 국회는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스타벅스는 매장 직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근 누락이 발생한 GTX 삼성역 구간 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수도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GTX 노선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시공 과정의 부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 문제가 단 하나도 남지 않도록 보강 방안을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3.7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9: CBS
10: 사랑으로, 연애로, 그 알싸한 감정으로 청춘을 낭비하라. 떼쓰기, 보채기, 연락 끊어보기, 설득하기, 밀고 당기기, 미워하기, 욕하기, 칭찬하기, 그리워하기. 사랑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한 것들. 이나미의 시, 내게 20살이 다시 온다면 이었습니다.
8: 1시 5분입니다.

8452님, 저 지난주에 마이크 영화 보고 왔잖아요. 아, 좀 노래와 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타고났는지 천재라고 다시금 감탄했답니다. 저는 이번 연휴 때 보려고 예매했습니다. 오늘 마이클 잭스 노래 또 마이클 영화 이야기 해주신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요. 7976님도 보셨다고. 아, 이 노래는 3547-6785님이 청하신 마이클 잭슨 The Way You Make Me Feel 이었습니다. 해피송은 2부로 건너갔고요. 오늘 1부에서 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우주로 날아갔었죠. 아, 이 안경 잘 써야 됩니다. 자, 금색 안경. 오늘 문제가 2월부터 9월까지는 저녁 하늘에서 11월부터는 새벽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 행성, 지구와 쌍둥이별로 불리는 이 행성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였는데요. 함흥줄미아님 정답. 자금성 짬짜면의 명가입니다. 아,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다, 진짜. 자, 오늘의 정답은 그렇습니다. 금성입니다. 오늘 금요일을 더 밝게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금성. 금성은 태양, 달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밝게 빛나는 천체고요. 이름도 여러 가지죠. 샛별, 개밥바라기별 등. 샛별은 새벽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는 의미고요. 개밥바라기별은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 6시 이후에 개에게 밥을 주는 저녁, 서쪽에서 밝게 빛나는 금성을 볼 수 있다. 이런 데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화성을 마르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또 금성은 비너스라고 부르죠. 자, 오늘의 정답은

0: 8586 모래시계 8414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이 황금 같은 날씨에 황금 같은 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황금 연휴 이제 내일부터 아마 오늘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어지는 연휴에 길지는 않지만 날씨가 좋아서 더 연휴를 그냥 보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휴 계획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햇님이들의 5월 연휴 계획. 소소해도 좋고요. 소소해서도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뭐 옷장 정리, 냉장고 정리도 좋고요. 어디 여행을 간다, 누구를 방문한다, 어디를 방문한다, 누구를 만난다 등등등 우리 햇님이들의 연휴 계획 들어봅니다. 저는 해피송 듣는 것이 낙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월요일에는 25일에는 대체공휴일이죠. 저희가 생방송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자, 우리 햇님이들 연휴 계획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5월 짧지만 굵은 황금 연휴 우리 햇님이들 어떻게 보내실지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손씻기였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줄리아님, 20대 초반에 만나서 이제 중년이 된 친구 같은 언니랑 속초에 여행 와서 힐링 중입니다. 우리 황은희, 이진희, 우정을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우 신나시겠다. 속초는 언제 가도 너무 좋죠. 속초 중앙시장 닭강정 사랑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잘 다녀오시고 73방탄소님 모던 토킹의 In 100 Years였고요. 또 우일 탱크님 런던 보이스의 런던 나이츠, 달릴레오님 제니퍼 로페스의 브레이브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이분은 연휴 계획입니다. 소소해도 좋은 우리 햇님이들의 올 5월, 내일부터 이어지는 연휴 계획들. 까비맘님, 어머 얘기 듣고 보니까 지수님 덕분에 계획이라도 세워봐야겠네요. 여름 준비입니다. 이불도 바꾸고 옷장도 정리하고. 이제 진짜 여름이고 혼잎을 꺼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날씨예요. 멋진 여자님은 시댁이 해남이라서 2박 3일로 다녀옵니다. 여행간다 생각하면 10월드도 즐거운 세상이 될 거죠? 되는 겁니다. 하긴 뭐 숙식 해결하고 적당히 근처에서 놀 수 있고, 이게 뭐 처음 뭐 신혼 때나 그렇지 뭐 부딪히고 살다 보면은 그죠, 사람 사는 거 비슷하죠 뭐. 앤디님은 황금 연휴 때 제부도로 펜션 접고 친인척 가족 행사 다녀옵니다. 몇 분이나 모이시나요? 이 진짜 연휴니까 펜션 예약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이거 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특대님, 내일 아들 생일이라 강화도 소뚜껑 닭볶음탕 먹으러 강화도 갑니다. 바람도 쐬고 서해, 우리의 아름다운 바다도 보고 차는 막히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게요. 소뚜껑 삼겹살은 들어봤는데 소뚜껑 닭볶음탕은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왜 음식할 때도 무쇠에다가 하면 뭐든지 더 맛있잖아요. 근데 강화도라. 이거 엄청 어마어마하게 막힐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연휴 때 강화도 들어가다가 진짜 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6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지 않기를. 안 그러겠지 요즘은. 웅이님은 토요일에 출근해서 해피송 듣기, 일요일에 빨래방 가서 아이들 운동화 세탁하기, 월요일에 다시 출근해서 해피송 듣기, 3일 내내 열을 모릅니다. 우리 웅이님은 아이가 셋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와, 아이들 운동화 뭐 한두 개씩만 빨아도 세탁해도 일요일 하루가 다 가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유 다둑맘은 이래서 힘들어 그죠. 영표님은 연휴 때 쇼파와 곰국과 함께 하기로 예약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도 곰국이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꽁실꽁실님은 친한 직장 동료가 연휴 때 부부가 여행을 가는데 오붓하게 잘 다녀오라고 그 집 고양이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집사는 처음이라 잘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 살짝 되지만 냥이 바라기 딸을 믿고 맡아주기로 했네요. 꿀팁 조언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양알 모시고 냥이 집사 연휴 때 생각하면 너무나 귀엽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딸에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진짜 뭔가 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우리 레인보우에다가 좀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남겨주세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햇님이들 연휴 때 어떻게 보내시는지 계획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메이플 피카님 에드슈런이에요. All of the Stars. It's just another night and I'm staring at the moon. I saw a shooting star and thought of you.

So Far Away였죠. 마틴 게릭, 제임스과 로미다야의 함께한 노래였고요. 매미님, 싸의 스노우맨, 또 에드션의 All of the Stars였습니다. 우리 바다 로망스님이 용량이 힘들어요 하셨는데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밀당을 잘해야 된다고 냥이들은 놀아주면 안 되고 내가 놀고 있으면 알아서 가까이 온다 그러는데요. 음유시인님은 소뚜껑 닭볶음탕이라 신뢰가 간다 하셨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죠?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고요. 연휴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머라이어 박님은 올해는 연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딸내미가 고3이라서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저녁에 신랑과 한잔하면서 내년을 기약해야겠습니다. 채은아 좀만 더 힘내자. 파이팅! 아 고3에게 연휴란? 얼마 전에는 졸업사진도 찍었을 것 같고요. 이 연휴가 지나면 육모

6호가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가 6호 보고 나면 이제 8월이면 수시원서 막 쓴다 그러는 거잖아요. 9월에 9호 보면 이제 수능 어느 정도 막 가늠하고. 채은아, 그래도 더울 때가 좋은 거야. 좀만 더 힘내자. 해피꼬꼬님은 나이를 먹어도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4명, 일명 네잎클로버 친구들과 내일과 모레 춘천으로 여행갑니다. 김유정역, 레일바이크도 타고, 아, 저도 이거 탔었어요. 의암호 케이블카도 타고, 소양강 스카이워크도 걷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올 예정입니다. 지수님 해피송도 친구들과 함께 들을게요 하셨는데, 아유, 아주 야무지게 계획을 잘 짜신 것 같아요. 1351님은 5월 25일이 남편 생일입니다. 딸은 반차를 내고 지금 광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일 기념으로 타이거즈 원정 응원 가거든요. 신납니다. 야구 관람하고 광주 여행하고 주일에 올라올 건데 타이거즈 함께 응원해 주세요. 아, 보니까 타이거즈와 랜더스의 경기가 쫙 있네요. 네, 랜더스의 연고지가 인천이잖아요. 우리 인천에도 또 우리 햇님이들 많이 계신데. 아, 아무튼 누가 이기든지 신나게 경기가 재미난 경기였으면 좋겠네요. 찡찡이맘님은 연휴에도 근무하신다고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스케줄 근무라 빠질 수가 없는 야간 근무인데요. 어제는 부부의 날인데 싸워서 말도 안 하고 너무 슬펐답니다. 초3인 아이에게 미안한 일이 참 많네요. 일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있어주지도 못하고. 아유, 막 아이 생각하니까 다들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저도 그렇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깊게 관계를 또 나눠주셔야겠네요. 우리 찡찡이맘님 1351 또 해피꼬꼬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정든나무님 토니 브렉스턴 Breathe Again.

0: 실리맨, 토니 리치 프로젝트였고요. 또 토니 브렉스턴의 Breathe Again이었습니다.
1: 라이더님, 저 10월 위켄드 공연 티켓팅 성공했습니다. 아, 진짜요? 아가다님이 와, 축하드립니다. 그 험하다던 위켄드 공연 티켓팅을 성공하시다니. 부럽네요. 아니, 사실 저도 어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아, 이거 되는 분이 있구나. 대신 11월에 제이슨 브라스 공연 예약했는데 이것도 늦어가지고 스탠딩 서만나
0: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라이더님 한턱 쏘세요.
2: 자,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레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해피그님, 캔디핑님,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입니다. Eye in the Sky 남기고 저희는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특별성과급 결정이 주주의 권한이라며 주총을 열지 않으면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며 대법원 판례상 이 같은 형태의 성과 인센티브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고 노조와 경영진이 각 주주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어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천 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와 금융지원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1분기 주택거래가 늘면서 대출자가 새로 받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542만 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99만 원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취급액 중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신규 취급액 평균이 2억 2,939만 원으로 전분기보다 1,653만 원 늘었는데 연령별로는 3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3,457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한은은 1분기 주택거래가 일부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취급이 늘었다며 특히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중저가 주택 거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농축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어가소득은 7% 넘게 줄었습니다.

0: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가와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466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 가격과 과실 미국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축산농가 소득이 8,838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64% 급증했습니다. 반면 어가는 김과 전복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소득이 5,898만 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8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이제 곧 어두워지겠는걸? 그럼 이제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새로운 해안의 불빛이 보일 테고 아무도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아이는 내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늙은 어부들도 내 걱정을 할 테지.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람도 역시 걱정하고 있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난 정말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책 속 이야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 한 구절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2: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스테이 위드 미 라스트 포에버 어떤가요와 함께 5월 22일 A면 첫 번째 트랙 SES였습니다. I'm your girl.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라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뽀뽀뽀뽀뽀뽀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아주 즐거운 프라이데이예요.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이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주임새데이 다음 주 월요일 고백합니다. 미리 노주임새데이 날을 준비했어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그리고 이틀간 비가 오고 흐린 하늘이었다가 오늘 오목교는 모처럼 참 맑은 하늘입니다. 5월의 맑은 날. 제가 앉아있는 스튜디오 오른쪽에는 큰 창이 있거든요. 큰 창에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햇살이 들어오면 오른쪽 뺨만 탈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커튼을 칩니다만 오늘은 활짝 열어놨어요. 이 바깥을 보면서 이 너머에서 그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봉팔님들을 생각하며 커튼을 열어놨어요. 봉팔님들도 지금 창밖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창이 근처에 있나요?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해 보아요. 우리 눈 마주쳤다. 그쵸? 어머, 먼저 눈 감으셨네. 눈싸움 쳤네요. 자,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놨고요. 우리 봉팔님들 환영합니다. 시간 되시는 봉팔님들은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 주십시오. 레인보우 앱이나 너튜브 이봉규의 어떤가요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준비하고 있는 코너들이 있다 보니까 먼저 티켓 선물 안내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몰입형 전시회 킹 오브 킹스 전시회 우리 봉팔님들 20분을 초대합니다. 8월 말까지 연장되어서 우리 아이들 방학 때 함께 다녀와도 좋습니다.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진행되고 관람 희망하시는 봉팔님들은 사연 말머리에 전시라고 적어주신 뒤 반드시 성함과 연락처를 꼭 남겨주십시오. 잠시 후 A면 만주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운행해요.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몸이 무겁고 만사가 귀찮다 하시는 봉팔님들 오늘 텐션 열차 꼭 올라타 주시길 바라면서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예요. 3625번님의 사연 소개하고 광고주님 불러봅니다. 오늘이 엄마 생일이에요. 할아버지 길과 늘 같은 날이라 생일을 축하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최애 라디오 봉디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 대신 축하 좀 해주세요. 지금쯤 열심히 음식하느라 정신 없으실 거예요. 우리 3625번님 내 아들 또는 딸이 휴대폰 뒷자리가 3625다. 엄마 이렇게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요. 효자 아니면 효녀예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필 이렇게 기일이 겹쳐서 생신날에도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들은 다 우리 엄마 고생하고 있는 거 수고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마무리하시고 꼭 가족 간에 뜻깊은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새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1: 이야.

0: 역사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마, 영턱스 클럽이 부릅니다. 여름 사랑, Summer Love.

쿨이었습니다. 점포만보 그전곡 영턱스클럽의 서머러브였어요.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2분기 어떤가요? A면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아,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고요를 말씀드리자마자 도착한 문자가 화이트님. 보이는 라디오로 봉디 얼굴 처음 보고 그냥 라디오로 건너왔어요. 아,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보셨네요. 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보긴 보셨네요. 잘 넘어가셨어요. 오늘따라 이게 카메라가 좀 줌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좀 줌 아웃 좀 시켜야겠습니다. 0829번님, 저희 텃밭에 호박이 달렸어요. 귀염귀염. 저희는 내일 전주 갑니다. 남편 친구 결혼식 핑계로 고산 자연휴양림으로 놀러가요. 덜 막히고 잘 다녀올 수 있게 응원 부탁해요. 내일 덜 막히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막힐 것 같아요. 좀 각오를 하셔야겠습니다. 간 김에 뭐 전주 삥 둘러보고 오는 거죠. 결혼식 가서 밥도 맛있게 먹고 휴양림 가서 피톤치드도 한 그릇 타고 말이죠.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호박이 진짜 귀엽게 열렸습니다. 근데 요 호박이 자라는 속도가 여름철에 엄청 빨라가지고 텃밭에 다른 식물들을 막 뒤엎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관리를 잘해야겠더라고요. 이쁜이들 마음님, 몸이 무겁네요. 텐션 열차 타야지 대기 중. 잠시 뒤에 텐션 열차 달리니까 계속해서 플랫폼 앞에서 딱 거기 서 계세요. 찌뿌둥한 몸 뿌듯하게 만들어드립니다. 텐션 열차 하차시. 6746번님, 봉디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부채주세요. 너무 갖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혹시나 변절자가 있을까 캐롯마켓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부채 몇 개 안 남았다는 말에 홈쇼핑 매진 뜬 것처럼 초지해서 미쳐버리겠어요. 날씨도 좋잖아요. 기분도 좋잖아요. 부채가 너무 갖고 싶어요. 저 부채 좀 줘보세요. 자, 이 부채입니다. 다시 한번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해드려요. 저희가 뭐 파는 것도 아니고 특별 주문 제작했던 어떤가요 굿즈. 저희가 남은 게 없어서 드릴 수가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남은 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데 자꾸 자랑하니까 더 갖고 싶죠. 부채 드릴게요. 6746번님 부채 드릴게요. 확실하게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사무실에 있는 부채 6746번님께 다 드릴게요. 일단 오늘 A면 끝나고 얼른 은행 내려가가지고 이 부채 양도가 되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 그 부채 원리금과 이자가 합산해서 꽤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부채 드릴게요. 네, 제 거 다 드릴게요 그냥. 그리고 제 부채는 6746번님께 넘어가는 거고 저희 제작진 부채가 또 있거든요. 저희 제작진 부채도 나눔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십시오. 저 이제 돈 안 갚아도 돼요. 우리 제작진. 일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우리 다 상환 완료했어요. 우리 좀 편해집시다 이제. 아, 고생했어 그동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봄님, 오늘 오랜만에 남편이랑 일 보러 함께 전라도 부안 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도 뭉게뭉게 날씨 참 좋네요.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는데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안 싸우고 잘 가고 있어요. 부안에서 맛있는 바닷가 요리 저녁 먹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안 싸우고 무사히 올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날이 더워 반바지 입었는데 햇살이 너무 따갑네요.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지금 밖에 산책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시는 분들 집에서라도 텐션 열차 타시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봄님은 변산반도 따라서 서해안 보석 같은 여행지 부안 잘 즐기고 오십시오. 텐션 열차 vamos!

만가지 추임새를 정복하는 남자 만추 이봉규와 함께하는 하이텐션 업타임. 지금부터 논스톱 뮤직과 함께 댄스 댄스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

안녕하세요. 망가지 추임새를 정복하는 남자 만주이봉규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봉팔님들 그거 아시나요?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계기 다름 아닌 노동요 때문이라고 해요. 노동요의 가장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니 무려 7세기 초반 신라 향가인 풍요였다고 하는데요. 그 예전부터 우리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오히려 노래를 부르며 신명나는 가락에 몸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겠습니까? 사기를 높이고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텐션을 증진시켜드리는 텐션 사기꾼. 따지고 보면 우리는 무슨 민족이다? 텐션 민족이다. 텐션 민족들이여, 오늘도 봉장군을 따르겠습니까? 아기야차 디야차 으샤라으샤. 노동요 가득 짓고 달리는 텐션 열차, 하이텐션 댄스 뮤직과 함께하는 무아지경의 댄스 타임. 만취봉계 댄스 댄스 레볼루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듀크와 함께 PT 타임 파티 투나잇.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댄스 스크림. 예예예. 풍악을 울려라. 캔디님을 위해서 더 크게 울려라. 에이 다이어트 언제 끝나님, 여님, 모 귀신 나드님, 코로나 택시님, 빠기금주님, 흥이님, 엄마 고우님, 위드커피님, 소리사랑님, 4620번님, 덕토리님, 데니오빠 사랑해님, 루이비정님, 루아

일어나세요. 놀아요. Get up. 노래하며 춤을 추며. 블루 베리 스무디 한 잔 주세요. 마시면서 기차 창밖 구경할게요. 오늘 블루베리는 드릴 수 있는데 스무디

정오름님도 야무지게 텐션 열차 탑승. 들어올려 들어올려 텐션 올려 올려 저 끝까지 들어올려. 아기 상어님, 산자리님, 소리사랑님, 바나나 우유님 탑승 완료. 텐션 열차 탑승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냥 아무 말이나 써도 좋습니다. 점을 찍어도 좋고 이응 이응만 보내도 좋고 그냥 아무 말이나 써도 탑승이 되는 거니까 겁먹지 말고 샵 1212로 레인보우로 문자 보내세요. 아유라님, 저리 영희님, 남왕님, 홍님, 서희맘님, 먼저 뽀뽀님, 저는 움직인 건 너무 싫어요. 내 몸이 땅보다 넓어지겠나.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그냥 먹었죠. 오늘 저녁부터 운동하려고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부터 right now. 듀크 파리

진짜 봉기 짱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은 아직 안 되지만 추임새 진짜 짱임. 대한민국 1타 추임새. 오직 어떤 가위에서만. 자, 열차네. 오늘 탄산수 서비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e have 탄산수 and 탄산수. 오직 탄산수만 취급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블루베리를 서비스로 드리고 있어요.

4367번님 뿌뿌뿌뿌 따라하니 입술이 덜덜 떨리고 느리네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임새 자격증이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라면은 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임새 검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전국 취임새협회가 따로 있는데 1급부터 4급까지 발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가위를 통해서 취임새 시험 접수하세요. Come on! Come on! 내 몸만 탄산수

있거든요. 잠시 하차 시켜드리겠습니다. 앞에 편의점에서 사오세요. 공이비님, 으쌰라 으쌰보다 영차차 영차로 주시면 어떤가요? 의견 적극 반영하여 영차차 영차로 가봅니다.

미아님 4번 칸 더워요. 에어컨 고장 났나 봐요. 부채라도 주세요. 부채. 에어컨 고장 났어요. 아, 저희 냉매가 누설되고 있었나 봅니다. 냉매 누설 탐지팀 지금 4번 칸 가셔서 냉매 충전 바랍니다. 그리고 마녀피아님께는 제 부채, 부채가 아닌 부채 전해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쪽으로 입금드립니다.

볼륨을 줄이셔도 좋습니다. 체해요. 괜찮아요. 저희 또 의료팀이 있기 때문에 체하면은 손 따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흔드세요. 모르겠다. Yo, baby, tell me why I'm stressed today. Come on. Don't waste my time, don't need to. 여기는 대한민국 텐션 넘버원 라디오. 정품 텐션만을 취급하는 이봉규였던가요? A면 보이는 라디오 중에 텐션 열차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텐션 열차를 걱정하신 분들은 샵 1212 메인보드

네, 고맙습니다. 박강은 비서까지 나갔고요.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루디비미님의 신청곡 터보예요. 트위스트 춤 준비하시고 리듬의 몸을 맡겨 리듬을 삼켜봅니다. 준비됐어요?

자, 오늘 텐션 열차 내 폭죽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낮에 펼쳐지는 폭죽 열차. 자, 높은 상공으로 폭죽.

0: 짬뽕 한 그릇 때리러 가신 조남매 파더님도
1: 탑승하여 봉 주기박 주기봉 주기박 주기 봉 주기박 주기봉 주기박

디제크 파리 투나잇, 클론난, 박광현 비서, 더버 트위스트 킹. 오늘도 안전하게 텐션 열차 운행을 마쳤습니다. 저희 열차 여기서 멈춥니다. 내리세요. 오른쪽 문 열립니다. 오른쪽 문으로 내리세요. 천천히. 어휴, 죄송해요. 거기 낭 떨어졌네요. 왼쪽 문으로 내리세요. 왼쪽 문도 낭 떨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열차 앞으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열차 앞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고, 네, 이제 내리세요. 안녕히 가세요. 6913번님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추임새는 어떻게 연습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연습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능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추임새 재능을 겸비한 상태에서 노력을 기울여 이제 라디오계 추임새 최강자로 거듭났습니다. 무려 만 가지의 추임새를 넣을 수 있는 추임새 장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이봉규의 어떤가에 의해 이봉규입니다. 오늘 텐션 열차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촌님, 보이는 라디오에서 함께 춤추실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춤은 추지 않고 입만 뻥긋하며 기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텐션 열차. 사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엘튼 존 Sacrifice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들어줘요. 에이미의 마지막 트랙 비비의 신곡입니다. 뻔파 바일라 바람이 춤춰줘 날 위해 테이프 갈고 비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0: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 소유주 6명을 조직적 집값 담합과 공인중개사 영업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매매 하한선을 11억 원으로 정하고 저가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 신고와 폭탄 민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용인시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8일까지 장례식장과 키즈카페, 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접객업소 500여 곳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위생특별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장, 시설의 위생적 취급뿐만 아니라 냉장, 냉동, 적정 온도 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함께 당부할 예정입니다. 경기 고양시는 산하 5개 공공기관 통합 채용에 1,091명이 지원해 평균 38.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 경쟁률은 고양산업진흥원 1명 모집에 66명이 지원해 가장 높았고 고양문화재단은 7명 모집에 325명이 몰려 46.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14명 모집에 564명이 지원해 40.29대 1, 고양시 청소년재단 1명 모집에 37명, 고양국제박람회재단 5명 모집에 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7월부터 운항 중단이 예고된 인천 덕적도와 외곽섬을 순환하는 여객선 나래호의 운항 연장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종료되는 제6기 국가보조 항로 운영 용역 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로는 덕적도 진리항에서 출발해 외곽섬 문갑도, 구럽도, 백아도, 울도, 지도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1997년부터 국가보조 항로로 지정됐습니다. 인천시가 청라 로봇타워에 인천 물류로봇 실증 특화 거점을 열고 수도권 물류로봇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이번 거점은 실내외 자율주행과 물류작업 등을 실제 환경처럼 검증할 수 있는 개방형 테스트베드로 로봇 기업들의 기술 실증과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물류로봇 실증 기반을 강화하고 로봇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경기 양주시는 AI와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한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입니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AICT 혁신기술 발굴 공모 사업에 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 시스템을 제안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날씨입니다.

0: 내일은 수도권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의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 습도는 38%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유독 새싹봉 팔님들이 많이 보이는 코너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만큼 참여가 쉽고 간단해서 주파수 돌리다가 아 나도 참여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어떤 감이 입문하게 되는데요. 아직 긴가민가 발가락만 퐁당 담고 계신 새싹봉팔님들 온몸 가득 어떤 가요에 스며드는 그날까지 저 봉지는 최선을 다하겠고 번호판도 힘껏 돌려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봉팔님들이 보내주실 숫자는 번호판이 멈춘 숫자가 일치하면 됩니다. 숫자는 00부터 99예요. 00부터 99 그 중에 하나만 보내시면 되고요. 늘 설명드리지만 여전히 한자리 숫자는 그냥 1, 2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번호판이 두 번 돌아가기 때문에 한자리 숫자 보내고 싶다면 앞에 0을 붙여서 두 자리로 만들어 보내주십시오. 01, 02, 03, 09까지 숫자는 1인 1숫자 한 사람당 하나씩만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집계 시간은 3시 08분부터입니다. 스마트폰 시간 기준 행운의 주인공 선착순 1등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치콜 세트를 같은 번호를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1212번이고 짧은 문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늘 그랬듯 무료예요. AOA Bingle Bangle Bingle Bangle 집계 시작 8초 전 Hey baby come on don't be shy 너를 말해봐 우리 PD도 번호 하나 주세요. PD 번호가 나오면 제가 치킨 사드릴게요. PD는 92 저는 38로 가보겠습니다. 제작진이 고른 번호는 이제껏 딱 두 번 나왔습니다. 38과 92 제작

4014번님, 43, 4328번님, 28, 숫자 잡수. 빙글뱅글. 두 곡 듣고 빙글뱅글 돌아갈 거예요. 잠시만 번호 보내시고 기다려주세요. 빙글뱅글. 빙글뱅글, 빙글뱅글.

아니요, 오늘은 텔레파시 날이 아니라 돌려돌려 번호판. 오늘 라디오 보시면 제 왼쪽에 번호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두 번 돌릴 거예요. 두 스텝 가까이 와봐, 쓰리 스텝 가까이 와봐, 라디오로 가까이 와봐. 민석영님 22, 하이영님 37, 1038번님, 2747번님, 세찬예린맘님, 토니캠님, 두분님, 7253번님 모두 숫자 양자 컴퓨터로 쉽게

0: 봉디 저는 40대로 돌아갈래요. 봉디 40이요.
1: 저도 이 번호판이 어디에 멈출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3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접수 마감 시간 3시 14분입니다. 여러분의 숫자 3시 14분까지는 꼭 보내주세요. 3시 14분 이후에 도착한 문자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신기하게 22가 많습니다. 아, 오늘이 5월 22일이죠? 그래서 22가 많이 보이나봐요. 오늘 결혼기념일이신 쏘라탱이님도 결기일 축하드려요. Let's go!

여기는 TBS 표준 FM 서울 경기 98.1MHz 이봉규의 어떤가요입니다. 흔들지 않고는 못 베기는 어떤가요? 반드시 흔들게 만드는 어떤가요? 3시 11분 16초 지나고 있고요. 18 번호판 00부터 99 샵 1212 레인보우로 계속 받습니다. 14분까지 접수할 거니까 이제 2분 30여초 남았고 트와이스 이어갑니다. Dance the night away. 미니미니님, 0631번님, 6146번님, 파랑새님, 1053번님, 4543번님, 1671번님도 숫자 적

0: 집게 망가지지 2분 남았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이왕 보낼 거 빨리 보내는 게 좋겠고요. 저희는 치콜 세트와 간식 세트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디의 픽은 38, 디디는 92. 8467번님, 저도 접수된 거죠? 물론이죠. 제가 불러드리지 않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숫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접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떤가요? 전용 양자 컴퓨터로 집계하니까 전혀 오차가 없어요.
1: Dance the night away.
2: Dance the night away. Let's dance the night away.

0328번님도 무사님도 8848번님도 숫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0: 33초.
1: 소리 질러 저 멀리 우리 폭발리는 소리.

4분 안에 들어왔어요. 2689번님도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어요. 3초를 남기고 AOA 빙글뱅글 트와이스 Dance the Night Away 듣고 왔고요. 이제 번호판 두 번 들어갑니다. 번호판 준비하시고 쏘세요. 먼저 1의 자리부터 뽑겠습니다. 지금 뽑는 숫자는 1의 자리입니다. 1의 자리. 자, 보겠습니다. 오늘 1의 자리 어디서 멈추나 봅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VAR 또 들어갔다 와야겠어요. 인간 VAR. 잠깐만요. 네, 이것은 화살표가 6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1의 자리는 6이 나왔고 이제 10의 자리 들어갑니다. 10의 자리 준비하시고 쏘세요. 제가 공정하게 요 코너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의 자리 6, 이제 10의 자리 뽑았습니다. 10의 자리는 어디서 멈추나요? 멈춥니까? 멈췄습니다. You stay my number one. 오늘 10의 자리 1, 16이 행운의 숫자가 되겠고요. 엔믹스의 신곡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해드립니다. Heavy Serenade.

아버님 축하드려요. 치콜 세트 주인공을 위한 팡파리였고요. 간식 세트 받으실 세 분입니다. 4508 까칠여사 아물랑님께 간식 세트 댁으로 배송해 드리죠. 참여해 주신 봉팔님 감사드리고요. 333 퀴즈 바로 Let's get it.

엔믹스의 기세도 요새 정말 뜨겁습니다. 신곡 헤비 세레나데 듣고 왔고요. 자, 오늘 행운번호 16이 나왔고 당첨자 집계 시간에는 숫자 중복 없이 16을 보내주신 봉팔님이 총 4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치콜 세트 받으실 봉팔님 먼저 발표해드립니다. 휴대폰 뒷자리 9033.

길어야 3초, 단계별 듣기 딱 3번, 준비된 힌트는 3가지. 333 퀴즈. 이 시간 정답을 맞히는 재미도 있지만 우리 봉팔님들 저를 놀리는 재미도 있죠. 제가 헛다리 짚는 힌트를 드릴 때면 우리 봉팔님들이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알려주시는데 저는 그조차도 못 봅니다. 저도 우리 봉팔님들과 소통하는 이 게시판 창을 닫아놨어요. 정답은 제작진만 알고 있어요. 저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혹여 봉팔님들께 힌트를 얻을까 봐 모니터를 다 끈 상태입니다. 잠시 이런 제 상황 설명드리면서 문제를 만나볼게요. 전주 1초 듣기 한 번과 3초 듣기 두 번, 여기에 힌트 세 가지까지 모두 듣고 난 후에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쉬운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아마 이번 주는 제작진이 난이도를 또 확 올려서 가져왔을 것 같아요, 문제를. 라디오 볼륨을 평소보다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요. 자, 오늘의 전주 1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색소폰 소리예요, 색소폰 소리. 이게 무슨 곡이죠? 재즈곡인가요? 전주 1초 만에 감을 잡으신 봉팔님들이 있으십니까? 문자번호 샵 1212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 아직 전주 1초에서는 감이 안 옵니다. 3초 들어보죠. 전주 3초 주세요.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힌트 1번 이제 드리겠습니다.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봉팔님들을 위해서. 클로징 3초 들어볼까요? 오케이. 힌트 2번 갑니다. 제목에 초성 티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초성 티읕. 티읕이 세 번 들어가죠? 세 번 들어갈걸요? 우리말 아니죠? 우리말 아니고 이거 영어죠? 힌트 3번 제가 지금 계속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그룹명이 네 글자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그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핸드폰에 부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왕인데 부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요. 왕이니까 부가 서비스 여러 개 이용하는 거죠. 뭐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자, 노래 제목 마지막 글자에 오타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우리 PD가 알려줬습니다. 마지막 글자의 오타? 이게 지금 세 글자거든요. 그 세 글자 모두 초성에 다 티읕이 들어갑니다. 근데 받침이 틀릴 거예요. 받침이 세 글자에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글자에는 있나?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마지막에 받침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네, 봉팔님들 이제 정답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다 드렸잖아요. 그쵸? 문자번호 샵1212 레인보우로 기다릴게요. 리쌍 듣습니다. 광대.

0: like this pain.
1: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는 이 세상.
0: Trot swagger.
1: 너뿐이다.

일산 광대 에픽하이 트로트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전주 3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들려주세요. 힙합 그룹이라는 걸 듣자마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TEC 세 번 들어가고 세 단어 다 모두 영어다. 근데 세 글자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룹명은 네 글자다. 마지막에 세 번째 글자는 받침이 없다고도 완전하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박동일님 쿨의 운명. 빛날힘님 이효리 10미닛. 이효리 10미닛은 둥둥둥 둥둥둥 둥둥둥둥둥둥둥둥 둥둥딩딩둥딩 이렇게 시작 들어갑니다. 4361번님 리쌍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 곡은 어떻게 시작했었죠? 아, 뭔가 무대 위에서 드럼 스틱을 떨어뜨린 것 같은 소리. 착착착 야야야야야야 파데라파 이렇게 들어가죠. 자, 오늘의 정답곡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가킹즈의 틱택토였습니다. 2001년에 결성됐던 힙합 그룹

예전에 무차사에서 요 음악이 또 BG로 사용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룹명은 몰라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본 노래고요. 부가킹 스로 보내신 분들 있어요. 근데 부가킹 즈가 맞습니다. 즈. 실제로 영어로 쓸 때도 킹 하고 Z를 써요. Z 알파벳 Z. 그래서 부가킹 Z가 맞고 틱택토입니다. 틱택토. 영어로도 틱택토라고 적혀 있어요. 오늘 정답자 뽑습니다. 오늘은 당첨자분들께 화장품 선물을 보내드려요. 화장품 선물 다섯 분 뽑았습니다. 1923번님 오늘 월차인데 너무 재밌어서 청사도 말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감성 중이에요. 빠져드네요. 늪처럼 잘 오셨습니다. 정답까지 맞추셨고 또 화장품 선물까지 타가시네요. 당첨 문자를 저희가 보내드려요. 다섯 분께 받으신 봉팔님들은 샵 1212번으로 성함과 주소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776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지금 딸이 왜 자기네 노래는 안 나오냐고 뭐라 한답니다. 삼촌 투어스 노래 좀 틀어달래요. 가족끼리 보령으로 여행 가시는 길에 보내주셨는데요. 삼촌이 틀어줄게요. 삼촌도 이 곡 좋아합니다.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라이저스입니다. 플라이업 전곡 2776번님 신청해 주신 투어스 내가 있으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였어요. 우리 2776번님이 바로 이렇게 또 답변을 주었습니다. 삼촌 최고예요. 친구들에게 홍보할게요. 근데 아저씨 뉴스 목소리 엄마 아빠가 삼촌이라는데 어떤가요 할 때랑 너무 달라서 헷갈려요. 고마워요. 뉴스 목소리랑 어떤가요 진행할 때랑 목소리가 많이 다르긴 하죠. 간극이 크죠. 그래서 헷갈려요. 우리 친구는 엄마가 어디 중요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아니면 회사에서 전화 왔을 때 어떻게 받는지 목소리 흉내낼 수 있죠. 우리 친구랑 둘이 있을 때 집에서는 야 빨리 숙제 해. 아 빨리 밥 먹어. 아 좀 손 좀 씻어라. 아 너 정말 이러다가 갑자기 전화하면 네네 하고 목소리 바뀌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저씨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우리 친구 어쨌든 이번 기회 어떤가요? 주위 친구들도 좋고 친구 엄마 아빠도 좋고 선생님께도 말해줘도 좋아요.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이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의 너에게.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6: 이신의 나이너에게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듣고 왔고요. 0204번.

님이 방송 끝무렵에 문자를 주셨어요. 최근부터 듣게 된 새싹입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쭉 애청할게요 라는 인사글 남겨주셨는데 이제 CBS 표준 FM에 이사 오신 겁니다. 어떤가요에 전입 신고를 하신 거고요. 저희가 관련 행정 업무는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여기에 쭉 계세요. 아시겠죠? 가지 마시라고 마지막 트랙 윤상의 이사 준비했습니다.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을 만나 노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노동운동 발전사를 봐도 ILO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텐데 ILO의 역할이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웅보 사무총장은 이에 글로벌 AI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투철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ILO도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외교부는 가자지구행 선박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폭행당했다는 한국인 활동가들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스라엘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활동가 김하연 씨는 오늘 김동연 씨와 함께 귀국하면서 이스라엘군에게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가자지구로 향하는 선박에 각각 탑승했다가 배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체포됐다가 지난 20일 석방됐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콩고 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 대해 오늘 오후 2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발령을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콩고 민주공화국 내 여행금지 지역은 북키부주와 남키부주에 이어 이투리주까지 총 3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강남서에 배당했던 이번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재배당한 지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신탁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A 회장 자택과 한국토지신탁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A 회장은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A 회장이 횡령한 금품이 도박 자금 등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 습도는 34%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4: CBS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좋은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영화의 심오한 메시지를 곱씹는 일. 근사하긴 한데요. 우리 삶엔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순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론 머리를 채우는 가사보다 온몸을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직관적인 비트 하나가 훨씬 강렬하게 다가오니까요. 베이스라인의 심장박동을 맞추고 리듬이 이끄는 대로 생각을 비워내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일단 움직여보자. 마돈나입니다. Into the Groove.

0: 마돈나의 Into the Groove, 신나는 불금의 라이키팝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3677님이 하디 같이 움직여요 하셨는데 하, 저도 당연히 움직였죠. 이 곡이 9915님이 말해주셨는데 마돈나 최고곡으로 평가받는 곡이라고. 오, 그렇군요. 어쩐지 몸이 들썩들썩 신나게 함께 들었어요. 오늘 금요일, 다른 금요일보다 조금 더 기분이 상쾌하고 즐거운 이유는 우리 이제 오늘만 지나면 토, 일, 월 이렇게 3일의 연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8225님이 반복된 야근에 피로함과 피곤함이 많은 금요일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만 잘 버티면 3일 휴일이 있어 좋습니다. 푹 충전하고 와야겠어요 하시면서 퇴근까지 2시간 남았어요. 힘들어하는 직원 4명에게 힘 좀 주세요 하셨네요. 8225님 우리 직원분들 힘내십시오. 이제 3일간의 연휴가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이! 김도윤님도 3일 연휴 기다리니 기분 좋아요 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버티다 보면 휴일이 오고 또 기분 좋은 날이 오기 때문 아닐까요? 어쩐지 조금은 더 가벼운 금요일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

0: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CBS 뮤직 차트 99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이었고요. 수잔 베가와 DNA가 함께한 곡이었어요. Tom's Dinner 8887님 청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좀 햇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인가? 약간 나른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잠 좀 깨시라고 신나는 비트 음악을 이어드렸어요. 아, 근데 이 3일 연휴를 다 못 쉬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1402님, 연휴라니 부럽다. 자영업자인 저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일요일만 쉽니다. 부럽다 하셨고, 화이트케이님도 다른 분들 월요일까지 쉬시는군요. 저희 집은 아닌데 유유 하셨어요. 기다림의 미양님, 황금 연휴 쉬시는 분들 좋으시겠어요. 부럽습니다. 택배는 내일도 열일해야 해요 하셨습니다. 아, 그니까요. 이게 또 모두가 쉴 수는 없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리스펙하고요.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참고로 저도 일합니다, 여러분. 저도 월요일에 일해요. 우리 같이 좀 힘을 내봐요. 4105님, 연휴 쉬시는 분들 부러워요. 저는 계속 일해요. 2시간씩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는 우리 라이키팝 1시간 아니고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함께하니까요. 일하시는 분들께 자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옥주님이 주위에 주말 농장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만 상추 두 봉지 받았어요. 저녁은 삼겹살! 저는 그냥 상추에 참치 통조림 싸먹으면 맛있던데 우리 집 남자들은 꼭 삼겹살

있어야 한다고. 그저 상추에 그 참치 쌈밥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맛있는데. 근데 뭐 뭐니 뭐니 해도 상추에는 그 베스트 프렌드 삼겹살 아니겠어요? 아, 맛있겠다. 불금 푸드는 오늘 삼겹살이군요. 와, 이 노래 오랜만이네요. 조유진님 청해주셨는데요.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띄워드리고요. 에드 시런의 Perfect까지 함께 들어보자.

하효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뭔가 뻥 뚫린 해안도로를 달리는 듯한 멜로디지 않았나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Loving Strangers였고요. 제임스 잉그램과 마이클 맥도날드가 함께한 곡 Yeah, Movie There이었습니다. 풍금새님이 오 리듬 좋은데요 하셨고 람보르 곱돌님은 둘의 목소리가 환상이네 하셨어요. 이 곡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아, 제목 Yeah, Movie There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 커피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표현을 직역하면 신이 그곳에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Yeah, movie there. 그렇군요.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음악 들으면서 음악 지식, 팝 지식이 늘어가는 느낌. 오, 감사해요. 알려주셔서. 아, 그림자님이 먹는 얘기 나와야 할 타이밍인데 에이 먹는 얘기는 이미 했고요. 우리 좀 이 팝의 지식을 쌓아보자고요. 먹는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올웨이즈님께서 무슨 음악이 이리 좋을까요? 봄 햇살 뽀시래기 같은 그런 부드러움이에요 하셨는데 와 제가 이 표현을 보고 한 수 배웠습니다. 오, 그냥 오 음악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봄 햇살 뽀시래기 같은 부드러움 오, 이런 표현 저도 잘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써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음휴시님이 늦출입니다. 하트 누르고 인사드려요 하셨어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레인보우 앱에서 하트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하트로 이 CBS 뮤직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차트로 차트 복권도 하고 라이키팝 방송이 만들어지니까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로라 브래니건이에요. 솔리테어 그리고 인기 차트 20위에 오른 곡 비지스의 Too Much Heaven 함께 들어보자.

비지스의 Too Much Heaven이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연극열전 시즌10의 9번째 작품, 사람, 환경, 인생에 대한 그 거대하고 엄청난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 연극 렁스입니다. 이 공연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6679님이 신청곡 받는다면 렌카의 더 쇼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띄워드려야죠. 오늘 햇살만큼이나 기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일분기상 정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자외선 강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른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은 27도 가까운 기온이고 내일 역시 일교차 큰 날씨 속에 낮에는 대부분 한낮에 25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 1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오후까지 제주도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남지방은 산발적으로 오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연휴로 이어지는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강우량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1분 기상 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 공원에서 오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0: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CBS 경제연구실.
3: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한 병의 와인에는 포도가 난 산지의 토양과 기후가 고스란히 담깁니다. 전통적인 와인 산지의 기후가 변하는 지금, 와인 산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기후변화로 격동의 시기를 맞은 와인 산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9: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10: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9: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0: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11: 쇼리 신랑!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아, 또 눌어붙었네.
5: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6: 전형민 매일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예, 경제지 기자이신데 네. 오늘 와인 전문가로 저희가 모셨거든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자기소개 또 어떻게 해서 이 와인 산업을 또 기자의 언론인의 입장에서 보시게 됐는지 이런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7: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자 생활하고 있는 전형민이라고 합니다. 그 와인은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쯤에 굉장히 맛있는 와인을 접하면서 느끼게 됐는데요. 그 와인의 매력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기호품이니까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제가 느끼는 와인의 매력은 여러 가지 색의 실타래가 엉켜 있는데 거기서 실을 한 오락이씩 뽑을 때마다 빨간색인 줄 알고 뽑았는데 노란색이고 노란색인 줄 알고 뽑았는데 주황색이고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6: 아, 그리고 맛에 있어서
7: 예 그리고 그걸 또 합쳐놓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색이 아니고 또 전혀 다른 색이 되는
6: 그래요.
7: 예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WSET라는 업계에서 이제 통용되는 그 국제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거를 레벨 3까지 공부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레벨 3까지만 딸 수 있거든요.
6: 그 자격증은 뭐죠? 그러니까 와인 산업에 대한 지식이 높다는 걸 체크하는 건가요?
7: 가장 기본적인 그 토지부터 시작해서요. 아. 포도의 생장, 그다음에 와인 양조,
6: 아, 말 그대로 서비스까지요. 그러니까.
7: 예, 전부 다 망라하는 자격증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레벨

0: 3를 취미로 따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기자로서 제가 어떻게 조금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그냥 한 4년 전부터 그냥 와인 프릭이라는 칼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기후 위기와 와인 시장의 변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후가 와인을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전반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0: 간단하게 가장 직관적인 설명은 빈티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에는 빈티지가 있잖아요. 네, 좀 예를 들어서.
1: 그것도 설명을 저도 예. 완전히 초심자이기 때문에. 예,
0: 와인의 빈티지는 쉽게 얘기하면 그 해에 생산된 와인은 그 해의 연도를 병입하는 거거든요. 연도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2023년 빈티지면 2023년에 생산된 포도로만 만든 와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연도를 다 다르게 해놨을까요? 같은 밭에서 똑같은 사람이 생산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해마다 기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굉장히 더운 해가 있었다면요. 포도는 훨씬 더 과숙됩니다. 그러면은 당도가 높아지고요. 당도가 높아지면은 발효를 했을 때 알코올도 훨씬 올라가겠죠. 그런 와인이 만들어지면 무거워지고요. 하지만 굉장히 서늘한 해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해는 북극의 제트기류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온다던가 네. 이런 애들은 와인이 굉장히 하늘거리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알코올은 훨씬 낮아지고요.
1: 그 와인 보면 이렇게 레이블에 뭐 예. 2020, 뭐 예, 2015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면 아, 이 해는 포도가 어떻게 자랐다. 이런 거를에 대한 짐작하고 그래서 이 맛은 어떨 것이다. 이게 좀 예상이 되는 거네요.
0: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역별로 또 다르니까요. 남반구와 북반구가 또 다르고요.
1: 네.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기후가 변하면 와인 맛이 주로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후가 바뀐다는 건 뭐 너무 덥다든지 너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너무 가물다든지 뭐 이런 걸 텐데 또는 심지어는 이제 산불이 나서 뭐 그렇죠. 포도밭이 탄다든지 어떻게 맛이 바뀌는 겁니까?
0: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더워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고요. 글로벌 워밍이라고
1: 그래요.
0: 하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와인의 도수가 예전처럼 만들어서는 막 16 알코올 도수가 16도까지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1: 아, 보통은 16도보다 낮군요.
0: 보통은 13.5도에서 15도까지를 맥시멈으로 보는데요. 뭐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만 예. 보통 제네럴하게 그 정도 안에서 움직이는데 예.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독한 와인이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던 와인이 아닌 다른 와인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상품적으로 가치가 있을까? 대부분의 와인은 기호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와인을 살 때 기대하는 맛과 기대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 형식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편차가 들쭉날쭉하니까 점점 더 와인을 만들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1: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정 기자님 이제 와인 그 산지
0: 네.
1: 이 취재도 가신다고 들었는데 실제 이런 그 현지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십니까? 현지의 그 사업자들이 이게 달라지고 있다. 와인 도수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 듣고 있습니까?
0: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포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1: 네.
0: 와인을 양조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좀 꺼리십니다.
1: 아, 이게 그 양쪽이 좀 다르군요.
0: 예,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포도를 경작하시는 농부들은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 한 30년 사이 포도를 수확하는 날이 매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계절이 있으니까요.
1: 그래요.
0: 근데 2주 이상 빨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 수확 시기가
0: 예, 예. 포도가 너무 익어버리면 안 되니까 점점 빠르게 수확을 하는 겁니다. 일찌감치.
1: 그래요.
0: 예. 근데 이게 일반적인 포도면 상관이 없는데 양조용 포도지 않습니까? 조생종, 만생종, 뭐 중생종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완전히 연근은 포도가 있고 늦게 연근은 포도도 있는데
1: 원래 품종에 따라서
0: 예, 품종의 성질에 네. 따라서 네. 이게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근데 와인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불안정하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는 편이죠.
1: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이 와인의 맛에 자신이
0: 예,
1: 있는데
0: 예.
1: 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0: 맞습니다.
1: 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0: 맞습니다.
1: 거겠죠.
0: 예.
1: 아, 그렇게 되겠네요. 실제로 그러면 이 소비자들, 예. 와인 소비자들, 이제 이걸 기호품으로 드시는 이 소비자들도 와인샵에 갔을 때 이걸 좀 느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0: 않나요? 예를 들어 뭐 가격이 갑자기 좀뭐 가령 비싸졌다든지 또는 그 산지에서 난 와인은 이런 거였는데 집에 가서 마셔봤더니 아니네 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체감이 있습니까 지금?
1: 굉장히 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당장 혹시 영국 와인 들어보셨어요, 교수님?
0: 저는 못
1: 영국이 원래 와인이 나지 않는
0: 아
1: 땅이었습니다.
0: 원래
1: 예.
0: 아, 예.
1: 포도나무가 동해로서
0: 맞아요.
1: 동해를
0: 보통 뭐
1: 버티기가
0: 이태리나
1: 힘들고요.
0: 뭐 스페인, 프랑스 이런 정도
1: 예.
0: 얘기했던 것 같아요.
1: 프랑스에서도 파리 언저리의 위도가 그 포도나무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이제 수목 한계선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는데요, 학문적으로. 이제는 그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워낙 더워지다 보니 영국의 남쪽 지방, 예컨대 뭐 서리라던가 뭐 켄트 같은 지역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아주 훌륭한 와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시작됐어요.
1: 예, 그래서 이미 저희 로드샵 길가에 있는 와인샵들 가시면요, 영국 와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국내에서도
1: 예,
0: 그래요.
1: 뭐 영국뿐만이 아니고요, 노르웨이 와인, 스웨덴 와인.
0: 노르웨이도 좀 상상을 초월하네요.
1: 예,
0: 굉장히
1: 굉장히
0: 추운.
1: 추운. 예,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와인을 재배할 정도로 기후가
0: 이야.
1: 글로벌 워밍이 심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일본의 홋카이도 와인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0: 홋카이도 늘눈 내리는 곳 아니에요?
1: 예.
0: 그런데 거기도 이제 포도가
1: 와인
0: 나오는군요.
1: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 잘 만듭니다, 아주.
0: 그래요. 이런 게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다변화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좀 내가 알던 와인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1: 제 생각에는 둘다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선택지가 훨씬 넓어지는 건 맞고요.
0: 네.
1: 대신 그 선택지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죠.
0: 그래요. 이 와인 산업 측면에서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이게 우리나라는 뭐 사실상 그런 경쟁력 있는 와인을 생산한 나라는 아니고 다 레이블이 다 외국어로 돼 있잖아요.
1: 그럼요. 예.
0: 예, 어떤 우리나라가 이런 와인을 수입한다고 했을 때 수입하는 산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생길까요?
1: 많이 있죠.
0: 예.
1: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한국 와인을 조금 만들긴 합니다만
0: 네.
1: 사실 시장에 유의미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고요. 99% 이상 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급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0: 그래요.
1: 예컨대 와인이라는 거는 양조에서 바로 따서 찍어 눌러서 발효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숙성도 시키고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체인이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지는 산업인데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체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쓰게 됐고 새로운 체인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0: 그
1: 거죠.
0: 말씀은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와인의 상당히 집산지였는데 그런 것이 좀 쇠퇴하는 상황?
1: 그렇죠.
0: 또 새로운 어떤 집산지가 생기고 와인이 많이 공급되고 이런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1: 맞습니다. 예컨대 가장 그 비근한 예로
0: 네.
1: 와인을 조금이라도 그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보르도와 부르고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0: 프랑스에.
1: 예.
0: 네.
1: 근데 부르고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기들이 1300년대 이후부터 계속 월드 파이니스 와인을 만들어 왔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0: 그래요.
1: 예, 근데 그들이 미국의 저기 서부의 북쪽에 가면 시애틀 위쪽으로 오리건이라는 주가
0: 있죠,
1: 있잖아요.
0: 있죠.
1: 예,
0: 네.
1: 오리건에 땅을 사서 포도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0: 그쪽에서 하던 사업
1: 예,
0: 분들이
1: 더 북쪽으로 더 시원하고 더 깨끗한 곳을 찾아 떠나기 시작한 거죠.
0: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그
1: 그렇죠.
0: 산지를 찾아
1: 예.
0: 새로운 산지를
1: 예.
0: 찾아서 그래요. 이런 변화가 있군요. 예, 그 기후변화 영향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좀 특정 산지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캘리포니아
1: 네.
0: 뭐 사실은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게 LA 지역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가 막 LA만이 아니죠. 캘리포니아가 늘 보면 산불 난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요. 캘리포니아 산 와인, 캘리포니아가 아마 미국에서는 제일 와인 산업이 큰 지역이겠죠?
1: 맞습니다.
0: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칼럼도
1: 아.
0: 쓰셨다고 하는데.
1: 예, 그 캘리포니아 산불이 아마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은 2020년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서울 면적의 60배가 탔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면적이 탔는데 당연히 캘리포니아의 주 산업 중 하나인 와인 산업도 굉장히 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장 포도들이 죽는 것도 문제지만요. 사실은 타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0: 산불이 났는데 어느 특정 포도나무는 이제 타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이것을 양조장에 보내서 와인을 만들었는데 마셔보니까 맛이 맞습니다. 영 아니더라 이런다는 예. 말씀이죠.
1: 예, 맞습니다.
0: 왜 그렇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추정이 됩니까?
1: 과학적으로 이거는 증명이 좀 됐는데요.
0: 아, 됐어요?
1: 예, 예. 그 약간 이거를 이제 구아이닌이라고 하는 그 화학 성분의 영향인 걸로 밝혀졌거든요.
0: 그게 그 와인에 포함이 되게 됐다.
1: 예, 그러니까 산불에 날리면서 이제 재나 이런 것들이 날려서 와인 그러니까 포도가 연그러지고 있는 포도의 과육에 눌러붙거나 뭐 여러 가지 제가. 방법으로 예. 그러면서 포도의 껍질은 보시면 이렇게 살짝 왁스 코팅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왁스 코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거기에 붙어서 흡수돼 버립니다.
0: 아, 그 재가
1: 예. 흡수돼 버리는데 요 재의 그 성분이 이제 그 포도를 그냥 이렇게 먹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양조를 하고 난 다음에
0: 그래요?
1: 예, 우리 입에 넣었을 때 침과 결합을 해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0: 아, 침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
1: 네,
0: 맛이다.
1: 네. 여기까지는
0: 이거를 분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흡수된
1: 양조를
0: 거를.
1: 하고 난 다음에 뭐 분리하는 방법도 과학적으로는 있다고는 합니다. 역상투하 네. 필터를 뭐 통과시킨다던가 활성탄 필터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걸러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기대하고 좋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풍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함께 걸러집니다.
0: 아, 그래요? 그렇게 예. 그 역상투하 방식을 예. 써서 하게 되면
1: 예.
0: 일단 원가도 올라갈 것 같고요.
1: 엄청나게 올라가죠.
0: 아, 엄청나게 예. 올라갈 정도군요. 그런데다가 또 그 부분은 이 재떨이 이 맛은 없어질 수 있지만 원래 풍미도 같이 없어진다.
1: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실상 포도농가에서는 이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0: 예.
1: 사실 뭐 버리지 않고 실제로 필터링을 해서 필터를 해서 만들어 와인을 만들어도 되지만. 와인 산업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계가 느리게 흐르는 산업이다 보니 쌓아온 명성을 굳이 베스트가 아닌 와인으로 최고가 아닌 와인으로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농가들은.
0: 그러면은 알만한 분들은 2020년 산 캘리포니아 와인은 안 사십니까?
1: 사시죠. 사시지만 아, 네. 어느 정도 변수를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아. 그러면 두 번째는. 아마 사시기 힘들 겁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 특히 나파라고 하는 나파 아주 유명한
0: 알죠.
1: 지역이.
0: 네, 그럼요.
1: 거기에 까베르네 소비뇽은 제가 알기로는 전량폐기 했거든요.
0: 아, 그 거기 아마 여러
1: 굉장히 많은 와이너리들이
0: 있죠. 와이너리라고 예. 그러죠. 있을 텐데 아, 자기들이 다 합의해서 아 이거는 폐기해야 되겠다.
1: 합의가 아니고 뭐 생존을 위한 선택이죠.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시장에서 2020년 나파 혹은 캘리포니아 까베르네 소비뇽은 찾기 힘드실 겁니다.
0: 그게 저 레드 와인인가요?
1: 예, 맞습니다.
0: 레드 와인. 예. 아, 그래요. 그럴 정도로 영향을 그러면 그거는 와이너리들이 상당한 이 손해를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 산불로 인해서.
1: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0: 네.
1: 뭐 또 가장 큰 문제는 그 평판의 문제죠.
0: 그렇죠.
1: 예. 와인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어떤 와인인지는 우리가 먹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고 제가 먹어봐서 설명을 한다 그래서 교수님이 100% 제 설명을 이해하실 수 없고
0: 네.
1: 교수님이 드셔보시고 설명하신다 그래서 제가 100% 이해할 수 없듯이 결국엔 경험의 네. 산업이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경험을 아주 안 좋은 기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0: 사실은 캘리포니아가 뭐 2020년 산불이 컸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뒤에도 또 크고 작은 산불들이 있어 유럽도 사실 산불이
1: 맞습니다.
0: 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는 보험 시장에도 분명히 변화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험을 다 구입해 놓지 않겠습니까? 뭐 산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날씨 보험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보험 산업도 좀 타격이 그러면 있게 되겠네요.
1: 보험 산업도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네. 있었습니다.
0: 네.
1: 아주 잘 짚으셨는데요.
0: 네.
1: 그 영국의 로이즈라는 보험 시장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재보험 시장이거든요.
0: 재보험 시장. 그럼요.
1: 예, 근데 로이즈에서 2020년 캘리포니아 와인 관련 보험은 다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0: 아, 재보험 들어주지 않겠다.
1: 예.
0: 상당한 충격이겠는데.
1: 예, 로이즈를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무슨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보험을 들어주고
0: 네, 네.
1: 무슨 축구선수 다리도 보험을
0: 네.
1: 들어주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보험도 최후의 보루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 들어주는 곳인데 이 사람

0: 사람들이 로이즈에서조차도 캘리포니아 2020 빈티지는 아무것도 우리 보험 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1: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아까 날씨가 더워지는 문제, 이게 아무래도 뭐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문제겠지만 와인 맛의 변화, 또 와인 어떤 포도 수확량의 변화, 품질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될 텐데요. 이런 식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이런 와이너리들이 이제 보험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와인 가격에도 반영되는 상황, 이렇게 연쇄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0: 당연히 이미? 연쇄 효과가 있고요.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봄에 캘리포니아를 갔다 왔었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와인 협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갔던 한 와이너리인데, 뭐 A 와이너리라고 하겠습니다. A 와이너리에서 실제로 스모크 테인트 된 와인을 마셔봤어요.
1: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까 말씀하신 산불 났을 예, 때 이제 영향받은
0: 팔 수 없는. 네. 예. 이제 자기들 이제 재고를 일부러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 저널리스트들이 기자들이 왔을 때 이걸 먹여보고선 이게 어떤 건지를 느끼게 하려고.
1: 어떠셨어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0: 이걸 자꾸 표현하는 게 와인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뭐 예외적인 2020년이니까
0: 정말 재떨이를 씹어 먹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1: 그 정도로 심각해요.
0: 예, 그러니까 와인 특히 레드 와인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약간 그 딸기라던가 뭐 이런 주스 같은 그런 아주 상큼하고 새초롬한 그런 향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 한 가운데에서 갑자기 재떨이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담배 그 생 담뱃잎 씹어보신 적 없으시겠죠?
1: 맞아요.
0: 예.
1: 없습니다.
0: 네, 옛날에 이제 저희 와인 공부할 때 그 0점을 잡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해보거든요. 와인 공부하시는 분들이.
1: 그렇군요.
0: 예. 근데 진짜 담뱃재 씹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탄 담뱃재를 씹는 느낌이 나고.
1: 상당한 충격이었겠어요.
0: 예. 엄청난 기자님. 충격이었고 그냥 바로 뱉었습니다.
1: 네.
0: 그들은 아예 먹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상품화할 수 없다라는 네. 게 너무 명확한 저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하셨던 말씀을 네. 이어서 하자면은 보험료가 당연히 인상됐는데 그 와이너리에서 그 와이너리 오너랑 점심을 같이 했는데 400% 인상됐다고 하더라고요.
1: 보험료가.
0: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와이너리에 산불의 영향이 없었는데 400% 인상됐다고
1: 그렇죠.
0: 하더라고요.
1: 보험회사로서는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예. 또 내년도의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됐겠네요.
0: 예, 400% 인상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와이너리 자체로도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온갖 비용이 추가됩니다. 예컨대 양조장은 오랫동안 쓰는 설비잖아요.
1: 네.
0: 이 설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방수 시스템을 또 그러니까 방화 시스템을 물을 뿌리는 시스템을 또 만들더라고요.
1: 추가 투자가 예. 들어가는군요.
0: 예. 그다음에 작물에 대한 보험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작물에 대한 보험료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제 투자입니다. 방제.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양조장은 그렇게 방화한다 치지만 사실 포도밭을 방화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1: 당연하죠.
0: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와이너리는 포도밭을 방어하기 위해서 와이너리 주변 땅을 사고 주변 땅을 다 갈아 엎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화지대를 만드는 거죠.
1: 예, 딱 예. 그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0: 예, 그런데 예. 그게 이제 킬로미터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1: 땅이 넓죠.
0: 예, 킬로미터 단위로 하더라고요 그거를.
1: 네, 그래요.
0: 양조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산불에 대비해서 예컨대 뭐 포도에다가 산불이 있을 때 일부러 흙탕물을 뿌려서 흙탕물이 포도에 이렇게 과실에 덧입혀지게 되면은 그 스모크 테인트를 좀 막아줄 수 있다.
1: 일부러 뭐 흙탕물을
0: 예.
1: 허야.
0: 끼얹고 어차피 나중에 수확한 다음에 헹구면 되는 거니까요.
1: 이런 거는 상당히 제가 보기 와이너리별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노하우가 생기는 문제일 것 같아요.
0: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과정입니다.
1: 아 그래요. 탄소 저감을 위해서 이런 와인 산업계 업계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도 있습니까?
0: 굉장히
1: 그런 거 취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0: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 중에 실버 오크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1: 캘리포니아
0: 와인인가요?
1: 건가요?
0: 예. 2년 전에 갔을 때 그 와이너리를 갔었는데 그 친구들은 양조를 하면은 발효를 하지 않습니까?
1: 네.
0: 발효를 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이거 왜 포집해? 그랬더니 이게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도

0: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네. 우리는 다 포집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또 포도를 양조할 때 이제 포도의 알맹이를 그대로 쥐어 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를
1: 껍질 포함해서
0: 예, 껍질과 씨와 뭐 스템 그러니까 네. 줄기도 있고요. 뭐 중간중간에 잎도 들어가고요.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옛날에는 버리거나 혹은 거름 정도로만 썼는데요. 캘리포니아 로다이에 가면 랭트윈스라는 와이너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걸 가지고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더라고요.
1: 아하.
0: 레드웜이라고 하는 지렁이를 우리가 네. 흔히 아는 지렁이를 거기에 풀어서 키워가지고 지렁이가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네. 그 찌꺼기를 먹고 근데 지렁이가 결국에는 먹고 배설하는 것들이 결국엔 흙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서 그걸 포도밭에 또 뿌리는 곳도 있고요.
1: 아, 그래요. 예. 이 와인병은 재활용 잘 합니까?
0: 와인병이 사실 가장 큰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영역입니다. 예, 와인 예. 산업에서. 예. 그래서 몇몇 와이너리들은요. 종이로 와인병을 대체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1: 그래요?
0: 예. 다만 이제 종이가 물에 젖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냄새와 향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뭐 제가 과학자는 아니라서 전문가들이 알만한 그런 기술들을 동원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뭐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가까이 와인을 보관하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네. 병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1: 그래요. 자, 그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주요 와인 산지 그리고 정말 이제 맛있는 건 여기서 나올 거다 전망을 좀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0: 와,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아마 기후위기가 이런 식으로 글로벌 워밍이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된다면요. 제 생각에는 영국 중부, 북부까지가 가장 좋은 와인을 만드는 산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영국은, 영국의 위스키 잘 아시죠?
1: 네, 그럼요. 유명하죠.
0: 저희 같이 와인 공부한 사람들은 장난으로 그런 소리 하거든요. 영국 애들 와인 못 만들어서 위스키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와인에 열정이 많고요. 나라가 그리고 양조장들이 이미 많아서 양조 기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아마 포도만 자기들 손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주어지면은 프랑스 못지않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추웠지만 이제 앞으로 따뜻해지면 네. 포도 키울 수 있다. 예. 이런 거죠. 예.
0: 그래서 뭐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웃는 건 영국인들밖에 없다는 얘기도 그래요.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형민 매일경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 잠정안을 놓고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후 시작됐습니다. 성과급이 적은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반발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6천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 성장 펀드가 출시 첫날 완판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군의 잔혹한 폭행 상황을 고스란히 증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3: 행복 짓는 건설금융 케이핀코. 믿음 쌓는 건설금융 케이핀코.
2: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는
3: 전문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4: 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가까스로 잠정 합의한 성과급 지급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만드는 비반도체 사업 부분 직원들을 중심으로 합의안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어 투표의 변수로 거론됩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약 90분 앞두고 겨우 잠정 합의한 성과급 지급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후 2시 10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에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여해 그중 과반이 찬성하면 성과급 합의안이 확정됩니다. 만약 확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되는데 이럴 땐 노사가 다시 협상을 해야 하고 파업 위기가 재차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 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대부분이 반도체 부문 소속이어서 기존 성과급에 반도체 부문 특별 성과급이 추가된 이번 잠정 합의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은 기존 성과급만 주기로 한 이번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안이 확정되고 삼성 반도체 부문이 300조 원대 예상 영업이익을 달성할 경우 연봉이 1억 원인 직원 기준으로 추산하면 해당 부문 흑자 사업부의 직원은 많게는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적자 사업부 직원조차 2억 원 안팎을 받을 걸로 추산되는데 비반도체 부문은 흑자 사업부 직원이라도 최대 5천만 원만 지급됩니다.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이들 사이에선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어 투표 국면의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4: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 성장펀드가 출시 첫날인 오늘 완판됐습니다. 펀드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에 힘입어 코스닥 지수는 급상승했습니다. 김명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국민참여 성장펀드가 출시 첫날인 오늘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온라인 판매 물량은 주요 증권사와 은행에서 개시 10분 만에 소진됐습니다. 현장 창구에서도 오픈런까지 일어나면서 오프라인 물량마저 전부 동나버렸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를 찾아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84살 김애수더 씨입니다.
7: 나는 그냥 주식도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이니까 겁이 나는데 그냥 우리 딸이 엄마 그냥 하러 오셨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천만 원에서 천만 원. 근데 정부에서 20% 해준다고 그러긴 하더만 설마 정부에서 뭐 이렇게 서민들도 뺏겠어.
6: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투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으로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1,800만 원 한도,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 상품이며 정부가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코스닥은 국민성장펀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5% 가까이 급등했고 오전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20원에 근접한 1517원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CBS 뉴스 김영진입니다.
4: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크게 확대되는가 하면 전세값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직전주 대비 0.03%포인트 확대된 0.31%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직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것을 시작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둘째 주 0.13%포인트 크게 오르더니 이번 주에도 0.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 0.31%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 1월 넷째 주와 같은 수치입니다. 서울 전셋값 동향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3월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셋값과 아파트 매매 가격은 방향이 서로 상반된 경우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 월세값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입니다.
9: 전세가 오를 때는 집값이 좀 주춤하고 집값 오를 때는 전세가 주춤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
8: 정부도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는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4: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속도가 빠른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를 앞으로 2년 동안 9만 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효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정부는 오피스텔과 다세대 빌라 등 비아파트를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LH의 매입 임대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수도권 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천 호는 서울 전역과 경기 규제 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2년간 공급 물량보다 3만 호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민간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1: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 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하고 토지비 지원 확대와 PF 대출 보증 강화 등을 통해 신축 사업 금융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공 매입 임대가 비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 전세 사기 우려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임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최근 공사비 급등과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민간 공급 확대가 정부 기대만큼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단기간에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서 LH의 재무 부담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CBS 뉴스 김효영입니다.
12: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민주당 정원호 후보 추격세가 주춤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의향도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수진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4: 네, 먼저 오늘 저희 CBS가 발표한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부터 볼까요?
13: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어제와 그제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 47.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1.9%입니다. 격차는 5.5%포인트인데 표본 오차가

0: 아,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오차 범위 내 초접전입니다. 네. 앞선 4월 24일 발표 조사에서는 격차가 10.2%포인트, 이어 5월 14일 발표 조사에서는 격차가 5.1%포인트까지 급격하게 좁혀졌는데요. 오늘 다시 5.5%포인트로 소폭 벌어졌습니다. 오 후보가 정 후보를 추격하다가 멈춰선 모습입니다.
1: 네, 그 격차가 좁혀지던 그 추이가 멈춘 이유를 최근 삼성역 GTX 시공 과정의 그 철근 누락 문제에서 찾는 시각도 있어요.
0: 네, 오늘도 이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정원호 후보는 오늘 노원역 유세 현장에서 삼풍백화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삼풍의 붕괴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철근 반토막 시공 아니냐,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오세훈 재임 기간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건 안전불감증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이에 대해서 오 후보의 반응은요?
0: 네, 오전 성동구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이미 철근 누락 문제를 알고 있었다. 안전 문제가 있었다면 시험 운행을 중단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문제 보고 이후에 국토부가 시행한 시범 운행만 98회에다가 보강공법을 하면 오히려 계획보다 안전해진다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마치 모든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선거 전략에 대통령까지 화룡점정을 찍고 있다면서 선거 개입을 그만 하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1: 네, 서울에서는 GTX 안전 문제가 그 선거 쟁점이 되고 있는데 부산시장 선거 토론회가 오늘 부산 CBS 주최로 열렸죠?
0: 네,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간 양자 토론회가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요. 50분 내내 꽤 치열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청년 1억 공약이 쟁점이었습니다. 두 후보의 설전 들어보시죠.
2: 전체 청년 전체 인구의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이제 혜택을 보는 그런 공약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라기보다 극소수 청년들만 이익을 보게 되는 이 로또를 파는 것 아니냐.
3: 그 계산이 틀렸습니다. 2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3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다 다른 거고 평균 25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다 거쳤기 때문에
0: 네, 또 전 후보는 박 후보 배우자가 운영하는 조현화랑의 매출이 재임 중에 50억에서 200억으로 4배가 급증했다면서 퐁피두 미술관 사업과의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박 후보는 이것이 흑색 선전이라면서 이미 고발 조치했다고 맞받았습니다.
1: 네, 후보들 간 공방이 치열하네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그 투표 의향도 과거와 다르게 크게 올랐다면서요.
0: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주 한국 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과거 세 차례의 지방선거 관련 조사 중에서는 역대 최고의 수치입니다. 특히 20대가 4년 전 40%에서 51%로 11%포인트나 급등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후보를 고르는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이 1순위를 차지했는데요. 26.5%는 공약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1: 네, 공약을 많이 고려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공약이 세상을 바꾼 사례가 꽤 많잖아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 CBS 네트워크와 함께 서울 노원구, 충북 증평군, 전남 순천시를 돌아봤는데요. 선거 때 내건 공약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노원구는 무장의 산책로 공약을 현실로 만들면서 부람산 정상에까지 엘리베이터가 생겼습니다. 유권자 유화숙 씨입니다.
4: 중증들은 밑에서 기다렸다가 식사도 하고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불암산에는 그 정상에 엘리베이터까지 해줬잖아요.
0: 네, 전국에서 또 가장 작은 지자체 중 하나인 충북 증평군에서는 작은 도서관과 경로당을 연결해서 아이들과 어르신이 서로 돌봐주는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여든이신 장금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5: 방학하면 애들 밥해서 막 먹는 거 보고 그러면 그런 게 재밌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애기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니까는 젊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지.
0: 네, 순천은 논밭을 국가 정원으로 만들면서 지금 생태도시 브랜드가 됐는데요. 13년 전 그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 저희들은 그때 당시 가장 좋았던 것이 시민들이 공무원을 믿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평촌마을이라든지 오산 오리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과 집을 다 포기해주고 저희들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땅을 주지 않았다면 정원방람회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결국 공약도 투표도 시민의 신뢰가 출발점이란 얘기군요.
0: 네, 그래서

0: 11일 뒤 투표함이 열릴 때 어떤 답이 나오게 될지 더욱 주목이 됩니다.
1: 네, 이번 CBS KSOI 서울시장 조사는 5월 20일부터 21일 서울고조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수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관련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됐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계엄의 정당성을 알렸다는 혐의입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내란 사건 1심 유죄가 인정되기까지 홍 전 차장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홍 전 차장에 대해 종합특검이 수사에 나서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입니다.
3: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시켜드릴 만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태 원장이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반면 종합특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홍 전 차장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 관저공사 관련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구속심사도 열렸습니다. 정부 예산 약 28억 원을 불법 전용해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인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재한입니다.
1: 가자지구로 가는 국제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고문과 감금 등 폭력을 일삼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스라엘군에 체포 감금됐다 풀려난 활동가 김동현 씨와 김하연 씨가 오늘 새벽 6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제 9호선단에 탑승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붙잡혔습니다. 김동현 씨는 이스라엘군이 무기가 없는 민간 선박을 강제로 납치했고 그 과정에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5: 이스라엘이 저희한테 한 일은? 동해상에서 우리 배들,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했고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상시적으로 고문하고 감금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었고
4: 김하연 씨도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자신도 구타를 당해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자지구는 여전히 고립돼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폭격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구호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 저는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그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세계에 고립된 수많은 땅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4: 앞서 이스라엘군이 국제활동가들을 무릎 꿇린 채 거칠게 억류하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국제 규범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후 두 사람은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즉시 추방됐습니다. CBS 뉴스 김성입니다.
1: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등이 몰려있는 5월은 화해 업계의 가장 큰 성수기로 꼽힙니다. 그런데 올해 5월은 부부의 날인 어제까지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한산한 모습이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사각사각 가위질하는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꽃시장. 평년 같으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꽃을 사려는 손님들과 상인들의 들뜬 목소리로 가득 찼던 서울 양재꽃시장은 한산했습니다. 19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김모 씨는 원가와 재료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줄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8: 올해는 어버이날도 그렇고 스승의 날도 그렇고 많이 줄었어요.
7: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많아 화훼업계의 대표적인 성수기인데 상인들은 이번 대목마저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며 울상입니다. 고물가와 중동전쟁 영향으로 원가와 비닐 같은 재료비, 수입꽃의 가격 등이 오르면서 마진율마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양재꽃시장에서 일하는 조모 씨입니다.
8: 저희가 쓰는 게 비닐, OPP나 뭐 이런 비닐류가 많거든요.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한. 그래서 원가가 거의 한 30% 올랐어요.
7: 실제로 꽃 거래량은 계속 줄어 올해 카네이션과 히아신스 거래량이 5년 전에 3분의 1 수준이고 튤립도 절반 넘게

0: 감소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따른 소비 위축과 꽃을 대체할 선물들이 늘어나면서 대목을 기대했던 화훼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1: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텐데 ILO의 역할이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글로벌 AI 허브의 빠른 진전과 출범을 보고 한국 정부의 투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ILO도 적극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애초 강남경찰서에 배당했던 이번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재배당한 지 단 하루 만인 오늘 오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2: 온라인 핫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3: 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오늘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4: 스타벅스 배달 거부.
3: 아, 얼마 전 있었던 그 스타벅스 논란 때문이죠?
4: 네, 맞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5.18 광주 민중항쟁을 모독한 스타벅스를 규탄하며 불매 배달 거부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배달 플랫폼 노조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프로모션으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살육했던 그날의 기억을 마케팅 도구로 전락시켰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역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한 결과라며 어느 쪽이든 용납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3: 네.
4: 이어 우리가 매일 배달하는 커피 한 잔에 이런 역사 모독이 묻어있다면 그 배달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불매 및 배달 거부 행동을 즉각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이벤트 홍보 자료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같은 표현을 사용해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해임을 통보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은요?
4: 청소년에게 강도 살인 지시한 인플루언서.
3: 아, 이건 어디 얘기죠?
4: 네, 이거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 네.
4: 일본의 한 인플루언서가 청소년들에게 강도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도치기현의 한 주택에서 괴한 4명이 침입해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사건으로 60대 여성이 숨졌고 아들 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행 4일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괴한 4명은 모두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플루언서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인플루언서인 미유는 사건 당일에도 아이를 안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 충격을 더했습니다. 미우의 남편은 17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하고요.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생 4명 중 3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친구 권유로 범행에 참여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금전을 대가로 범죄에 가담하는 이른바 어둠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가 고등학생들에게 직접 범행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는데 배후에 또 다른 지시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네, 고등학생들에게 살인을 사주했다니 정말 무서운 얘기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4: 둥지 하나 때문에 신차 출고 지연.
3: 신차 출고 지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4: 미국의 한 자동차 판매장에서 이미 판매된 픽업 트럭이 새 둥지 때문에 출고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 네.
4: 20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캔자스주의 한 포드 매장 직원은 픽업 트럭 바퀴 위에서 울새가 둥지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이후 어미 새는 알 4개를 낳았고 최근에는 새끼까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철새 보호 조약법에 따라 활동 중인 울새 둥지를 함부로 옮길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3: 네.
4: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행히 새 차주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새끼 새들이 자라서 둥지를 떠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아마 현재 미국에서 연방법의 보호를 받는 유일한 트럭일 것이다 라며 농담을 전했습니다.
3: 네, 새 차를 얼른 받아보고 싶었을 텐데 흔쾌히 기다려준 그 차주의 마음도 따뜻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리포터.
5: 네, 오늘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27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예년보다 높았는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 동안에 23, 4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모레 24일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날씨는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내일은 새벽부터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소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내일은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 밤에는 호남지방과 경남 서부에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도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4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 제 어릴 적 기억에 이스라엘은 기독교의 성지이자 서구 문명의 정신적 발상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로 역사적 아픔을 겪은 곳. 그래서 그만큼 인종차별과 폭력을 적대시하는 평화로운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국익을 앞세워 민간인을 학살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자행하는 전투국가로 변모했습니다. 가자지구 9호선에 탑승했다 체포된 국제 활동가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군인들, 그리고 그 옆에서 웃으며 조롱하는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이탈리아와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등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대우를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장관과 군인들의 폭력적인 모습에서 역설적이게도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독일 나치를 규정한 개념, 악의 평범성이 읽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경찰이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있었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인해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조합원 대선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죠. 여야 정치권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을 맞으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대전에서 주요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10: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빈커.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넥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넥스.
5: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6: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7: 예, 박정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반갑습니다.
7: 자,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자, 스타벅스 코리아, 예, 스벅. 자, 5.18 무역 논란 때문에 지금 이제 시민들의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오늘 관련 언급을 했군요.
8: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21일 청와대 참모들과 서울 종로구의 익선동을 방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고깃집 야외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은 이 대통령은 근처 커피 매장에서 주문을 하면서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이벤트를 강도 높게 비난했던 이 대통령이 불매운동에 우회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7: 예.
8: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불매운동 언급을 한 것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관련 언급을 이어갔는데요. 충북 청주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정 대표는 탱크데이 논란을 두고 정용진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7: 예.
8: 정 대표는 어제도 대전 유세 현장에서 정 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7: 예,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된 상황인데 경찰도

0: 지금 이슈가 워낙 크게 되다 보니까 사건을 또 빨리 배당하고 조사를 시작했죠.
1: 그렇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 시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당초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다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배당이 됐고요. 그 이후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까지 또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서울청의 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0: 예, 자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응 그리고 경찰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스타벅스를 보면 해당 커머스팀을 아예 조직조에서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박 의원님부터 말씀.
2: 뭐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시죠. 잘못이죠. 예. 그리고 정용진 회장까지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관련 임원들 문책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조직 개편까지 한 것 같은데 여론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이번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론이. 결국 예. 정용진 회장이 뭐 멸콩 예.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꾸준히 드러내왔고 그게 결국에는 오늘 같은 일을 부른 거 아니냐.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이런 그 민심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어쨌든 엄중한 그 책임을 언급을 했고 지금 뭐 관련 부처들에서도 그와 관련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는 경찰이 고발장 들어온 거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거라고 봅니다.
0: 예.
2: 물론 이제 그 사법적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뭐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스타벅스 코리아나 신세계그룹 입장에서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여론이나 이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정용진 회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나서서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0: 예.
2: 관련 단체들을 찾아가서 그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재발 방지 뜻을 밝혀야 이게 조금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예, 이재영 의원님.
3: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이게 정치권이 이렇게까지 나설 일인가는 싶어요. 사실 대통령께서 그 익선동에서 거기 커피는 아니죠라는 거는
0: 예.
3: 너무나도 의도된 멘트잖아요. 왜냐하면 매장 앞에 분명히 다른 브랜드가 버젓이 있었을 텐데
0: 예.
3: 그 다른 직원에다가 다른 가게 직원한테 거의 커피 아니죠라고 얘기한 거는 거의 뭐 준비된 멘트 아니었나. 대통령의 그런 멘트 하나는 확실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3: 거기다가 뭐 행안부 그죠? 게다가 이제 뭐 법무부까지 나서서 불매운동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물론 정용진 회장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정치적 이념적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0: 예.
3: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정권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은 정적 제거할 때 보통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정치적인 이슈로 키워버린 거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매우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불매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에 대한 평가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소비자 중심의 불매운동이 됐던 캠페인이 되면은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고 또 그거에 대한 사과를 정용진 회장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카메라 앞에 서던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오면은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조차도
0: 예?
3: 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나서는 건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김수임 평론가는?
4: 네, 저는 이번 그 경찰 수사에 발단이 됐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 고발이 좀 눈에 띄는 게 사실 이 단체가 그러니까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0: 예.
4: 주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을 고발하는 단체가 있고 또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는 단체가
0: 예,
4: 있는데
0: 예.
4: 서민이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또 최근에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의원들 다수를 고발했던
0: 그러니까
4: 소위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단체거든요.
0: 예,
4: 정용진
0: 예.
4: 회장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언론에 왜 이 단체가 나서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진 않는데
0: 예?
4: 근데 이런 보수 성향의 단체가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뜻을 또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이 또 주목이 됩니다.
2: 저는 이재용 의원이 얘기했듯이 윤호중 장관 다른 부처 장관들이 나서서 혹은 여당 대표가

0: 나서서 이걸 정치적 이슈로 키우고 불매운동을 언급하는 게 과유불급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의 선택으로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정부는 예. 그냥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어떤 침착함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공감을 표하면서 뜨거운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태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반작용도 또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스타벅스가 애국보수의 최후의 무슨 기지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SNS 하면서 어쩌면 여권의 대응이 일종의 덫일 수 있거든요. 근데 덫에 와서 걸려들고 있어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 5.18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소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역사적 법률적 합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망언이 나옵니다. 여전히 5.18은 폭동이고 북한의 소행이고 이런 심리들이 남아 있어서 때때로 그걸 이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가 발동해서 일종의 인정투쟁을 하는 거죠.
1: 예.
0: 저는 이번에 송원석 대표의 뭐 더러워서 이것도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이제 이 정서들이 불만들이 때때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1: 예.
0: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5.18 망언은 계속될 거고 그러면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그게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좋은 것이냐. 더군다나 예. 선거 앞두고.
1: 예.
0: 5.18 특별법은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1: 예. 그러니까
0: 보수가 주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당의 저런 대응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예. 자, 일단 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또 예민한 시기이긴 한데 또 관련해서도 여러 이해가 나옵니다. 오히려 또 막 그 구구 쪽에서 뭐 또 돈 줄 내자 스타벅스 가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종합특검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2.3 내란세태국이 또 필요한 수사가 있다 해서 출범한 종합특검.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어요.
2: 네, 제2차 종합특검 권창영 특검은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일단 그 입건되면서 적용이 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내란 사태 이후에 국회 증언을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대립해온 것으로 많이 알려진 인사인데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내란 사태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홍 전 차장이 국정원의 작업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의 우방국의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대외 설명 자료를 전달했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에 해외 담당 부서가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하는 등 관여했다라고 특검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2: 홍 전 차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출석 과정에서 질문을 받은 홍 전 차장은 조태용 전 원장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을 했고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지시할 여건이 아니었다는 취지에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저 홍장원 전 차장 사실은 이 탄핵 그 재판 국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한 증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입건했다. 이게 자체가 좀 뭐랄까 어리둥절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아니 그러니까요. 뭐 이제 오늘 출석을 했으니까
1: 예.
0: 수사를 받았겠죠. 그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홍장훈 차장은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
1: 예.
0: 당시에 조태용 원장한테 그런 지시를 받을 사항도 아니었고 전혀 그런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데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우방국들한테 뭔가 이게 좀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문서가 발견이 됐고 그게 이제 1차장 산하에 이제 해외 담당 부서가 관여돼 있고 그 과정을 홍장원 차장이 알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굉장한 반전이죠.
1: 예.
0: 홍장원 차장은 그 지난 그 계엄 내란 탄핵 재판 과정에서 일종의 내부고발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1: 예.
0: 특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정치인 체포 명단 들은 거를 폭로함으로 인해서 그게 법정에서 다 인정이 됐거든요. 탄핵 심판장에서도 인정이 됐고. 근데 본인이 동시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였다. 언뜻 보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그 뭐랄까 좀 모순인데.
1: 예.
0: 어쨌든 뭐 특검이 그냥 입건하지 않았을 거고 그냥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도
3: 만약에 사실로 들어.

0: 하면 뭐 반전 중에 가장 큰 반전 아니겠어요? 그리고 홍 차장이 지금까지 법정에서 했던 모든 증언들,
1: 예,
0: 이것들에 대한 그 의도, 신뢰 이런 것이 깨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본인이 이런

0: 이거 꽤 큰, 뭐, 전 이게 어떤 법리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뭐 형량이나 이런 건
1: 예.
0: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정보 기관에다가 이런 문서를 보내고 그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했다면은 글쎄 그 국내에서 하는 어떤 행위보다도 더 악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김수진 평론가.
2: 네.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것들이 또 생각이 나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의 연루가 됐다고 한다면
1: 예.
2: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연루자들 입장에서
1: 예.
2: 저 사람도 연루됐어요라고 얘기를 못 했다는 거죠. 못
1: 예.
2: 하는 거죠. 왜냐하면
1: 예.
2: 그러면 자기들이 연루된 걸 먼저 시인을 하는 것이 되니까.
1: 예.
2: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실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정확한 수사는 필요했던 거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1: 예.
2: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을 수도 있구나. 이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 근데 홍장원 전 차장의 반론 중에서 좀 설득력이 있다 싶은 것은 그때 조태용 전 원장에게 이제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었는데
1: 예.
2: 그런 업무 지시가 또 이루어졌겠는가? 이 부분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현재로서는 좀 단정 짓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1: 그 당시에 이제 뭐 알려졌던 뭐 김태호 전그 차장과의 대화라든 그 내용은 이미 당시 1년 전에 다 나왔던 내용이었고,
3: 그렇죠.
1: 예, 그두 분과에서 뭐 어떠한 그 청와대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서로 대화했던 내용이 당시에 1년 전에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 지금 이제 CIA에 뭐 했다는 그 내용만 추가로 나온 것인데,
3: 근데 이게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1: 예,
3: 당시에.
1: 당시에,
3: 11월 3일과 4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저의 추정인데,
1: 예.
3: 홍장원 차장을 거치지 않고 1차장 산하의 해외 담당 부서에 곧바로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 문서를 번역해라. 초안은 어디선가 왔고요. 다만 홍정원 차장이 그 과정을 보고받고 묵인했느냐 뭐 이런 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둘 사이가 굉장히 껄끄러웠기 때문에. 그러나 홍정원 차장 관할하에 있는 그런 부서나 담당자들이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홍 차장한테 보고하고 홍 차장이 그냥 그거를 묵인했거나 뭐 하는 혐의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그 특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거 대략 홍장훈 처장이 어쨌든 보고받고 그걸 묵인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한 과정을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다만 그런 거라면 홍장훈 처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직접 지시받은 게 없다라는 얘기가 뭐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결과적 책임으로 봤을 때또
1: 예.
3: 결과적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약간 그 묘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 혐의에. 그래서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1: 그러니까
3: 싶습니다.
1: 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보도국장이 있고 이제 정치부장이 있어요.
3: 그렇죠.
1: 그 사장의 위치가 조태현 국정원장이고 보도국장이 송정원 차장이고 정치부장이 또 다른 뭐그 사장의 라인이나 치면 사장이 정치부장한테 직접 해서 기사를
3: 그럴 수
1: 썼고
3: 있잖아요. 네.
1: 보도국장은 그 기사 쓴지 모르는 사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뭐 그런지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겠네요.
3: 그럴 수도
1: 예.
3: 있다고 봅니다.
0: 근데 여기 그 과정을 보고받고 제가 했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는 거는.
3: 특검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1: 그 당신의 진술을 한 사람들이 있겠죠.
0: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 뭐 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뭐 다양한 진술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협상, 예,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노조의 이제 찬반 투표가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DX 계열 조합원들 사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2: 네, 삼성전자 노조는 22일 오후 2시 12분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직원들과 반도체 부문 내 비메모리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DX 부문의 직원들은 좀 집단적으로 해당 부문 중심 노조인 동행 노조와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대거 가입을 했습니다. 5배 가까이 조합원이 불어났다고 하고요.
1: 예.
2: 하지만 최대 노조, 초기업 노조는 동행 노조 측에 전달하기를 이번 합의는 사측과 공동 교섭단 간에 체결된 것이고 동행 노조는 공동 교섭단 활동을 중간에 종료를 해버렸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2: 또 초기업 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부결된

0: 면 교섭을 위임하고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면서 배수의 진을 친 상태고요. 현재 삼성전자 노조들의 총 조합원 수는 중복 가입 포함해서 약 10만 명인데요. 노조별로 따져보면 초기업 노조가 약 7만 명, 전삼노 약 2만 명, 동행노조가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1: 예, 자 삼성전자 노사 합의 굉장히 뭐 우리 국내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까지 관심을 가진 이슈이긴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노사합의 어떻게 될까요?
2: 글쎄 좀 찬반 투표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나서서 그 협상을 성사를 시켰는데 그걸 만약에 거부하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럴 예. 동력이 저는 없어 보여요. 협상의 문도 닫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DX 부문 직원들의 불만 혹은 비메모리 분야에 그 이 삼성 조합원들의 불만은 뭐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이 보상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1: 예.
2: 결국 메모리 반도체 부문 종사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협상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했을 때 일종의 후폭풍이랄까요? 그걸 지금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노사 모두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예.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이재용 의원님?
3: 뭐 통과는 되겠죠. 숫자만 보더라도 더 많잖아요. 그래서 통과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이제 노사가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 예.
3: 이제 삼성이 우리가 보통 국민기업 하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는 사실 뭐 세계인의 기업이 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3: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큰 성과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후폭풍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이를테면?
3: 그러니까 어제 누가 저한테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났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나서서 세금의 10%를 달라고 할 거다. 이런
1: 누구한테요?
3: 얘기. 그러니까 세금을 거치잖아요.
1: 예.
3: 그럼 성과금 10% 달라고 할 거다라는 이런 자조적인 얘기들도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1: 근데 예.
3: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또 주주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법적으로 행동을 취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1: 예.
3: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꽤 크겠다 앞으로 단연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김수민 평론가도?
0: 네, 일단 아까 앞서 제가 조합원 수, 조합별로 조합원 수가 얼마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0: 초기업 노조가 한 70%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이것이 뭐 반대를 사실 이제 탈퇴 교섭에서 탈퇴를 한 노조에는 투표권도 없다고 하는데 있다고 치더라도 찬반 투표를 했을 때는 초기업 노조가 노사 합의를 한 그 내용대로 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고
1: 예.
0: 그리고 그게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다른 소수 노조가 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파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당분간은 다른 후폭풍은 없을 수 있겠으나 근데 이번에 초기업 노조하고 그 노선을 달리하게 된 이 노조에서
1: 예.
0: 향후에 또 이런 뭐 노동 조건이라든지 급여 문제를 놓고 또 파업에 들어간다거나 또 사측과 대립한다거나 이럴 가능성 그리고 노노 대립까지 포함해서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디바이스 경험 DX 부분 직원들과 또 이제 반도체 내 비메모리 직원들은 이제 반도체 직원들의 또 워낙 차이가 많이 난 성과 구조로 설계가 됐으니까 박탈감이 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노노 갈등이
2: 있죠. 그렇죠. 삼성이 예. 삼성 반도체 주식회사 삼성 반도체가 아니고 삼성전자입니다.
1: 예. 그러니까
2: 종합전자 전자회사고 물론 이제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오랜 이제 삼성 내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등은 그 내부에서도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1: 예.
2: 이거는 차이가 커도 너무 커요. 이번에 DX 그러니까 비반도체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서. 그런데
1: 예.
2: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 10년 전에
2: 무슨 의혹이나 동기가
1: 예.
2: 나겠
1: 예.
2: 이 동기가 부여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로 인한 어떤 노노 갈등 문제나 형평성에 대한 그 문제 제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도 삼성으로서는 고민해 봐야 될. 그리고 아까 이재용 의원도 지적했듯이 지금 모든 기업에서 이제 일종의 성과급 투쟁에 나서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삼성이나 SK처럼 막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나면 그런 성과급 지급 여력이라도 있죠. 근데 예. 그렇지 않은 기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노동시장에 또 다른 이제 현상이자 쟁점으로 등장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0: 가될 숙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 삼성전자가 성과급 제일 많이 주는 회사였어요.
2: 원래 그랬습니다.
1: 연말에 네. 연봉의 반을 주기도 네. 하고 평상적으로 그래왔었고 근데 이번에 너무 이익이 많이 났고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린 성과급 보상의 사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삼성 노조도 강력하게 이제 반발한 상황이긴 한데 이 새로운 사회적 논쟁이 촉발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합은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자 이스라엘에 납포됐던 우리나라 활동가 두 명이 오늘 귀국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가자 지구행 항해를 시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더군요.
3: 네, 활동명 해초로 알려진 김하연 활동가와 김동현 활동가는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서 오늘 오전 6시 23분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 예.
3: 김하연 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면서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현재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지만 김 씨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김 씨는 구금 당시에 이스라엘 군에 의한 폭행이 있었다면서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밝혔고요.
1: 예.
3: 김동현 씨도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 감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예. 자 일단은 이제 우리 활동가 두 분이 이제 이스라엘 군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인데 이번 과정. 그 이제 풀려나는 과정까지 짚어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부터.
2: 뭐 어쨌든 석방된 건 예. 다행이고요. 이제 대통령의 그런 강경한 메시지가 뭐 영향을 안 미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1: 예.
2: 이 중에 이제 김하연 씨는 두 번째예요. 처음이 아니고
1: 예.
2: 일각에서는 왜 자꾸 가냐.
1: 그
2: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1: 예.
2: 체포될 거 뻔히 알면서. 근데 질문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체포될 거 알면서 가는 겁니다.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1: 예.
2: 가고자 하는 의지나 뜻이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그 배를 납치해 가지고 이렇게 막 구금시설 같은 데다 무릎 꿇려서 이렇게 고문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EU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 대사들을 초치했어요. 그 이후로 인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네타냐후가 거기 국가안보장관인가 뭐 질타하는
1: 예.
2: 그런 입장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좀 여론에 몰려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1: 예.
2: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무시하는 게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도 그 한 단면이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은 네, 우리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근데 그런 이슈에는 잘 개입을 안 했어요. 그게 대한민국 외교의 전통적인 노선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국제질서라는 그런 규범의 편에 서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외교 노선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재용 의원님.
4: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되게 불편해요. 그 아까 왜 자꾸 가냐 있잖아요.
1: 예.
4: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인권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우리 국민 세계 어디에 있던 당연히 구조해야 돼요.
1: 예.
4: 그리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안 되는데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의지를 보이면은 그거는 시민들로 하여금 좀 불편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일단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5: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6: 알쏘! 좋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3: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4: 예, 박정현 판승부, 금요일 코너 여의도 내전 시작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님, 어서 오세요.
5: 네, 제주에서 온 김한규입니다.
4: 예, 그리고 조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4: 예, 오늘도 우아하게. 자, 우리 김한규 의원님 오늘 그 선거 유세 네. 현장을 좀 다녀오신 듯한. 예.
5: 뭐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 선거를 돕고 있는데 예. 저희가 후보가 아니다 보니까 아. 또 그리고 선거운동원이 아니어서 아. 당명이나 기호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니기가 좀 어렵거든요.
4: 아하.
5: 그래서 가끔 이제 시도지사 선거 운동할 때는 이제 도지사 이름이 들어간 옷을 입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 이름만 집어넣고 왔습니다. 이재용 위원장님이 엄청 경계하고 계셔서
4: 불편하셔서 이재용이 빨리 밖에 있는 빨간색 옷 입고 오세요.
7: 괜찮아요.
4: 머플러라도.
7: 민주당이 요즘에 네. 많이 쫓기다 보니까 급해졌어요.
5: 네, 급합니다.
4: 급합니다. 네. 급해서. 예. 자, 일단 지방선거 정말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2주도 안 남았어요. 사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사전 투표를 합니다. 네.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투표까지 정말 일주일 남았는데 자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얼마 전에 판세를 언급을 했는데 부울경 해볼만 하지만 어렵다. 서울 선거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처음에 낙관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긴장하고 계세요?
5: 긴장은 하죠. 네. 낙관은 저는 한 적은 없는데
4: 예, 예.
5: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데 다 격차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저희 당이 유리했던 데나 불리했던 데나 다 마찬가지인 게 어느 지역이든 지고 있는 쪽은 여론조사 응답도 하기 싫고 좀 귀찮아하다가 막판이 되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 당 사람 뽑아야지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응하고
4: 예.
5: 그래서 전반적으로 붙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
4: 예.
5: 이재용 위원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서울이 더 박빙이 돼가고 있는 건 뭐 냉정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4: 조국 의원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인 흐름.
6: 그러니까 아마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면 처음에 낙승을 기대했다가
4: 예.
6: 신승으로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런데 네네네. 조금만 경계를 놓치면 석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오.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
4: 아, 민주당이.
6: 예. 네. 국민의 힘으로서는 이제 추격을 하는데 내부 사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그 리더십의 역량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참 애쓰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그 다음 주 말에
4: 예.
6: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노력해야 되겠죠, 뭐.
4: 예,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격차 좁혀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이재용 의원님.
7: 감사합니다.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4: 아 그래요?
7: 네. 걱정이 돼서.
4: 아 걱정이 돼서?
7: 네.
4: 어떤 걱정이 드세요?
7: 아니 항상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4: 아.
7: 걱정을 하면서 하죠. 열심히 하죠 아주.
4: 네.
7: 다행히도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서울에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4: 아 김한규 의원님 같으면 서울에 계시면
5: 네, 걱정지라서요?
7: 아니지. 왜냐하면 저분은 그 걱정을 하고 오만하지 않고
4: 아, 겸손하고.
7: 아까도 겸손하고 낙관하지 않으셨죠.
4: 네.
7: 근데 다만 민주당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전체적으로는. 왜냐하면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 것이고

0: 것이고. 예. 그죠. 그리고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토론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유권자들한테 선택의 기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후보에 대한 검증 기회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어찌 보면은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나는 몸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제가 봤을 때는 낙관 오만 뭐 이런 걸로 비춰지고.
1: 법정 토론은 하는 건데 이제 추가 토론 안 하신다는 거죠. 무조건 거부는 아니고.
0: 그렇지만 예. 우리가 좀 익숙한 부분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치열하게 예. 인물론에 있어서는 저는 오세훈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얹혀서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기회를 다 없애버리니
1: 토론을 더
0: 사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화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직도 소위 말해 쫓아가곤 있습니다. 추격 중인데 예. 아 민심이 무서운 거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검법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정원호의 태도가 약간은 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제 이 방송에서 이런 말도 되는지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 민심이 이렇게 들불처럼 화내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예. 저 민주당도 그 태도를 바꾸는구나. 그래서 이왕 그러는 김에 예.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만약 이기게 된다면 확실한 민심의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저희는 정옥임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낙관과 석패 사이 딱 좋고요. 그래서 예. 중간인 신승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렵게 신승. 해갖고 네, 신승. 신승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박 의원님.
3: 뭐 전체적으로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맞고 추격이 예, 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럴 만한 말하자면 여지를 민주당 쪽에서 허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초반 분위기만 하더라도 예. 도저히 이거는 해보기 어려운 그런 선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금 이제 결정적인 예. 어떤 모멘텀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여당 일각에서 조금 결과에 대한 낙관이 좀 컸던 것도 아닌가 싶고요. 특히 전 서울이 눈에 띄는데 오 시장이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정원호 후보가 선거운동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원호 후보는 제자리거나 떨어지고 지지율이. 오 시장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 예. 싶은데 물론 이제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그 인지도가 낮고 중량감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중앙 정치의 여러 이슈들이나 그런 쟁점들이나 혹은 그런 면모에 익숙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도전자잖아요. 그러면 도전적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구조적 우위에 그냥 본인이 올라타서 그걸로 구치기 들어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고 쟁점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어요.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오 시장 쪽도 여전히 전 악재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콘크리트 철근 논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걸 별거 아닌 것처럼 아니 사고 안 났는데 왜 호들갑이냐. 근데 그게 말입니까? 사고 안 났으니까 호들갑을 떨죠. 사고 나면 끝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맹렬하게 어떻게 보면은 도전자인 정원호 입장이 오히려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검증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아웃복싱을 했어요.
1: 그렇죠. 이런 토론할 거리가 많은데 정 의원님도 어떻게 보세요?
4: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기고 있어서 피한다기보다도 네. 본인이 당초에 이길 후보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금 나타나지를 않는 그러면서 지금 그 콘크리트 논란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얼마나 정원으로서는 공격 포인트예요. 오늘도 뭐 삼성역에 뭐 구의역에 다니면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부각시킨다 그러는데 예, 예, 예. 그러면 할 말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론을 붙지 않는다라는
1: 양자
4: 게
1: 토론에?
4: 전 네. 솔직히 좀 궁금해요. 갑자기 정원호가 궁금해졌어. 아니 이 정도 되면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변이냐 눌변이냐를 판단하려고 토론을 보려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닌데다가 예. 일단 토론을 무서워하는 후보라고 딱 낙인이 찍히다 보면은 토론 안 봐요. 서울 사람들도 오늘 그 평택에서 토론 있었지만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아 자신감이 없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아하. 부족한 거야. 예. 서울 시장이라는

0: 하는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데 단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 철근 있잖아요.
1: 철근 누락.
0: 철근 누락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마 오세훈 시장의 대응 태도를 지금 그 물고 늘어지는
1: 예, 예.
0: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예를 든다면은 지나치게 당당한다든지 나는 예. 몰랐다든지
1: 언론을 통해 들었다
0: 뭐 이런 그런 말씀들.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그 민주당은 굉장히 중요한 잽을 날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 지금 참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호가 안 되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과연 지금 다음 주까지
1: 예.
0: 이 수동적이고 늘 대통령에 업혀가려고 하는 이 정원호를 얼마나 부각시키느냐가 오세훈 캠프의 관건이다.
1: 자, 오세훈 캠프.
2: 아니, 그 일단 네. 요거에 연결돼서
1: 철근.
2: 네. 정원호 캠프가 좋은 건을 잡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마보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응? 행안위가 나서서 막아줘. 국토위가 나서서 막아줘. 말씀대로 대통령까지도 참전을 해. 뭐 하는 겁니까? 만약 그것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진짜 안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 오세훈을 깨부셔야 되겠다. 오,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정원호가 나서야죠.
1: 네.
2: 네? 왜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다 나서가지고 그 서울시장이 그런 마마보이 뽑는 데입니까?
1: 비유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3: 그건 마마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에 했던 전략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그다음 경기도지사일 때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원들이 불러갖고 사실상 대통령 후보 일방을 데려다가 청문회를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끼리 토론을 하면 자료를 내야 될 의무도 없고 하지만 상임위에서는 소관 부처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인 자료 검증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위증죄가 되기 때문에
1: 예.
3: 서울시나 국토부 사람들을 불러서 질문할 수 있는 거는 전 선거 전략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1: 예.
3: 저희 당에서 이 부분이 서울시장 선거하고 무관하게 하는 건 아니죠. 냉정하게 서울시장 선거에 그만큼 중요한 이슈니까 국회도 한번 검증을 같이 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정원호 후보의 문제가 있죠. 문제는 경선 때 모두를 계속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경선 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박주민이라든지 다른 후보들이 좀 먼저 시작했는데 뒤늦게 나타나서 갑자기 1등 후보가 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공격을 되게 안 했어요. 되게 예. 점잖은 자세로 계속했고
1: 예.
3: 근데 본선에서도 그 모두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 예.
3: 정원호 후보의 약간 방침이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선거판에서 잘 안 보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재영 위원장님의 선전 때문에 아주 출발선에 다시 쓴 셈이거든요.
1: 아, 예.
3: 그러면 정원호 후보는 방식이 어떻게 됐건 예. 이제는 도전자의 자세로 세게 검증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뭐 토론회는 원래 지는 쪽에서는 계속 더하자고 하거든요. 지금 예. 뭐 경북 이런 데서는 민주당 예. 후보들이 더하자고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안 한다고 하고 있고 똑같거든요. 항상
1: 예. 예.
3: 법정 토론회를 대선은 세 번인데 그때도 다섯 번 하자 일곱 번 하자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고 2021년에
1: 예.
3: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토론회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토론회 열심히 홍보하시면 되죠. 내용과
1: 28일 날 하죠.
2: 한 네. 말씀만 아니, 더 드려도 돼요?
4: 예, 한 말씀 더 하세요. 예.
2: 김양규 의원님의 저 앞서 말씀하셨던 저 성남시장 시절에
1: 예. 예.
2: 그 부분 저 기억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없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검증. 그리고 사실 그 당대표 시절에 우리가 저희는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부분까지도 뛰어넘는 걸 보면서 어찌됐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야 이거 뭘 해도 견뎌내네 이겨내네
1: 돌파했다
2: 돌파했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그 의혹이

0: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입장에서 보면은 검증 받으면 되잖아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 감사.
0: 아,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는 네. 그냥 당이 틀리고 모이지만 정치적인 여정을 보면은 예. 대단하다는 생각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2: 네. 저는 뭐 그 정원 후보가 모두 전환을 할 거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토론을 하는 것도 전략이고 안 하는 것도 전략이죠. 예, 예, 예. 의무화되어 있는 건 이제 법정 토론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 광역 행정이라는 거는 거의 국가 운영에 버금가는 이제 거대한 그런 국가적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운영할 만한 자질과 역량과 비전을 갖췄는지 이거를 그 유권자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고 경쟁하는 거는 이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의 약간 전 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 물론 뭐 토론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토론에 익숙지 않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게 토론을 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 제가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몇 차례 예를 들었는데 95년도에 제1회 광역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때 민주당의 조순 후보하고
3: 경작자
2: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그 정원식 후보 국무총리를 지낸 그리고 무소속의 박찬정 후보 이렇게 셋이 서울시장 토론을 했어요.
3: 어휴, 다들 세 분이 엄청난 인물들이네요.
2: 근데 정원식 후보하고 박찬정 후보는 정말 달변입니다. 예, 정말 말씀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서 조순 후보가 좀 어눌해 보이고 놀변이었는데 토론의 승자는 조순 후보였어요. 그분의 태도와 진정성 이런 것 때문에 토론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3: 예, 예.
2: 때문에 이거를 막상 하면 뭐 7대 3, 8대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잘해야 6대 4예요. 왜냐하면 그 지지층은 우리 후보가 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걸 회피하면 뭔가 피한다. 검증을 피하고 뭐 자기 정책을 설명하는 걸 피하고 컨텐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을 낳기 때문에 네. 피하는 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원 후보가 행정가를 자꾸 강조해요. 근데 행정가는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에 더해서는 행정가인 동시에 어떤 국가 지도자, 대선 대통령급의 그런 리더 이런 면모를 원해요. 서울 시민들이.
3: 예.
2: 근데 정원호 후보가 얘기한 행정가의 면모는 약간 관리자 같은 면모예요. 그거는 이미지상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4: 태도를 보면 예. 콘크리트 누락은 정원호가 한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 아니 오히려
3: 너무 토론을, 수세적이어서
4: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안 하잖아요.
3: 예, 예.
4: 아니 설명하겠다는 거 아니야 토론에서도. 아,
3: 오세훈 후보는.
4: 예 그런데다가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회에서 예. 뭐 여러 가지고 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러는데 좋아요. 뭐 잘못한 거 있는지 찾아봐야지. 12국직을 따져야 되는데. 예. 근데 애초에 철근은 오세훈이 빼먹은 게 아니에요. 현대건설이 빼먹은 거예요.
3: 예, 예.
4: 그런데다 보고서에 올렸어요.
3: 어.
4: 그런데 보고서에 핵심 보고서에 별표하고 그거를 안 하고 이 보고서 전문에 보냈다 해가지고 지금 철도공단하고 국토부가 문제 삼는데
3: 예.
4: 그런 보고서 꼼꼼히 안 읽은 철도공단하고 국토부도 결국은 감사 받아야 되고
3: 예.
4: 조사 받아야 되는 게 이게 공평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거죠.
3: 예, 예.
5: 아니 그 보고서를 보셨으면 여기서부터 천장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의 프린트물이에요.
4: 아니 물론 그래요.
5: 50번이라는 단어가 이제 50번 정도 나와서 상세히 보고했다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태도 자체도 처음에는 11월 10일 날 작년 11월 10일을 알게 돼서 4월 정도에 국토부에다 보고한 걸로 돼 있는데
3: 예.
5: 갑자기 아 그때부터 보고를 미리미리 국토부에 했었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일단 담당자의 태도도 일관되지 않고 처음 보고한 시점도 일관되지 않고 저는 무엇보다 서울시 관계자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문제를 시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도록 시정 운영을 했느냐. 시장이 직접 현장에 가진 않더라도 부시장을 보내서 바로 확인하고 아니면
3: 예.
5: 최소한 이런 일이 있으면 시장한테 구두로라도 아니면 사후적으로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장이 뉴스 보고 알게 공무원들을 일하게 놔뒀냐.
4: 그래서 아까 예. 시장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3: 예.
4: 정치인 다 되셨네.
2: 네, 저는
4: 400쪽이든 400쪽이든 2000쪽이든 네. 어디서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돼요.
2: 아니
4: 말이
2: 저는
4: 안 되는
5: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맞습니다.
2: 아니 저기 오세훈 시장 측의 태도의 네. 문제가 아니에요.
5: 아 이거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맞습니다. 정욱 의원이 모르시고
4: 천장,
5: 하는 얘기
4: 천장까지라고요?
5: 저희가 확인을 한 거예요.
4: 400쪽에서 2000쪽이 어떻게 그렇게
5: 여기
4: 돼요?
5: 여기 이만큼 한 거를 8개를 받았습니다. 8

0: 예, 많다. 엄청 많다.
1: 아니 가져와서 재봐야 돼. 재벌이야.
2: 여덟 번을 받았다.
1: 재벌이야. 그리고 아니, 그 내용이 소설책도 아니고 개조식일 텐데 예, 예, 예. 보려고 마음 먹으면 꼼꼼히 보면.
0: 아니 저거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1: 아니, 근데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여기서부터 저까지라고 얘기하시니까.
0: 예, 예, 아니 서울시가 예. 거기 서류에 섞어가지고 몇 줄 보고했다는 게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그 문제 309 지하 5층에서 균열이 400개가 넘게 발견이 됐어요.
3: 예, 예.
0: 그거를 서울시하고 국토부 관계자가 같이 나가서 현장 점검까지 했습니다. 6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철근 누락 사실을 얘기 안 했어요.
3: 예.
0: 여기에 은폐 의도가 없습니까? 명백히 은폐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철근 누락 문제가 있었고
3: 예.
0: 해당 시공업체가 그거를 스스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안전진단과 구조보건을 거쳤는데 그와 연관된 문제인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현장점검 나가서는 입국 다물고 있고
3: 예.
0: 보고서에 몇 줄 껴놨으니까 그걸 우리 할 일 다 했고 국토부나 철도공단 책임이다.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형식 논리를 내서서 면피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보다 이런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4: 저는 일단은 민주당이 정원호 후보 측이 만약 그걸 문제로 삼으려고 했다면 예, 예. 시발점이 틀렸죠. 왜냐하면은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예 우리가
1: 처음에,
4: 그 처음에 서울시가 11월 말부터 4월 초까지 4월 중순까지였죠.
3: 예,
4: 5개월
3: 예.
4: 동안 단 한 번도 이걸 언급조차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6차례에 걸쳐서 그
1: 3차례.
4: 안에 쉬운 한 번.
3: 예.
4: 네, 이제 그 서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했다. 그럼 읽지 않은 사람과 보낸 사람과 이 논쟁은 그럼 피한다 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현대건설은 이거를 왜 은폐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거를 숨겨놓고 이대로 두는 게 은폐잖아요.
3: 예.
4: 근데 현대건설이 그거를 찾아냈습니다.
3: 예.
4: 왜 찾아냈냐? 바디캠이 있고 CCTV가 있고 이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3: 맞아요.
4: 그러다 보니까
3: 철근이 남았어.
4: 철근이 남았고 현대건설은 은폐하려는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아니면 그 하청업자가 있었다 그러면 은폐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게 철도공사에서 공단이죠. 철도공단에서 나왔던 사람들도 그 설계를 보면서 아, 이 설계는 오독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하고 그쪽에서 철근을 왜 두 묶음을 안 넣고 한 묶음만 넣느냐에 대해서 아, 요게 설명에 있어서 한 묶음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국토부도 인정을 한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 문제가 생길 테니 안전상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보강을 하지? 소위 말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정치권에서 맨날 너 뭐했어 잘못했지 않았지 사고 났잖아 이게 아니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냈는데
3: 예.
4: 거기다 대고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시민의 목숨과 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우리가 뒤로 제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제 아니, 해결에 아니. 대한 해결책을
2: 그러니까
4: 냈는데
2: 서울시가 처음에는
1: 너무 길어진다.
2: 본인들이
3: 요거.
2: 아니 본인들이 국토부에 늦게 알리면서 즉시 통보하라는 규정은 없다. 본인들은 원인 파악하고 보강 대책 세우고 보고하는 게 맞다.
3: 예.
2: 그렇게 해서 늦어졌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 사실은 보니까 그 당시부터 보고를 했다라고 서울시가 태도를 바꿨어요.
3: 아.
2: 이 부분은 설명 자체가 서울시가 예. 처음에 늦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 보고는 사실 예전부터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왜 갑자기 서울시의 태도가 바뀌었냐 이런 것부터가 믿기 어렵다라는 거죠.
1: 가장 중요한 건 은폐와
3: 나왔습니다.
1: 부패가 있었느냐의 여부예요.
3: 예, 예.
1: 은폐할 의도가 왜 있겠어요 서울시에서. 그렇다고 그래갖고 지금 당장 준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준공 시점은 2028년입니다.
2: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1: 아니 보강 연구를 했잖아요.
4: 저는 이게 예.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정원호 후보 측에도 예. 그리고 정부에도 불만이 예. 있죠. 정원호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당장 멈춰 이랬습니다. 오늘 국토부가 나와서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공사 안 멈춥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안전에 문제 있고 은폐하려고 그랬고 만약 거기에 진짜 철근 갖다 팔아먹으려고 했다면은 네. 왜 국토부 장관이
1: 그렇지.
4: 나와서 공사는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0: 근데 은폐가 그런 차원의 은폐가 아니고요.
3: 예.
0: 이게 정치적 정화 될까봐
3: 예.
0: 실시한 것도 은폐예요. 저는 서울시의 태도에는 이제 그런 게 역력했다고 봅니다.
3: 알겠습니다. 한판 승부 2부에서 뵙겠습니다.
5: CBS 1분 시장 정보입니다. 있습니다. 연휴로 이어지는

주말인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 동안에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1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3도까지 예상되는데요. 모레 주일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날씨는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내일은 새벽부터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소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내일 간간이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 밤에는 호남지방과 경남 서부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6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다시 선취팀 왔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SBS 박종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내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평상시보다 달리 또 선거가 임박하니까 일부가 뜨거웠어요.
1: 네.
0: 우리 김한규 의원님과 우리 정옥희 의원님 간에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의 그 데시벨이 높아진.
1: 그래요?
2: 예. 정치인 다 됐다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3: 아니 정치인이
0: 재선인데
2: 그래도 토론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정치인이란 평가 싫어해요?
0: 칭찬이에요. 칭찬까지는
1: 아니고 나도 거짓.
2: 예, 그만 칭찬 아니잖아.
1: 아니, 나는 김한규 의원 좋아해요.

0: 아 정말 정말로
1: 저 네. 이재용 의원님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아,
2: 저는 박원석 선배님을 좋아합니다.
0: 예 아유 분위기 좋습니다.
3: 나? 어 제가 뭐
2: 사랑의 지그 제거
0: 사랑의 짝대기가 걸리고 있는데
3: 제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이재용 의원하고 뭔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0: 아 예
3: 열심히 하시라.
0: 예, 삼겹살 사기했나 보다.
2: 삼겹살로 안 되죠.
0: 알겠습니다. 자 평택 가볼게요. 평택. 자 오늘 평택 그래서 이제 다섯 명 후보가 한 자리에 쫙 앉아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굉장히 또 관심 지역구였는데 다섯 분이 또 토론하니까 굉장히 웅장하기도 하고 전 재밌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김만규님?
1: 아유 안 봤죠.
0: 아, 왜 안 보세요?
1: 아니, 제 지역구도 아닌데.
0: 아 그런가요? 아 예. 우리 정욱 의원님 혹시?
4: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0: 아유 아쉽네.
1: 아 보셨고 저는 안 봤고
0: 다들 바쁘시네. 네, 네.
3: 저는 뭐 잠깐 쇼츠만 몇 개 봤습니다.
0: 아 쇼츠만.
3: 전체는 못 보고.
0: 아.
3: 네.
0: 인상이나
3: 뭐 조국 김용남 두 후보 사이에
4: 아 단일화 관련해서 뭐 들었다
0: 맞아요.
3: 스파크가 좀 튀더라고요.
0: 아
3: 그래서 여기는 정말 선거 끝날 때까지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김용남 조국 후보 거기에 유희동 후보까지
0: 예.
3: 그 20%대에서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누구도 1등을 할 수 있고 누구도 3등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0: 아
3: 그리고 그 나머지 두 후보 있지 않습니까? 예. 황교안, 김재현.
0: 예.
3: 이 두 분이 1등할 가능성은 없는 후보들이긴 한데
0: 예.
3: 근데 선거에서 이분들의 그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 이것도 굉장히 커요.
0: 아.
3: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건 10% 넘는 것도 나옵니다. 여전히.
0: 예.
3: 이분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냈고 당의 대표, 그 보수정당의 대표도 지냈기 때문에
0: 예.
3: 인지도나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은 계속 오늘도 부정선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3: 토론회에서.
0: 예.
3: 그렇다 보니까 유희동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얘기하기도 좀 난처하고 그냥 눈치껏 좀 적당한 시점에 빠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분이 한 정당의 대표예요.
0: 예.
3: 그 본인이 또 이 선거에 나온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김재현 후보도 지금 지지율이 많이 줄긴 했는데
0: 예.
3: 특히 김용남 조국 사이에서 만약 김재현 후보나 진보당이 단일화를 한다면
0: 예.
3: 선거 막판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어쨌든 조국 김용남 사이의 단일화는 확실히 안 되겠구나. 오늘 김용남 후보는 뭐 거의 X 표시 들고
0: 예.
3: 이유도 분명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정당이면은 목적이 다른 건데 끝까지
0: 예.
3: 완주하는 게
0: 예.
3: 선거고 정치지 뭐 중간에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그 사이 단일화는 뭐 특별한 이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까지 마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살얼음판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단일화 이제 OX를 물었는데 단일화 하겠다가 O 드신 분이 조국 후보,
4: 네.
0: 그다음에 유희동 후보,
4: 황교안
0: 후보 세 분이 O를 들으셨고 X 하신 분이 김용남, 김재현 후보가 안 한다, X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보수 쪽이니까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황교안 후보가 이번 선거에도 부정선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 투표하지 마십시오.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이 말을 듣던 김용남 후보가 바로 유희동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들으셨죠? 그래 단일화 할 겁니까?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갑자기 유희동 후보가 얼굴이 약간 빨개져서 아예 뭐 그래도 단일화 논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정홍 의원님.
4: 글쎄 저는 초장부터
0: 네.
4: 그 황교안 후보가 담대한 마음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 그 보수의 중견 정치인으로서 우파의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한다 이렇게
0: 그렇죠.
4: 얘기를
0: 그렇죠.
4: 했었거든요.
0: 그렇죠. 네.
4: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전투표 하지 말고 사전투표 끝난 다음에 본투표를 하되
0: 예.
4: 과감하게 용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유희동 후보와
0: 예.
4: 단일화를 하고 무슨 그런 얘기가 되면은 유희동 후보도 나름대로 본인의 이념 색채라는 게 있거든요.
0: 맞아요. 예, 예.
4: 그래서 이 오히려 그것이 승수효과를 낼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최고의 시나리오는 아 본인은 그 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신념을 갖되
0: 예.
4: 그리고 사전투표 하지 않되
0: 예.
4: 그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0: 사퇴.
4: 네, 내 신념은 신념대로 가져가지만 이렇게 지금 그 일당 독주가 자행되는 거는 그 볼 수 없다. 이러면서 멋있게 사퇴할 수 있는데.
0: 사퇴. 네. 사퇴하세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등판했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 그

0: 겸손은 힘들다. 그 뉴스 공장에 출연을 해서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 이러다가 민주당이 되면 이런 막 하자는 거다. 뭐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해서 또 이제 이 진영 내에서 또 큰 파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누구부터 김학의 의원님 말씀하실래요?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1: 아니, 뭐 예상된 등판 아닙니까?
0: 예상된 등판이에요. 네.
1: 그러니까 조국 후보 선거가 쉽지 네. 않다. 뭐 이런 판단을 오히려 그 유시민 작가의 등판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 예.
1: 그 유시민 작가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
0: 맞아요.
1: 그다음에 백원우 의원,
0: 아.
1: 그리고 문성근 씨,
0: 예.
1: 이분들이 이제 다 친노 친문 이분들이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 신구 세력 간에 묘한 긴장감들이 여전히 있어요.
0: 아.
1: 이른바 친명과 친문이라고 하는
0: 예,
1: 그런데다가
0: 예.
1: 문재인 대통령께서
0: 아.
1: SNS 상이긴 하지만
0: 좋아요.
1: 조국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하면서
0: 좋아요 버튼
1: 문 전 대통령까지 예. 등판을 했다.
0: 예. 예.
1: 결국 그 지금 이제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이긴 하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국 후보가 더 우리 후보다라는 거를 구주류 세력들이 인증을 하고 있는 거죠.
0: 예.
1: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럴 만한 빌미를 좀 제공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이 방송에서 예. 얘기했잖아요. 흥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각을 세우면 안 되고 긁히면 안 된다.
0: 예.
1: 근데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국 후보를 향해서 뭐 범죄자 알레르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0: 얼마 쉽죠. 예.
1: 친문 세력이 저렇게 결집할 수 있는 빌미를 좀 준 측면이 있고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저 흐름이 더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살얼음판 승부라는 겁니다. 반면에 당내에 이제 신주류라고 할 수 있는
0: 뉴이재명.
1: 여기는 김용남 후보로 강하게 결집을 했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의원들이 또 지지 유세를 나가고 있고 굉장히 팽팽해요. 그리고 전당대회 구도까지 사실은 여기는 좀 개입이 돼 있다고
0: 그렇죠.
1: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 가가지고 축사하는데 막 그 현장에서 항의하고 이런 모습까지 있었잖아요.
0: 예, 예. 그러니까
1: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여기가. 근데 이게 좀 뭐 선거 전에 뭔가 잘 이렇게 풀리거나 가닥이 잡히기는 어려워질 것 같고 결국에는 끝까지 가서 뭔가 이제 승부가 결정이 나면
0: 예.
1: 그 뒤에 뭔가를 수습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찌됐건 유시민 작가는 그냥 좀 말을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0: 심플하게 뭐라.
1: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베베 까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정옥이 의원님이 늘 지적하듯이 그럴 필요가 없다.
3: 아니 한 문장이면 돼. 한
0: 조국을
3: 문장.
0: 뽑아라. 이렇게.
3: 그렇게 한 문장이면 예. 되는 거를 예. 길게 얘기하더라고요.
0: 아, 예.
3: 나도 오늘부터 말을 좀 짧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0: 혹시 이재용 의원님은 평택을 유희동 의원.
4: 아니 저는 네.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0: 예.
4: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해요.
0: 그림이 그려졌어요?
4: 응.
3: 안 되는 걸로.
4: 아니 김조유왕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3: 김조유왕.
4: 그러니까 뭐 2강 뭐 예. 1중1약이잖아요 예. 대략적으로 보면. 근데 3등하고 4등은 딱 좋잖아요. 그 숫자들도 보면은 둘이 합치면은 1등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있고.
0: 예, 예.
4: 게다가 3등하고 4등은 서로 안 싸워. 서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부산처럼 뭐가 오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기는 단일화가 딱 될 수 있는 완벽하게 세팅이 됐다. 특히 황 대표 같은 경우는
0: 예.
4: 황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도 하죠. 아 사전투표 하지 마. 사전투표 안 하고 그 즈음에 자기가 관두면 자기를 뽑으러 했던 사람도 어차피 사전투표 안 하잖아요. 그럼 다 본투표 갈 사람들이잖아요.
0: 아, 그러니까 인쇄 찍힌 거에 이제 하지 마시라.
4: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최소한 이 보수 진영에서는
0: 네.
4: 됐다. 근데 여기는 된다. 근데
0: 아, 된다.
4: 김조는
0: 아, 김조?
4: 예. 네.
0: 김조가 누구예요?
3: 김용남하고
4: 조국. 이 두 분은 뭐라 그랬죠? 그 파란색이 얼마나 좀
0: 멍이 들었냐
4: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야 저거는 이건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0: 조 후보 이제 멍이 드는 거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가 파란색 얼마나 좀 멍이 들었겠냐 뭐 이런
4: 그
0: 취재
4: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불필요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3: 아니, 나는 얼굴빛이 왜 이렇게 맑은지 오늘 알았어.
4: 누가? 제가?
3: 네.
4: 아, 왜요?
3: 아니 굉장히 낙관적이다.
0: 아 오늘 방송 오면서
3: 아니 지금 얘기가 얼마나 낙관적이에요.
4: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3: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해바라기 같아.
4: 아니 얘기하는 게 별 관심 없어요.
5: 아니 저희 지역에 친미연합당이라는 데서 선수막을 오늘

0: 이게 많이 달았어요.
1: 신미연합당.
2: 신미연합당.
0: 네. 사전투표 불안에 무조건 당일 투표. 이런 아. 거를 지역에다가 친미연합당이라는 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득 달았어요.
3: 아, 부정선거 있을 네. 수 있으니까.
0: 그래서 갑자기 예. 부정선거가 이슈가 됐어요.
3: 아, 제주에.
0: 네, 신문에도 나오고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3: 아.
0: 그래서 과연 유이동 의원님하고 단일화를 하는 게 예. 국민의힘에 좋을까.
3: 아.
0: 이게 국민의힘이 사실은 황교안 대표는 이제 합당을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합당은 예. 안 해줄 것 같고 지역에서라도 단일화를 하면 예.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황교안의 기조에 동의하는 거냐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의힘도 생각하냐 이런 식의 공세를 갈 거고 유이동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보수도 있지만 중도 성향 분도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 그럼요.
0: 그동안의 예. 의정 생활에 예. 실망하는 분이 계속 있을 거고 조국 김용남이 다 싫은 사람들 중에 네. 아 그래도 유희동이 합리적이지라고 갔는데 아유 합리적이지 않네 이기려고 뭐, 기동안의 본인의 정치적 신조도 버리네라고
3: 아.
0: 다시 돌아올 거라 저는 단일화가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수준은 안 될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지만
3: 아.
0: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네. 뭐 뽑아라라고 한마디로 간단 얘기 네. 하실 수 있는 걸 길게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뭐 예상했던 거고 정치인들이 아니니까 본인이 친한 분들을 지지하라고 얘기할 텐데
3: 예?
0: 뭔가 더욱 단일화는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3: 아, 느낌적 느낌.
4: 아니 근데 황교안 우리
3: 대표.
4: 후보의
3: 예, 후보
4: 그 신념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들 보시는 것 같아서 저분 굉장히 신념의 강자예요.
3: 예예.
4: 그리고 사전 투표하지 말아라는 거는 본 투표에서 나를 찍어라. 난 끝까지 간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1: 그렇지.
4: 때문에 유이동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라는 얘기를 확정적으로 못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냥 알아서 좀 빠져주셨으면 사전투표
3: 정홍임 의원님의 시나리오 네.
1: 그러니까 건데.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도.
4: 근데 뭐 돈도 쓸 만큼 쓰셨고
3: 알겠습니다.
4: 출마했는데 뜻을 이루셔야죠.
3: 예, 평택은 예, 평택 짧게.
1: 예. 그 이런 그 황교안 후보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데.
3: 예.
1: 그 일관성과 자기 신념 이런 거는 지금 오늘날의 그 세태에 정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있을 것 같다. 그의 주장과 신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관성.
3: 아, 예측 가능성.
1: 예.
3: 예, 예.
4: 그래요. 그런 일관성은 없는 게 나은 거 아니야?
1: 아니, 아니. 그러니까는 어떤 그 자기 신념을 세태와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화하지
3: 예,
1: 않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3: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북갑, 부산 북갑도 이제 핫플레이스여서 저희 한파승부가 또 지난 토요일 다녀오기도 했는데 자 이제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세 후보보다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 이런 가운데 이제 화제가 된 신스틸러 장면이 있었는데 박민식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삭발을 했어요. 머리를 밀었어요. 이제 사진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눈을 감고 삭발을 하고 있고 옆에 이제 바리깡을 밀어주시는 분이 어머니세요. 어머니시고 그 구순 정도 되셨답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이제 북갑에 사세요. 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굉장히 그 북갑 유권자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이날을 기점으로 또 단일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단일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또 강력하게 주고자 한 게 아니냐라는 또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님부터.
0: 짠하죠. 예. 제가 국회 정무위에 있으면서 보훈부 장관님이랑 엄청 많이 싸웠었는데.
3: 아 그랬어요.
0: 예. 재선 장관까지 하셨는데 저렇게 머리를 밀 정도로 지금 상황에 절실하구나. 특히 어머님이 저러니까 저도 괜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3: 그렇죠.
0: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분명히 가슴이 동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3: 예예.
0: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정말 이제 불가능하겠구나. 그리고 흔들렸던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부는
3: 네.
0: 그대로 남아있겠구나. 최소한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가면서 국민의힘 예. 지지층이 다 그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거든요.
3: 예.
0: 그래서 박민식 후보의 저런 결기를 보면 지지층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국회의원 뽑아줬던 사람인데
3: 예.
0: 아유, 엄마 봐서라도 어머님 봐서라도 그래 난 뽑아줘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어머니의
1: 원래
3: 마음.
1: 신체 밟는 수지 부모라 했잖아요.
0: 불감회상 휴지시야.

그래가지고 역시. 사실은 그런데 어머니로 하여금 그 머리를 밀게 하는 장면이 저는 가슴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 참담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본인이 그럴 정도로 결기를 보이는 명분이 무엇인가. 나는 단일화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0: 정치인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상황이 안 좋은 거에 대한 자괴감이라든지 그런 그 감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고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못 참게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의 주민들 중에는 동정표가 갈 것 같아요. 가는데 그럴 명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들으면서 아까 왜 긁힌다 긁는다 하셨잖아요. 나 그게 어느 게 긁히는 건지 모르지만 여기서 소위 이제 친한계 정치인들이라든지 한동훈 후보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를 하자면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다거나 또는 조금 그 조롱 섞인 멘트를 날린다거나 그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지역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완전히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그 지난번에 배신과 관련해서도 막 주민 어르신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논쟁같이 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그러던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로우키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겸허한 모습으로 그냥 자기 선거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2: 개인적인 선대위원장의 지침 같은.
3: 그런데 이제 의원님의 바람과 다르게 네. 한동훈 후보도 친한계 소위 말하는 패널들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박민식 후보에 대한 뭐 조롱도 있었고.
1: 아 그런가요?
3: 한동훈 후보도 뭐 배신자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따박따박 받아치면서 오히려 이제 박민식 후보 쪽하고 관계는 뭐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향한 시위라고 봅니다. 저게. 박수영 의원 같은 분이 단일화 얘기를 꺼내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박민식 후보는.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는 끝까지 버티고는 있지만 부산 지역의 정치인들이 등을 돌리면 선거 치르기 힘들어져요.
1: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 그걸 막기 위한 일종의 시위였다고 보고 물론 이제 저걸 지켜보는 북구 구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동정의 마음도 있을 거고 아니 안 되는 선거를 저렇게까지 그냥 억지를 부리면서 하나 이런 마음도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표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3위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격차를 다시 줄이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추세가 있으니 추세라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본인도 정치 그만둘 거 아니면 이 선거 이후에도 정치인으로서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정치를. 그렇게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지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아니, 선거 감정으로 할 수 없잖아요.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당장 뭐 내일만 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내일만 보고 그냥 질주해가지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선거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박민식 후보가 2등한다. 그러면 박민식 후보는 국회의원이 못 돼도 정치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힘들잖아요.
1: 예, 이재용은요.
4: 저는 어머니가 어제 나타난 이후로 북갑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5: 불편스러운 거죠.
4: 너무 조심스럽고.
1: 맞아요. 네.
4: 저거는 저 진짜 말씀대로 본인이 어떤 의지에 산 건지도 알겠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5: 이준석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될 때 어머님이 와서 유세한 거 나중에 봤는데 엄청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내용도 그렇고 그건. 태도도 그렇고 어머님이 그렇게 나서면 유권자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될 것 같아요.
0: 아니 그건 그런데 거기서 어머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준석 선거
1: 맞아.
0: 때.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삭발의 경우는 부산에서 삭발로 효과를 본 정치인이 있었잖아요. 박형준 경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본인은 아마 처절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저 박민식 입장이면 전 안 했어요.
1: 아, 삭발을 네.
0: 아니 부모님에게
1: 네, 해달라고
0: 네, 그건 안 했어요.
1: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한동훈 캠프 측에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이제 김현철 이사장 이제 지지 선언을 할 예정이다. 23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죠? 아, 요 부분은 이제 그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0: 일단 한동훈 캠프는 이제 기세를 좀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재영 의원님.
1: 저는 한동훈 캠프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예. YS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민주주의 투쟁 그죠? 그리고 싸워서 이겨낸 뭐 쟁취한 이런 또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또 정서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도움 되겠죠 당연히. 예. 그 뭐 김연철 씨보다도 결국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확장성을 꾀하는 건데 한동훈 그 후보 쪽의 캠페인이 복잡해요. 정영근도 잡아야 되고 YS 잡아야 되고 두 개가 상충하는데 예, 예,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지지층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섬세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그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마지막까지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0: 하정우 후보 역시 또 정원호 후보처럼 토론 빨리 많이 하자 하고 이제 한동 후보 측에 요청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역시 또 하정우 후보도 28일 선관위 법정 토론으로 함께 하자 이 정도 입장이거든요.
3: 거기는 그런데 전국에서 매일 뉴스에 써져갖고 뭐 네. 토론하지 않아도 네. 뭐 후보가 삭발한 것까지 저희가 지금 한 20분 하니까 통하고 토론하고 네, 있어서 네, 그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하정우 후보 말 잘해요. 그런데 네,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대세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거기는 별로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린 거 아닌가. 국가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희는 예.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라도 정말 부산 의원들의 힘으로 단일화 분위기가 갈까 박민식 후보가 사표를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 포기하는 예, 예. 그런 상황이 될까 이런 게 하나의 관심사인데 예. 삭발을 보고 나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고 예, 지금은 뭐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될 시간이 한 10일 빨리 가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30초?
4: 아 지금 하정 후보 예, 예. 100억 후보로 지금 별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0: 아,
4: 그게 과연 예. 부산의 그 10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예, 북갑 주민 어르신들이 예, 예. 그 물어보시더라고. 아. 파킹 주식 파킹. 아, 그때 예. 내 100억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막 이러고 다니는데 예, 예. 그게 과연 하정우에게 도움이 될까요? 100억 후보가 예. 100억 후보가 됐다니까.
1: 포기했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요?
4: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중요한 거는 김한규 의원님 생각이 아니고 북갑 유권자들의 생각이겠죠.
0: 이제 자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 후보들이 어떻게 보낼지 또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또 눌어붙었네.
7: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0: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네, 박종현 한판 승부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CB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제 생활에는 저를 감동시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은 바로 이런 조각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책 속 이야기. 중국의 인류학자 샹바오, 낯선 사람들과 북은 만들기 속 한 문장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6번째 페이지. 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서유기 1편에 이은 서유기 2편 시간입니다.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첫 시간에 저희가 판타지 소설 서유기의 실제 역사와 그 줄거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익숙한 캐릭터들을 좀 심층감 있게 파고들면서 작품 속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오공 얘기부터 해봐야죠. 아무튼 가장 그렇죠. 뭐 메인 캐릭터니까요.
2: 예.
1: 궁금한 건 하고 많은 동물이 있는데 왜 손오공 캐릭터를 원숭이로 설정을 했을지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2: 네, 이건 뭐 이 소설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사실 이 서유기의 진정한 주인공이고 전편에 걸쳐서 놀라운 활약을 하는 인물도 이 손오공인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삼국지 수호지 금병매나 홍록몽들은 대부분 역사

0: 사적 존재, 우리들의 네. 인간들의 이야기가 소설인데
1: 네.
0: 이 서유기만큼은 주인공 자체가 바로 하나의 원숭이 요괴, 뭐 돼지 요괴, 그리고 수상 그런 요괴,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왜 원숭일까?
1: 네.
0: 뭐 몇 가지 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나관중이, 그러니까 이 서유기 전에 나관중이 저술했다라고 하는 평요전이라는 신마소설류가 이미 있었어요.
1: 아, 나관중이 신마소설도 저술을 했어요?
0: 네. 근데 이 평요전 안에 주인공이 원숭이 원자를 쓰는 원공이라는 존재가 이미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런 소설은 서유기만은 처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1: 네.
0: 원숭이는 사실은 우리 동아시아의 10간 12지 중에 12지 12지의 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원숭이 신이 있죠.
1: 있죠, 있죠.
0: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에도 친숙하고 익숙한 조금은 남방 계통이긴 하지만 이 원숭이가 12지의 한 존재이기도 한 거죠.
1: 네.
0: 보통 지혜와 총명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1: 네.
0: 그야말로 요란스럽고 통제불능의 활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또 원숭이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또 유력한 설은
1: 네.
0: 서유기 이전에 이미 인도의 고대의 대서사시인 바로 라마야나의 그 주인공이 바로 신통력을 부리는 원숭이라는 존재인 하누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불교의 세계고
1: 네.
0: 인도의 영향도 있다면 바로 하누만이라는 바로 신통력 있는 원숭이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도 있는데
1: 네.
0: 사실 불교 용어에 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심자에 원숭이 원자를 가리키는 건데
1: 네.
0: 이것은 바로 불교 세계에서 번뇌로 지나친 번뇌로 마음이 원숭이처럼 날뛰는 상태. 이거를 심원의 단계라고 해요.
1: 예.
0: 어떤 의미에서 손오공이
1: 네.
0: 구범 여행을 떠나서 성찰하기 전까지는
1: 그렇지, 그렇지.
0: 손오공의 상태가 곧 심원의 상태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1: 예. 아,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손오공이 이제 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거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님?
0: 네, 뭐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 평범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수많은 탄생설화, 예를 들면 중국 신화의 반고나, 뭐 인도의 브라만의 존재처럼 뭐 우주의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뭐 많은 난생설화의 그런 시작이 있기도 하고
1: 아.
0: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1: 네.
0: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지 모르나 그런 존재. 또 제우스의 번개에서 태어났다라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뭐 탄생설화처럼 수많은 그런 영웅들이나 성현들의 탄생설화가 있는 거죠.
1: 네.
0: 근데 그중에서도 손오공이 바로 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0: 어떤 특정한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암수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우주적 정기가 모여 있는 바로 석생설화. 바로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선계의 돌이라는 선석에서 태어났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많은 신화적 접근에서 말하는
1: 네.
0: 엑시스 문디라고 하는 소위 우주의 축이라는 거죠.
1: 예.
0: 많은 신화에서는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축이 있는데
1: 네.
0: 그게 바로 우주의 축을 이루는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1: 아.
0: 이거를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옴팔로스라고도 하고
1: 예.
0: 그리고 바로 호주의 전통적인 민담이나 신화에서는
1: 네.
0: 울룰루라고 하는
1: 아, 울룰루. 네.
0: 세상의 배꼽이라는 존재가
1: 네.
0: 있는 거죠.
1: 네.
0: 뭐 유대교에서 말하는 에베네셀이나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반석이 되는 피터 혹은 베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손오공은 우주의 축에서 태어난 존재로서 태어날 때부터 초월적이고
1: 그렇죠.
0: 천하무적의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 아, 그러네요. 손오공이 원래는 태어났을 때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네. 이름을 부여받는 걸로 기억하는데 손오공이란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0: 네, 손오공이 뭐 그 석가모니의 제자인 수보리조사로부터 도술을 배우고 이제 불교식의 법명을 받게 되는데
1: 네.
0: 그것이 바로 오공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것은 한자로 말하면 깨달을 오 그리고 빌공짜죠.

0: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공이라는 건 뭘까? 이것은 바로 번민과 집착에서부터의 벗어나는 상태. 이거를 바로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네. 바로 쿠마라 지바가 네. 그 번민에서 벗어난 단계 이것을 공이라 그랬고 아. 그 집착과 번민의 단계를 색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아.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이렇기 때문에 아. 공을 깨닫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손오공이 네. 이 구범 여행을 통해 성찰하면서 그 스스로가 깨닫는 자 네. 그 붓다가 될 것을 이미 예고하고 바로 그것을 전조로 복선을 깔아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1: 아, 그렇습니다. 손오공 하면 정말 그 탐나는 아이템들이 탐난다고 하면 좀 느낌이 안 사는 것 같고 좀 속된 말로 좀 쩌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0: 많잖아요.
1: 치트키가
0: 있죠. 치트키.
1: 예, 치트키. 어떤 거 생각나시죠 교수님? 예.
0: 뭐 역시 우리가 예. 마치 관훈장 그러면 청룡원월도와 예. 적토마가 있듯이 네. 바로 손오공 하면은 여의봉.
1: 아, 그렇죠.
0: 네.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근두운.
1: 아.
0: 그리고 치트키는 아니일지 모르나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제압하는
1: 김고환이라든가
0: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1: 아, 그렇죠.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여의봉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의봉은 정말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기도 하고 귀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여의봉은 이제 소설에서 원래 어떤 물건이었죠?
0: 예, 이 손오공이 꼭 그의 가장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무기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의 금고봉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중국 사람들은 금고봉이란 말을 잘 쓰는데
1: 네.
0: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의봉이란 말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예.
0: 네. 이 여의봉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에 따르면 태초에 중국의 천하의 구주를 획분하고 황하와 장강 등의 수많은 강을 치수를 한 하왕조의 시조에 해당되는 우임금이라고 있어요. 그 우임금이 오늘날 중국의 네. 바로 천하의 땅과 강을 다 관리했던 사람으로 전설상의 성왕인데
1: 네.
0: 그때 우임금이 치수할 때 사용됐던 바로 철로 만든 거대한 자, 그게 바로 이 금고봉이었다는 거예요.
1: 그런 전설이 먼저 있었군요.
0: 네, 이제 네. 그런 전설 신화가 이 이야기에 더 씌워지고 네. 가감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0: 근데 마침 이제 손오공이 그때 바로 동해용궁에 갔을 때 이 네. 금고봉이 그 동해용궁에 있었어요. 바로 특별한 의미와 쓸모도 없이 있었는데 무려 무게만 해도 오늘날로 말하면 9톤에 가까운 무게 거대한 이 금붙이로 되어 있는 이 금고봉을 손오공은 한 손에 들고 자신이 쓸만한 무기로 쓸만하다 생각해서
1: 예.
0: 그 금고봉을 가져오게 되고
1: 예.
0: 여기에 이제 자기가 도수를 부려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자기 뜻대로 쓸 수 있도록 자기 뜻대로라는 말을 한자로 여의라고 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네, 예. 그래서 크기, 무게, 부피 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 사용될 수 있는 그야말로 손오공의 자유자재로운 예. 천의무봉의 무기가 된 것이 뜻대로 쓸 수 있는 금고봉
1: 아.
0: 바로 여의 금고봉이 된 것이죠.
1: 여의봉이 그런 뜻이었군요.
0: 예. 네.
1: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장법사의 사실 치트키죠. 예, 손오공 머리에 이제 씌워놓은 긴고화가 또 손오공하면 떠오르는데 삼장법사가 이제 긴고주라고 하나요? 주문을 외우면 이제 그게 조여지면서 손오공이 굉장히 두통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장치는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0: 네, 이건 뭐 아마도 이제 긴고화는 천하무적의 손오공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장치로 나오잖아요.
1: 네.
0: 손오공의 유일한 약점 곧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이런 긴고화라는 장치마저 없다면은 이런 통제마저도 없다면은 손오공은 세상에 그 어떤 존재 또 어떤 상황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존재겠죠.
1: 네.
0: 가장 연약한 듯한 자연인의 인간인 삼장법사가
1: 네.
0: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는 이 손오공을 제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1: 네.
0: 뜻밖에도 장치가 바로 석가모니가 만들어준 이 긴고화인 거죠.
1: 네.
0: 이 구범여행을 통해 손오공이 사실은 임무를 완수하고 본인 스스로가

0: 중에 성불이 되면서
1: 네.
0: 이 성불이 되는 순간 근데 그 긴고아는 타의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알았던 이 긴고아가 손오공이 성불이 되면서 사라져버려요.
1: 사라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죠.
0: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긴고아는 네. 어떤 면에서는 손오공 자신이 만든 손오공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하나의 미망과 집착이자 성불되기 전에 그의 자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제가 뭐 불자는 아니지만 깨달음이 오는 것 같은데.
0: 네. 네네.
1: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가장 부러워할 아이템이 아닌가 싶은데 구름을 타면 먼 거리도 단숨에 가는 근두운이라는 요 기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손오공이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근두운 타고 맘만 먹으면은 천축구까지 단숨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발걸음 느린 삼장고사 모시고 이렇게 느릿느릿 걸어가야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0: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두운도 이제 손오공 하면 나오는 중요한 치트키지만 이제 근두운 우리가 이제 구름 문자를 쓰니까 이게 어떤 특정 구름을 마치 손오공의 자가용 같은 그런 구름이 있는 건가?
1: 아닙니까?
0: 그거는 아니에요.
1: 드래곤볼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0: 사실은 정확하게는 네. 근두운술이라는 손오공이 제비돌기를 하며 돌면서 그 구름에 올라가면 네. 어떤 구름이든 걸 탈 수 있는 일종의 술법인 거예요.
1: 예.
0: 일종의 최고 정점의 기공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그 어떤 구름이라도 근두운술을 이용해서 타면 하루에 10만 8천 리를 날 수 있다라는 거죠.
1: 예.
0: 바로 이 10만 8천 리는 우리가 말하는 불과의 108번 내에 100배에 해당되는 거리라고도 볼 수 있고
1: 예.
0: 이 구범여행의 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근두운술을 이용하게 되면 손오공은 하루에도 바로 영치산에 가서 불경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죠. 예.
0: 그러나 그것은 이 구범여행이 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삼장법사는 이 군둘에 올라타도 거기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바로 도수를 부를 수 없는 존재이니까.
1: 네.
0: 그러니까 모든 이 구범여행의 눈높이와 육체적 한계는 삼장법사에 맞춰져서 인간적 고행과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라 라는 것이 이 소설의 바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설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갖 도수를 부리는 요괴들의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이 구범 여행 자체만큼은 인간적 그렇지. 한계를 노정하며
1: 네.
0: 온전히 고행을 감내하는 그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야만 그 고행에서 네. 진정한 깨달음과 성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1: 그게 도서유기에 가장 큰 어떤 긴장감을 주는 매력 포인트라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하셨던 게
0: 맞습니다. 이 근두라는 말에서 근두 하다가
1: 근두
0: 우리가 말하는 곤두박질이란 말도
1: 진짜요?
0: 여기서 파생됐다라고 그래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거꾸로 곤두박질이라는 게
1: 몰랐어요.
0: 근두운술이라는 표현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1: 예, 아 곤두박질. 그밖에도 뭐 선호공 능력치가 이제 서유기 보면 거의 중국 신화 통틀어서도 거의 최강자급이 아닌가 싶은데 또 어떤 능력과 도술을 익혔죠 선호공이?
0: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선호공은 그야말로 극강의 불사신의 육체적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1: 네.
0: 죽지 않는 존재로 육체가 단련된 거죠. 그리고 전형적인 중국의 도교 신선술에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도술이 망라돼서 거의 손오공에 적용되는데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72가지의 둔갑술.
1: 아.
0: 소설에 보게 되면 손오공이라는 존재가 네. 수없이 많은 존재로 변화하면서 네. 변화무쌍하게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1: 그게 털 뽑아서 하는 건가요?
0: 그거는 이제 분신술.
1: 아, 분신술이고. 네,
0: 분신술은 손오공이 네. 네. 수백 명의 손오공으로도 분신술이 네.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네. 도술일 수 있고
1: 네.
0: 물이나 불을 피할 수 있는 보호막 장치를 할 수 있는 뭐 피수결이나 피화결의 방법이라든가
1: 와.
0: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근두운술의 경공술 그리고 모든 것을 잠시 상대방을 멈추게 하는
1: 네.
0: 정신법이라고 하는 그런 도술
1: 에.
0: 그리고 사람의 기를 흡수할 수 있는
1: 예.
0: 흡성술
1: 예.
0: 네. 뭐 이런 것들 모두 가능한데
1: 네.
0: 다만 이제 소설에서 보게 되면
1: 네.
0: 아마 중국의 음양오행으로 말하면 손오공의 좀 불의 기운이 강해서 그런지
1: 네.
0: 오행 상생설에서 따른 건지

0: 손오공은 물 속에서는 잘 힘을 잘 발휘 못해요. 네.
1: 물에선 사오정 저팔계가 싸우죠.
0: 그렇죠. 네. 그 점은 아마도 음양오행적인 바로 불의 기운과 상극인 물의 기운이 만났을 때는 손오공이 뭔가 힘을 좀 못 쓰는 그런 단점은 살짝 네. 보여주고 있죠. 네.
1: 아, 그 수보리 조사 그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다 알려준 거니까. 이런 손오공의 도술이나 무술이 후대 중국 무협 캐릭터로까지 이어집니까?
0: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무협 소설류도 바로 이제 지괴나 전기 소설류에서 인간의 문화로 이제 전승이 된 거니까요. 네. 바로 이제 무협은 그런 신마류 소설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림에서도 최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절정의 고수에 이르게 되면 그 몸을 가볍게 하는 경공술의 단계가 뭐 손오공의 근두운술까지는 아닐지 모르나 예. 그야말로 천지와 하늘을 넘나들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기공술의 모습들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의 기를 흡수하는 흡성대법 예. 그리고 이제 손오공이 여의봉이라는 무기를 잘 쓰는데 이거는 중국 무협에서는 이제 바로 봉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홍콩 영화 보면 견자단이 정말 제가 견자단. 보면 예. 봉술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봉술의 무협이라든가 손오공 정도의 극강의 단계의 육체를 이르게 되면 이거를 이제 금강불괴 단계라는 거죠. 어떤 무기나 이런 것도 육체를 훼손할 수 없는 우리가 비유법으로도 메타포로 금강불괴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또 일부 이제 권법에서는 원숭이의 동작을 모방한 민첩한 후건이라는 원숭이 우자를 쓴 원숭이 권법 있잖아요.
1: 아, 있어요?
0: 네, 그 동물을 묘사한 권법들이 많은데 예, 예. 이것도 이제 꼭 설균은 아니어도 예. 원숭이 권법도 중요한 무림의 권법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 그러네요. 예. 손오공 그 서유기 초반부의 명장면 중 하나라면 손오공이 결국에 막 그렇게 막 멀리 뭐 날고긴다 했지만 부처님 손바닥 아니더라 이 장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 장면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0: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결국은 천계를 요동하던 손오공을 네. 석가회로의 다섯 손가락에 있는 이 손으로 제압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이 소설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지극히 도교적 세계관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사실 이 중국인들이 전통적인 신선의 세계로 그려지고 있는 이 도교적 세계가 이 서유기라는 소설에서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오승은이 살았던 명대 세계 못지않게 부패되고 타락한 그리고 권위적인 세계로 그려지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들을 그야말로 모두 무찌르는 그 손오공을 보게 되면 네.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마치 사이다 같은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그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네네. 근데 그 천계를 요란시키던 손오공을 제압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석가모니 석가열애라는 점은 이 중국적 도교의 세계보다는 네. 서역에서 전래됐지만 이 고등 종교에 해당되는 불교의 세계가 더욱더 진리와 성찰의 세계라는 것을 그 당시의 민중이나 혹은 저는 오승은이 불교 신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네. 적어도 오승은이 이 소설에서 펼쳐 보인 것은 불교적 세계관에 무게를 두면서 그를 제압한 거죠. 그리고 네. 그에게 그리고 그 수행자들 네. 사실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모든 이들은 네. 천계와 속세에서 모두 업보를 지고 있는 인물인데 네.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시한 것은 결국 불가적인 네. 구범 여행을 떠나 불경을 구해오는 것이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적 세계 그리고 불교적 성찰을 이 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손오공 관련한 에피소드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거나 소개해 주시고 싶은 일화는 뭘까요?
0: 글쎄요. 네, 기본적으로는 손오공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너무 모든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지만 개인에 따라 어떤 에피소드를 좋아하는지는 취향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천계를 완전히 묵사발내면서 완전히 파죽지세로 천계세계 심지어 옥황상제마저 통제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전반부 이야기 네.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1: 그 부분 재밌어요.
0: 예, 그래서 네. 중국에서 수많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제작돼서 공전의 히트를 했던 대요 천

0: 천궁이라는 그 소설과 그런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네. 그 전반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것만 봐도 손오공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그리고 쾌감을 주는지 박력 있게 그려주고 있어요.
1: 네.
0: 손오공과 관련돼서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바로 손오공과 정말 똑같이 생긴 바로 육이 귀가 6개 달린 원숭이인 육이 미우와 직면하는 에피소드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1: 예.
0: 왜냐하면 모든 존재 석가여래를 제외한 모든 존재들이 정말 손오공으로 착각하게 되는
1: 예.
0: 손오공만큼의 무용을 자랑하고 개성과 외모까지 똑같아서
1: 예.
0: 삼장법사마저 착각하고 갈등을 빚고 결국 쫓겨난 상황에서
1: 네.
0: 이 가짜 손오공이 나타나서 현장법사를 혼동시키는 거죠.
1: 예.
0: 결국 진짜와 가짜가 결투를 벌이고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1: 네.
0: 결국 끝내 가짜를 무찌르고 손오공이
1: 네.
0: 진짜와 가짜를 벗어나게 되는데
1: 네.
0: 이 손오공의 분열된 그 가짜는 어떤 의미에서 손오공의 분열된 또 하나의 자야 얼터이고라고 하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흔히 이것을 불가해서 이심 네. 한 사람인데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
1: 네, 네.
0: 그중에서도 바로 어두운 자기의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거죠.
1: 아.
0: 어떻게 보면 손오공이 여전히 오만하고 미혹되고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단계에서
1: 예, 예.
0: 이 가짜 손오공을 극복한 이후부터
1: 예.
0: 이제 손오공은 삼장법사를 진정으로 모시면서 진지하게 구범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 예.
0: 바로 그 모멘트가 예. 가짜 원숭이와의 직면인 거죠.
1: 그러네요. 저팔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손오공과 끊임없이 티격태격하는 캐릭터인데요. 이제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이제 다음으로 저팔계를 만나게 됐는데 저팔계는 어떻게 수행길에 합류하게 됐으며 또 이 친구는 왜 하필 돼지 모습으로 등장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0: 네, 뭐 저팔계는 이제 소설에서는 천계에서 천봉 원수라고 그래서 일종의 뭐
1: 해군 대장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0: 그렇죠. 뭐 그런 역할은 네. 수군 대장 같은 네, 수군 역할을 대장. 하는 네. 그런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네. 이제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그러다 술에 취해서
1: 네.
0: 달의 여신인 항아를 희롱하는
1: 아.
0: 우리가 달에는 바로 달의 여신인 항아가
1: 네.
0: 방아를 찢는다 뭐 이런
1: 아 항아가 방아 찢습니까?
0: 수많은 예. 중국의 신화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0: 혹시 어떤 방아를 찢는지 아시나요? 삶과 죽음과 질병을 주제하는
1: 네.
0: 서왕모의 령을 받아서
1: 예.
0: 일종의 형벌을 내린 거예요. 너는 달에 유폐돼서
1: 네.
0: 서왕모니까 어떤 방아겠어요? 약방아를 찢는 거예요.
1: 약을.
0: 예, 약을 조제하는 임무를 맡은 게 항아였던 거죠.
1: 예.
0: 이제 앞으로는 떡방아라고 그러면 안 돼요.
1: 아, 예.
0: 약방아를 찢는 존재. 예,
1: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0: 그 예. 달에 항아를 희롱해서
1: 네.
0: 결국 천벌을 받아 곤장 이천대를 맞고 인간의 세계인 하계로 추방되는데
1: 예.
0: 하필 그때 돼지의 태반에서 들어가서 환생하다 보니까
1: 네.
0: 돼지의 모습으로 나온 거겠죠.
1: 오.
0: 사실 돼지는 우리들이 말하는 역시 12지의 또 하나의 신이기도 그치. 하지만
1: 네.
0: 돼지는 사실 돼지가 굉장히 총명하다고 하는데
1: 네.
0: 보통 우리 동화시에서는 어리석고 식욕과 성욕 같은 그런 욕망에 집착하는
1: 네.
0: 욕망의 화신 같은 존재라고
1: 네.
0: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아, 서유기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서 두 편에 걸쳐서 서유기 속 캐릭터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전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월 22일 오늘은 국제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인데요. 1992년 5월 20일 케냐에서 더 이상 지구의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고 깨끗한 서식지를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자는 국제적 협약이 체결된 걸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서유기야말로 생물종 다양성의 결정체와 같은 작품 아니겠습니까? 주인공부터가 원숭이, 돼지, 수생식물인 수생생물인데다 전갈, 독수리, 코끼리, 사슴, 거미, 온갖 생물의 모습일 땐 요괴들이 등장하는데요. 잡지사를 통해서 혹시 서유기에 새롭게 흥미가 생기셨다면 다양한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월요일까지 연휴 기간에 서유기 책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김승용 소방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사유는 개인 비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더 구체적인 사항은 청와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해 9월 허석곤 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면서 차장 자격으로 직무를 대행하다 지난 3월 청장으로 승진 발탁됐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하고 행정안전부도 관련 기업 상품 제공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발 불매 움직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광주시도

0: 시 행사 경품 등의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자제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공개 비판과 정부 부처 지방정부의 상품 사용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정부 차원의 첫 공개 사기업 불매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관련 고발 이틀 만에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5.18 민주화운동 모독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청은 5.18은 폭동이라는 게시글의 작성자 등을 추적 중이라며 허위 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맞붙은 대구시장 선거가 초접전인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일정이 보수 결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대구 칠성시장에서 유세가 예정된 추 후보와 함께 상인과 시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앞서 추 후보는 지난 4일 같은 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와 달성군 사절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바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에도 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앞세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구의역 김군 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린 광진구 구의역부터 찾은 정 후보는 김군이 숨진 구사 승강장에 헌화한 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은 포스트잇을 스크린도어에 붙였습니다. 또 당일 추모 행사에 불참한 오 후보를 향해 이렇게 중요한 협약에 응하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하다며 안전불감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도부 투톱이 승부처인 수도권과 텃밭인 영남권을 찾아 각각 정권 심판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경기 안양 유세 현장에서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도, 습도는 31%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시트콤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버티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코요테 멤버이자 포토그래퍼 백가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꿀잼 가족설로 많은 재미를 선사했던 백가. 이 시트콤 같아 보이는 그의 과거에는 사실 큰 아픔이 있었다.

0: 구합니다. 지금의 빽가가 있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전화.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요테 래퍼 백가이자 포토그래퍼 바이백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수 일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진가의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으로도 네, 좀 그래도 많은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 너는 정말 재능이 많다. 너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뭐 돈도 많다 막 이렇게 보고 되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사실 저는 좋아하고 잘하는 게 많지 않아서 좋아하고 잘하는 걸 오래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어떤 것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방금 제가 말한 좋아하고 잘하는 게 어떤 것이길래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린 시절에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 제 친구들 이런 얘기하면 야 우리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할 정도로 좀 어렵게 살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당시 때 이태원이라는 동네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소위 좀 어려운 친구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좀 위험.

우범지대였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길가에 있어요, 저희 집 화장실이.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 마음먹으면 그냥 화장실 들어올 수 있는 무슨 공중 화장실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게 누가 들어올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볼 일도 마음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한 손으로는 코를 막고 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나를 이 다음에 커서 부자가 되면 꼭 화장실이 문이 잠길 수 있고 물이 내려가는 데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 나이 때부터 한 거예요. 8살, 9살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입니다. 정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치킨이고,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 페리칸 치킨, 새 펠리칸 같은 치킨 있잖아요. 네, 그게 저 9살 땐가 아마 방송에서 갑자기 양념치킨이라고 막그 최양락 선배님이 아시죠? 페리카나 치킨이, 예, 네, 아시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와, 저런 게 있어? 치킨에 양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이제 부잣집 친구 집에 놀러 갈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쇼파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옆에 현관 입구에 페리카나 치킨 그 봉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다 먹고 버리려고 앞에 내놓은 건데, 이 냄새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그 9살 때거든요, 이렇게 열었어요.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야. 뭔가 이 달콤하고 막이 감칠맛 나는 그 MSG 향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이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천사와 악마가 싸우잖아요. 야, 안 돼, 먹지 마. 야, 맛만 봐. 먹지 마. 안 돼, 야, 먹어야 돼. 이렇게 싸우다가 제가 그걸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다 남은 그 뼈에서 그 양념 맛을 좀 느껴보고 싶어갖고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나왔다가 제가 쓰레기통에서 먹다 남은 치킨을 먹는 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야,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저 보라고, 뭐제 친구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저 먹는 거 보라고, 저 우리가 먹는 쓰레기 지금 먹고 있지 않냐고. 그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면서 저를 거지라고 한 것도 슬펐고, 제 친한 그래도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제 거지로 보고, 어머니가 너 쟤랑 놀지 말았으니까 나는 친구를 또 잃을 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 치킨이 너무 궁금해서 맛을 본 거였는데, 저는 친구도 잃고 거지가 되고 막 짓밟힌 느낌이 들었고, 진짜 한 시간 넘게 울다가 그냥 그렇게 집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자랐고, 제가 근데 유일하게 이태원 살면서 좋았던 거는 그 춤추는 거 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는데 그 미제 카메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집에 있는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그 친구들을 막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포즈는 뭐막 이렇게 뭐 이렇게 수건으로 막 슈퍼맨 하고 뭐 날라차게 하고 뭐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찍고 엄마한테 그 인화를 뽑아달라고 하면 엄마가 이제 한 번씩 뽑아줬어요. 그럼 제가 이걸 갖고 동네에 나가면 친구들이 다 저한테 모이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약간 주인공이 된 듯한. 그리고 제가 찍어준 사진을 보면서 애들이 막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저거 내가 찍은 건데 얘네들 좋아하네. 약간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사진을 찍은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나는 사진가가 돼야지. 중학교 때부터 사진가를 꿈꾸며 사진을 공부했고요. 지금 뒤에 보이는 게 97년 4월 26일 용산가족공원에서 첫 작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현상하고 인화해서 만든 제첫 작품이어서 제가 저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때부터 이제 사진가의 꿈을 꾸면서 계속 사진을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다가 대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를 이게 몇 군데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형현아, 대학교 너무 축하한다. 근데 내년에 가면 안 될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원래 드라마 같은 데 봐도 어머니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하시고 그래도 대학교 등록금 같은 건딱 미리 마련해 주시고 막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없는 거였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그거를 그런 돈 때문에 포기를 당하니까 제 과거가 다 부정당한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그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 목표에 성공을 했는데도 나는 들어갈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백댄서 생활을 했어요. JYP라는 회사가 처음 설립될 때 비, 박지윤, 박진영 이런 분들의 저 안무팀을 하면서 그냥 백댄서로서 되게 이제 춤을 추는 사람으로서 되게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계기에 누군가가 이제 오디션을 한번 봐라 그랬고, 네가 뭔 오디션을 보냐, 나 춤밖에 못 추는데 그래도 한번 봐라 해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갔던 곳이 코요테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객원 래퍼로 한 번만, 예, 한 앨범만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생각보다 그땐 코요테가 인기가 너무 많을 때니까 뭐 데뷔하자마자 맨날 1위하고 방송에서도 너무 많은 섭외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연예인이 되게 괜찮구나, 돈도 잘 버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하루에 막 그렇게 돈을 버니까 정산을 봤는데 안 믿기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객원 래퍼 앨범이 끝났는데 회사에서 멤버들하고 사장님이 너 정식 멤버로 한번 할래? 제의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오케이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코요테의 이제 정식 멤버로 들어가서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금을 받아서 어머니 다 드리고 한 10%를 남겼어요. 아, 이걸 가지고 뭐 하지? 친구들하고 좋은 데 가서 근사한 데서 술을 마실까? 아니면 좋은 차를 사?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디가 있냐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쓰던 그 카메라랑 필름을 다시 샀어요. 그냥 필름으로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계속 찍고 그 당시 때 예전에 싸이월드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락을 잘 못해요. 근데 종민이 형이 스타크래프트를 잘해서 종민이 형 따라서 PC방 갔는데, 종민이 형 계속 오락하고 난 할 게 없어갖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테트리스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사진을 막 올리고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싸이월드래요. 오케이, 그럼 내가 난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을 찍고 그냥 뭐 내가 생각나는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포토 바이, 원래 누구누구 하잖아요. 네, 백시니까 숫자 백, 그래서 바이 백이라는 그 필명을 갖고 싸이월드에다가 이제 사진이랑 글들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막 방문자 수 이런 거 하잖아요, 방명록이랑. 근데 이게 퍼가요, 이런 거 스크랩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개 안 됐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몇천 명씩 와가고 막 너무 많은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쪽지가 온 거예요. 여기 보그 매거진인데 일반인 사진가 분들 중에 사진이 좀 좋으신 분들을 싣는 코너가 있는데, 바이백님의 사진을 좀 싣고 싶다. 와, 사진가가 꾸미던 친구한테 정말 사진으로만 인정을 받아서 보그라는 세계적인 매거진에 제 사진이 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사진이 실리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음 달에 그 에디터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편집장님께서 백가지 사진이 너무 좋은데 정식으로 포토그래퍼로 데뷔를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그의 포토그래퍼로 데뷔를 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하고 8페이지짜리 화보를 받았어요. 첫 화보의 모델이 에픽하이 타블로였습니다. 그때 타블로의 자켓을 화보를 찍었는데 에픽하이의 앨범 자켓을 찍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에픽하이를 찍었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넬이라는 그룹에서 앨범 자켓을 찍어달래요. 그러더니 자우림, 비, 뭐 김태우, 너무 많은 가수분들이 이제 일이 오기 시작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그에서 엘르로, 뭐 코스모폴리탄, 바자, 너무 많은 매거진들이 이 저한테 일을 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 제 전 재산을 털어갖고 가로수길에다가 스튜디오 바이백이라는 것을 오픈하고, 예, 지금까지 계속 사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나 코요테로서도 잘 되고 포토그래퍼 바이백으로서도 승승장구 하려다가 제가 한번 아프기 시작합니다. 29살에 자꾸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쓰러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엑스레이 찍으러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뭐 CT를 찍어보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는 것 같아. 그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
그리고 이제 간호사분께서 뭐 백성현

환자 뭐 들어오세요. 이제 의사 선생님 막 앞에 앉았죠. 백아 씨, 뇌종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뭐 뇌종양, 뭐 심장병, 백혈병 이런 거 뭔가 되게 암 그런 거 되게 큰병 아닌가요? 그랬더니 저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제 머리에 저만한 크기의 암이 있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네. 난 뇌종양이야. 상상도 할수 없었죠. 너무 건강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안 그러면 제가 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전날 수술 동의서라는 거를 쓰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옆에서 이제 그거를 해야 돼요. 내가 죽어도 책임 없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게 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수술을 했고, 저는 건강에 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떤 카메라에서 연락이 와요. 라이카 카메라에서. 네. 저한테 그 라이카의 최초의 아시아 모델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독일로 가서 라이카 회장님을 만납니다. 하나 같이. 저분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미리 카메라를 받고 그래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포토그래퍼로서의 제가 지금 되어 있어요. 뭐 코요테도 당연히 지금 너무나 저희는 20년 넘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잘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치킨을 반반 안 먹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지킵니다. 이제 그 정도 플렉스가 해요. 저는 저보다 돈더 많으시고 훨씬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제 바램과 제 꿈은 화장실이 있는 집, 그리고 치킨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되는 부자. 저는 부자예요. 전 지금 화장실이 집에 두개 있습니다. 화장실 두개 있고 치킨 반만 안 시켜 먹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시켜 먹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성공했죠. 네, 저는 너무 만족하고 살고요. 너무 충분해요. 좋아하고 잘하는 게 많지 않아서 좋아하고 잘하는 걸 오래 한 사람입니다. 저 지금도 사진 찍고 있고 지금도 춤추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열심히 한거 맞죠? 여러분들도 지금도 꿈이 있으시고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했다가 그만둔 것도 있고. 근데 한번 내려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가? 그걸 정하면 그걸 가야 돼요. 적어도 오늘 제 얘기를 들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제 삶에 만족하게 된 이야기. 지금 분명히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고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없으니까. 제 얘기를 듣고 그 고양이와 맞닥뜨렸던, 그 치킨을 먹고 울면서 집에 갔던, 코 막고 화장실을 잡았던 그 소년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 제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시트콤 같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버티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코요테 멤버이자 포토그래퍼 백가 씨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코요테가 부른 순정, 샵의 스위티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나요? 경희대학교 학생이자 서울론 멘토 윤강혁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용감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본 순간은 언제였나요? 윤강혁 학생은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용기 있게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용기 있던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내 안의 용기와 강인함을 꺼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자유중공학부에 재학 중인 23살 대학생 윤강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용감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용기의 시작은 언제였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알 것만 같거든요.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이자 정말 누구라도 살떨리는 선택이죠. 바로 돌잡이입니다. 네, 물론 다들 아시죠. 아이들은 손을 먼저 뻗어서 제일 눈앞에 있는 걸 먼저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본인들께서는 청진기나 돈을 잡길 바라시며 은근슬쩍 저희 손에 쥐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때야말로 제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보이지 않았던 이 미래를 처음으로 용기 있게 잡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 연설을 준비하면서 용기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용기라는 의미는요, 씩씩하고 굳센 기운, 그리고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저는 제 안에 잠자고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안에 잠자고 있는 용기를 끌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움직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4년 전 저는 목표 하나를 세웠습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과 주말 그리고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은 일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았고 직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만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는데 그 무엇보다도 특효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이 보이실까요? 화면 속에 있는 사진들이 전부 제가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택배 상하차도 해봤고요. 정말 많은 분량의 서류를 정리하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저는 이렇게 몸으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와 수학에서 처음 보는 정말 처참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학원을 다녀도, 과외를 다녀도,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자 내가 못해서가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잘하는 거야. 전교 1등, 2등이 공부 잘하는 거고 난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수학과 영어는 내가 절대로 올릴 수 없는 과목이야 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용기를 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용기를 잃어버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성적에서의 용기를 내려놓은 저는 점차 다른 분야에서도 용기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려놓는 거 정말 편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 포기하고 잘하는 것도 안 되면 내 분야가 아니라고 내려놓기만 했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편함이라는 이 두 글자라는 바이러스가 정말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라는 생각에 제 자신을 안도하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고등학교 때 붙었던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엄친아입니다. 아니, 잘생긴 건 아니고요. 엄친아라는 의미가 중학교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지친 아들이다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이번에는 대표하면서 영국 학교를 교류할 수 있는 국제교류 동아리 홍보물을 불현듯 보게 됩니다. 영국? 내가 아는 그 UK?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곳 내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게시물을 본 순간부터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봐도 믿을 수 없는 결정을 합니다. 제가 아까 중학교 때부터 영어가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부터 약했던 영어로 면접을 본다는 그 게시글의 글만 읽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결국 시도도 하지 않았고 제가 영국을 갈 수 있는 그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간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좀 졸리더군요. 그래서 잠시 옆에 있는 책상에 기대어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꿈에서 영국을 간 순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공간에서 시원한 하늘과 푸르른 나무를 보면서 그속해서 정말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안 해봤어? 왜 겁먹고 시도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잠에서 깨버렸고 저는 담당 동아리 선생님께 단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줄 수 없냐며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2018년 7월 영국으로 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영국 가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죠. 제가 영어가 부족하다는 거 한없이 부딪히면서 깨달았습니다. 헬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How about you? And you? 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배우면서 언어의 장벽 그리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아, 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면 되겠구나 라는 용기를 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기의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 제가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이라도요, 용기를 내고 해내고 나면요, 새로운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큰 용기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정말 안타까운 후회는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무모하지만 이제는 뭐든지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두 번째 경우, 대학교 원서를 적는 시간이죠. 대학교 원서를 적을 때에도 저는 지금 제가 재학 중인 경희대학교가 흔히 말하는 우주 상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에 너무 가고 싶었고 그 경희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안 된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그 원서를 집어넣고 결국 경희대학교 자유중학부에 최초 합격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대학교 1학년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동경했던 미디어과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다른 전공으로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선택해야 됐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했고 결국 그 결론이 자유중학부에 남아서 법학 공부를 자세히 하면서 빨리 성공하자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정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의 대화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자유중학부에 남았는데 내가 선택한 거지만 정말 후회가 많이 된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희 등을 팍 치면서 정신 차리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너가 조금 더 나아지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선택은 후회되지 않는 충분히 용기 있는 선택이야 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용기는 선택하는 자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이후에 저는 법조인의 길을 가기로 한 저의 선택을 옳은 선택이자 잘한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더 공부하다 보니 저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법학의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돕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오랜 저의 꿈과 부합하는 전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난 경험을 청소년들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주변의 시선, 경제적인 위치,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서 자신만의 용기를 펼치지 못하는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바로 서 있는 이곳, 서울시의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서울런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겪었던 중학교 시절의 고민들을 그들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저는 솔직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공부도 가르쳐줬죠. 하지만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서 부딪히도록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용기와 솔직함을 가지고 믿음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멘트님들이 깨달으셨고 정신적으로도 성적적으로도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부모님이 된 것 같았어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저에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서울론 멘토로 활동하던 대학교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정말 몸이 너무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유를 모른대요. 근데 그 의사가 하시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너무 많이 무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쌓였던 이 통증 속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껏 쌓아왔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두려움마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왔는데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몇 달은 공부와 일을 완전히 쉬어야 될 정도로 정말 큰 아픔이었죠. 멘토링의 끝을 아직 알리지 않은 채 저의 멘티였던 은결 친구와 만났던 마지막 날 밤이 생각납니다. 멘티님은 아직 멘토링이 끝난 지 모른 채 저와 집으로 같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색한 분위기를 먼저 풀고자 어깨를 툭 치면서 장난 걸었죠. 은결아, 우리 다음 주에도 열심히 용기 내서 공부해보자. 에이 쌤, 저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너가 낫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못했는데. 용기롭고 겁쟁이였어. 근데 그 아이가 오늘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저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나 용기나 솔직함은 가지고 싶어요. 어쩌면 그 용기와 솔직함은 이미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쌤? 선생님도 경희대학교도 오셨고 돈도 버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선생님,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짱으로 멋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내가 이미 충분히 용기 있고 솔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요.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는 때로 나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발견해 주는 것도 있는가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안에 강인함과 용기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무기를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인식하고 꺼낼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경험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선택을 믿어보고 솔직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선 저에게 새로운 목표가 지금 하나 생겼습니다. 제 꿈인 법조인이 되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광혁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시트콤 같은 인생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버티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백가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나요? 서울런 멘토 윤강혁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Wet Wet Wet이 부른 Beyond the Sea, 폴 앵카가 부른 My Way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영화 올드보이에서 콰르텟 X가 연주하는 미도의 왈츠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2차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 오후 전국 매장에 공지한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상처를 안겨드린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본사 온라인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잘못이며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들을 향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 이후 매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향한 비난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가중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3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검찰관은 최근 대검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검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을 구입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 커피 구매는 빼고 텀블러나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구매한 경우를 이른 것인데 대검은 해당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상품 구매자를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 한국의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가 노출

0: 노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국내 제휴사를 통해 국내 보안시설의 명칭 삭제 등 보안 처리를 즉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 등 일부 중국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 등의 세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는 우리 정부에서 구축한 공간 정보가 아닌 전 세계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든 오픈 스트리트 맵 방식을 토대로 제작된 것이라며 향후 보안시설 노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맞붙는 대구시장 선거가 초접전인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일정이 보수 결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대구 칠성시장에서 유세가 예정된 추 후보와 함께 상인과 시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앞서 추 후보는 지난 4일 같은 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와 달성군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바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에도 GTX 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앞세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구의역 김군 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린 광진구 구의역부터 찾은 정 후보는 김군이 숨진 구사 승강장에 헌화한 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은 포스트잇을 스크린도어에 붙였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3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일부러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검소한 삶을 택해 살아간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사람들의 입방아가 주는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로부터 빠져나와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소박하게 살아봅시다.
2: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가난, 분노, 우울,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더라고요. 정주호 트레이너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2: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아버지를 내가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과 깎는 과도 있죠. 우리 장판이라는 게 이렇게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학교 갔다 와서 돌에다 막 갈아가지고 놓고요. 아이고.

0: 아버지 다 이제 주무시다. 아버지가 술 취했으니까 정신이 없으시니까 반지에 살았거든요.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심장에다가 꽂고 나는 소년원 가고 대신에 어차피 우리 가족 다 죽을 뻔했는데 여동생하고 어머니는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몇 번 시도를 하다 불발된 적도 있었었어요.
1: 아니, 그 어린 집사님 어린 시절에 그 얼마나 분노가 컸으면.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네.
1: 그럼 동네에서도 다 알았어요. 이사도 자주 다녔겠네요.
0: 이사를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항상 밤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동네 사람들 뛰쳐나오고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일이 많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한테 돈 좀 빌려와라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는 너무 실패하셨으니까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술을 드시고 또 오시고 이러면서 저희는 채무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동네를 그 시장 동네를 맹모 삼천지교로 하는데 저희는 세 번 아니고요. 거기 한 3배 정도는 더, 한 19번에서 한 10대 번 이사 다녔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사가 도망 다녔네요.
0: 도망 다니는 거죠, 도망 사실은요. 다녔네요, 도망 다니고 돈 갖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예요.
1: 결국 이혼하셨고
0: 네. 저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몇 번의 자살 시도도 했었고 네. 그런 것들도 있었죠.
2: 그때가 딱 사춘기 고 시절이셨나요?
0: 네. 사춘기 시절이에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어머니 아버지만 이혼한 게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혼하셨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이혼하셨대요. 이혼의 100년의 이 피가 흐르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3대 가정이 아니고 이혼의 3대 가정이어서 저는 야 대단하다. 나는 어차피 안 될 인생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결혼도 안 되고 실패할 거고 나는 자살할 거야라는 그런 절망의 마음이 그런 사춘기 때 많았던 것 같아요.
1: 그럼 그 당시에 뭐 교회도 가셨어요?
0: 교회는 가끔씩 들락날락 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별거를 했었어요. 제가 한 4살 때인가? 일찍이에요. 그래서 그때 천안에 갔는데 거기에 천안 복명동에 복명교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교회 개념이 약간 애들을 이렇게 좀 타가소 같은 개념처럼 이렇게 맡겨두고 이제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유치원에 이제 복명교를 다닌 거고요. 이제 근데 사실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청소년기도 들락날락 했는데 왜 갔냐면은 이제 밥도 주고 뭐 연필도 주고 그래서 갔었죠. 가다가 청년기에는 사실 이제 힘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안 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상처와 폭행을 폭력을 받은 자녀들은요 목사님들이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아버지가 늘 사랑하던 그 가정의 자녀들은 이게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게 아닌 사람들은 힘들어요.
1: 아버지란 단어 자체가 그럼요. 쉽군요.
0: 저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싫었고 힘들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분노하고 믿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청소년기를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1: 그럼 당시에 눈치 보고 살았겠네요.
0: 제가 정조라는 이름은 눈치로 시작해서 눈치를 끝낸다라고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자존감이 낮다는 게요. 사랑을 잘 못 받고 늘 어떻게 보면 남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 물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이혼 이후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서 케어하기에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1: 시간이 없고
0: 늘 저는 겉돈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인데 뭐냐면 친구들을 만나요. 그럼 그 친구들이 저 두 명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이게 정상적인 아이는 재밌는 얘기하니 나도 좀 해줘 들어보자 할 텐데 쟤네들이 지금 내욕하는 거야. 다가가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을 만날 때 대인 공포증이 있고 또 부모 같은 어른들에 대한 그런 아시죠? 대인들, 어른들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항상 남들은 나를 비판한다. 나를 그들의 어떤 시각에서 나를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두려웠어요. 그래서 눈치가 발달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지금 쳐다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말을 행동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덩어리였었어요. 말을 안 하고 소심하게 있었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최악의 사건인데 근데요 하나님 만나니까 이것이 저에게 가장 보물이 된 거예요.
1: 어떡해요?
0: 왠지 아세요?
1: 왜요?
0: 눈치를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이해 효과를 줬어요. 눈치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독심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믿고 나서 알게 되니까 저분의 마음은 심령이

0: 가난할까, 마음이 힘들까, 기도가 필요할까, 관심이 필요할까, 사랑이 필요한 분일까,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때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과거의 눈치를,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줬다고 저는 확신해요.
1: 아니 그런 분이 배용준이었는데 유명한 배우시라면서요? 뭐 이렇게 눈치 없이 정말 눈치 없이
2: 아직까지 다 극복이 안 되셔가지고 네.
1: 눈치 코치도 없이
0: 볼 때는 하나님 믿기 전입니다.
1: 네. 아니 그러면 눈치 보느라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정착하기도 좀, 교회에서도 좀 힘들었겠네요.
0: 제가 사실 교회를 한 20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가서 청소년 때 보세요. 가면은 너는 어디 사니? 뭐 너는 뭐 아버지 무엇이니? 그 선생님들 물어보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2: 그치.
0: 어디 사는지 알면 이 앞에 있는 저기 단칸방에 사는 거 알고, 아버지는 매장에 술 마시고 와서 소리 지르는 거 아는 동네 사람 다 아는 집인데 제가 좋았겠어요? 그리고 또 몸도 볼품없이 마르고 옷도 맨날 비슷한 옷만 입고 다니고 이렇게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이런 저의 모습이 싫어서 여기저기로 옮겨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나 그런 마음의 상처가 그런 데에도 이제 많이 있었던 과거가 있죠.
3: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가정형편이 힘드셨는데 헬스장 가려면 지금도 수강료를 내고 그렇죠. 돈이 좀 드는데
0: 네네.
3: 어떻게 운동. 그때 당시 운동하시게 되셨나요?
0: 운동은 사실 제가 한 계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네네. 사실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지를 때려눕히고 싶어서 다닌 거거든요.
2: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불우하게 자라면은 복싱을 하거나 깡패가 되었어요. 맞아요. 간단해요.
2: 맞아요.
0: 돈 없이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주먹질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0: 농구, 축구, 배구, 그래도 야구, 뭐 스키 이런 데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2: 맞아요.
0: 필요 없어요.
1: 복싱은 벗고 하잖아요.
0: 그렇죠. 벗고 그냥 아무런 재료도 없이 그냥 글로벌 끼면 싸우는 거라서 건전하게 가면 메달에서 금메달 따고 나쁘게 가면 깡패가 되는 거예요.
2: 그러네요.
0: 저희 세대는 피트니스 세대예요.
2: 네.
0: 그래서 복싱장이 없죠. 그래서 저는 헬스장에 가서 딴 애들이 3km 들 때 저도 못 뛰는 6km를 뛰면서 아 소리 지르면서 이 분노를 여기서 표출해서 해소시켰어요. 아까 말했죠. 호르몬 얘기했잖아요. 이 에너지가 이 호르몬을 통해서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화가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돈이 없으니까 헬스장 관장님이 저한테 키를 주면서 네가 여기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너는 공짜로 다니고 밤에 마감할 때 문 네가 잠그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어렸을 때 청소하고 닦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운동을 했던 거죠.
1: 아, 그러네요. 사실 운동기구는 뭐 특별히 뭐 재료값이 들게 아니지. 있는 거 쓰는 거니까.
0: 그럼요.
1: 관리하고 네가 알아서 운동하든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었죠.
0: 네, 그럼요. 그러다가 밤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거울 있잖아요. 너무 앙상한 거예요. 그래서 불 한두 개 꺼놓고 이제 어두우면 왔다 갔다 하면 좀 조명이 좀 보이잖아요. 명암이 보여서. 그런 이제 몸이 좋아진 상상도 하면서 이 정신 차리면은 아침이라니까 덤벨을 제가 베고 잤더라고요. 목에 잔뜩 눌렸죠. 머리는 아주 그냥 눌려가지고 찧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죠. 알고 보니까 그 전날 공부 잘하려면 책 머리 베고 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2: 네.
0: 제가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 덤벨을 베고 잤던 거예요.
4: 아 어떡해. 너무 귀엽다.
0: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3: 아니 근데 사실 운동을 처음 시작한 건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는데 아니 운동이 뭐가 그렇게 의지가 되셨던 거예요?
0: 사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분노로 시작하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운동을 하면서 왠지 모를 자신감, 밑도 끝도 없는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서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사실 생겼어요. 운동을 통해서는요. 남들에게는 헬스장에 있는 기구라든지 내 몸을 만들어주는 어떤 기계 아니면 엑서사이즈 뭐 이렇게 보통 보시잖아요. 또 어떤 운동 선생님한테는 나의 생존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겠고요. 저한테 운동은요, 저의 생명을 살려준 친구예요. 저한테는 운동이 무생물이거나 아니면 그런 기계가 아니라 살아 숨쉬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좋아 이리 와 나와 같이 놀자. 너 이거 들면서 너가 오늘도 분노를 해소할 수 있지. 네가 오늘 죽고 싶었는데 운동하면서 넌 살아날 수 있지. 라는 그런 응원해준 친구예요. 저는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운동을 권유하는 것은 그냥 운동 몇 번 해서 뭐 복근 좀 좋아지고 팔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운동이 이분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저처럼요.
3: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근데 사실 가정형편이 어려우셨으니까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알바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알바 천국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이기도 하지만 1세대 알바 천국일 수도 있어요.
1: 많은 일 하셨어요?
0: 알바를 한 30개 정도 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적어봤거든요. 30개더라고요. 뭐 다 해봤어요. 세상에 있는 알바는 다 해봤어요. 한 예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자란 곳이 태어난 곳이 청량리예요. 거기 옛날에 그 재개봉관이라고 동시상

0: 네. 예. 투캅스.
1: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에서 인력시장에서 일했고요. 알바를 그래서 뭐 별거 별거 다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
2: 근데 보통 그렇게 알바하면 저 끝나고 그 돈으로 술 많이 먹어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제가 너무 사실 부끄러웠었냐면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 아버지랑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역할을 아들인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해서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네. 어머니의 생계를 내가 좀 책임져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은 그런데 청소년이 네. 방황기에 알바 몇 개 했다고 그게 되나요?
3: 그렇죠.
1: 그 돈으로 맨날 소주 와가지고 깡소주 마시고 그러면서 있으니까 어머니가 참다 참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상처가 되었었어요. 네. 정말 죄송했죠. 근데 그게 술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네. 하루에 평균 담배 2갑 많이 마시면은 얼마나 마셨냐면 맥주 20병 정도는 사실 일도 아니에요. 왜냐면 네. 소주도 20병 마셨으니까요.
3: 네, 혼자?
1: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건 소주 20병과 맥주 20병을 같이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건데
3: 예, 폭탄으로 예.
1: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가 강하면은요 쉽게 네. 술이 안 취해요. 그 정도로 저는 몸이 팬이 될 정도로 네네네. 지금의 저의 모습과 저의 직업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그런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분노로 살았던 시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 술, 담배, 미래가 없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간을 15세부터 29세까지
2: 오래 하셨네.
3: 전까지.
1: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3: 그러니까 나를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4: 그러니까.
3: 내 자신을 그냥 술로 담배로 학대해서 네. 막 네. 죽이고 싶은 거죠.
1: 그럼요.
3: 내 자신을.
1: 근데 29세까지 갔다는 건 상당히 늦은 나이까지 갔잖아요. 그러고도 지금 멀쩡히 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 TV를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뭐 공부가 안 돼서 뭐 이 뭐 1년 동안 뭐 재수를 해야 돼. 아유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걱정하세요. 29세에 다시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3: 보통 부모님들이 왜 그 나이에 꼭 대학 가고 왜 그렇게 되냐면 다 남들 창피해서 그래요.
1: 맞아요. 맞아요.
3: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아들이 23, 24인데 네. 대학교 다녀요? 뭐 직장 다녀? 아, 3수, 4수 중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창피해서 네. 이놈의 새끼야 빨리 가서 대학 가면 왜냐면 다른 애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길 원해서 네. 자꾸 강요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3: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1: 저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나 그런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진짜 진심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 한 번만 만나러 오세요. 네.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류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3: 와. 아니 당시 뭐 세례도 여러 번 받으셨다고요?
4: 여러 번 받으셨어요?
1: 세례 너무 많아가지고
3: 세례를 뭐 어떻게 뭐
1: 뒷조사를 많이 하셨네. 세례를 한 4, 5번 받았어요.
2: 왜요? 왜요?
3: 왜 마음에 안
4: 들어? 다짐하시는 건가?
1: 사실 그게요. 왜냐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던 때가 아니었었어요. 네. 근데도 어렸을 때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았잖아요. 믿음은 없고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일단 지옥에 가긴 싫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해놓은 방법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 등등을 다니면서 세례를 받아서 일단 안전장치로 어느 교단에 있던지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넌 세례를 많이 받았으니 어쨌거나 천국을 보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나를 잊지 않으시겠다 이런 네. 생각으로 부끄럽게 세례를 이렇게 많이 받았고요. 예. 또 한 번은 사실 저희 성지순례도
4: 예. 다녀오셨어요?
1: 네, 안 믿고 갔다 왔어요.
3: 해외여행으로 가셨구나.
1: 네, 왜냐면 의심이 돼서 검증하려고. 보통 성지순례를 안 믿어서 확인차 가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3: 네네.
1: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혹시 우리 북한 가면은 평양시내만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나머지는 정말 어렵대잖아요. 예. 가짜 건물들 간판 세워놓고. 이스라엘 가면은 이거 다 가짜로 다 유명한 어떤 유적지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런지 진실이 뭔지 한번 가서 한번 다 한번 들춰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 가서 막 구경 다닌 거예요. 다들 막 기도하고 성지순례 가서 막 그러는데 이거 사실 맞아? 이거 진짜야? 혹시 가짜 아니야? 하면 계속 이렇게 막 드리번 되고 막 그랬었었어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언덕이라는 곳 있잖아요. 거기 골고다 언덕, 비아돌로로서. 거기서 십자가를 매는 게 이벤트가 있어요. 돈 주면은요.
3: 아, 그래요?
1: 이렇게 매겨주더라고요.
4: 그래요?
1: 재밌겠다. 그래서 십자가 사이즈는 커요. 남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운동했으니까 일단은 쉽게 올라가자. 그래서 딱 지었는데 그 순간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 저는 잘 몰랐지만 성령님이 저를 막 흔드셨던 것 같아요.
3: 네. 저 보니까 예수님이 딱 떠오르던가요? 이걸 지고 가셨을
1: 바로 그거예요.
3: 그렇죠?
1: 처음에는 그냥 뭐야 이거 가볍네. 그래서 이 재질이 뭐지? 예수님 당시에 무게보다는 가볍겠다.

0: 사이즈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낑낑대? 뭐면서 응. 중간쯤 걷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상점들이 빼곡해요. 네. 피하는 유대인들이 이러면서 막 뭐라고 비웃고 있고요. 혀를 끌끌 차고 있고 막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네. 안 믿잖아요. 아. 근데 그때 그 순간 갑자기 저도 잘 모르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과 욕설과 조소를 받으셨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네. 그러고서 이제 와서부터 뭔가 약간 저의 마음 심정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 거죠.
1: 잘 가셨네요.
0: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요. 네. 일단 저기 뭐야 그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세요.
2: 한번 가보시고.
0: 네네네. 네.
2: 아 그러면 진짜로 집사님이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뭔지도 네. 너무 궁금해요.
0: 그거는 사실 좀 늦은 나이에 생각보다 37살 때 하나님 믿었어요. 예, 그러고서 더 지나서 그죠. 네. 어떻게 믿었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하나님한테 욕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당연하죠. 왜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또 술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그럴 때는 달려나와서 집 앞에 비켜오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은 없구나. 내가 스스로 결국은 그 29살 때부터 공부하고 운동해서 내가 자리를 잡고 조금이나마 성공이라면 성공이고 직업을 온전히 갖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혼자서 열심히 살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준 적 있어? 그래서 밤에 십자가에 돌로 던졌고 월요일 날 아무도 없을 때
1: 교회에서?
0: 아, 제가 또 월요일은 아무도 없는 걸 알아가지고
1: 교회 가서 돌 던졌어요.
0: 돌 던졌어요.
2: 너무
0: 희한하게 그 어두운데 명문중이 되더라니까 십자가에.
2: 그 순간 놀라셨죠?
0: 그래서 제가요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요. 지옥 갈까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반어적으로 생각하면 지옥 갈까봐 무서웠다는 얘기는 이미 천국이 거.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1: 그렇죠.
0: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갔어요. 왜 갔냐? 밤에 철야배하는 곳에 가서 정말 제가 한번 진짜 육성으로 욕을 하고 싶더라고요. 속으로 욕하는 거는 너무 째짱 같아가지고 동네에 있는 철야배 아주 유명한 곳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금요 철야배 많았잖아요. 이전에 갔어요. 갔는데 욕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뭐 주여 삼창하시고 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막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욕을 하기에는 좀 아무리 시끄러워도 좀 그런데
3: 그치.
0: 다행히 거의 순복음교회도 아닌데 희한하게 저 끝에 할머니 두 분이 막 블라블라블라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냥 했죠. 하나님 블라블라블라 FF 하나님 블라블라 하나님 18살 하나님 블라블라 XX 하나님 블라블라 막 했어요. 했어요.
1: 방언과 욕을 섞어서 어차피 희한하게
0: 가짜 방언인데
1: 하다 보면 욕하고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거든.
0: 그럼 욕을 하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시원해요. 너무 좋아요.
3: 방언을 빙자한 욕이잖아요.
0: 이래봤자 하나님은 어차피 나오지도 못하잖아. 이게 볼장 다 본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죄인이다.
2: 라는 마음.
0: 너는 죄인이다 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시죠? 수백 명이 막 떠들면은 조용해지는 거 아시죠?
1: 네네네.
0: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내 옆 사람도 모르는 사람, 뒷 사람도 모르는 사람. 제가 그때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호야, 네가 지금 양심에 지금 무섭지 무서운가 보다. 네가 지금 스스로 오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혹시 너 사탄이니? 하나님이실까 아니실까 아니라 눈물이 그냥 막 콧물이 막 나면서 엉엉엉 울었어요. 소리 내가지고 그렇게 한 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저는 교회 다녀도 성경을 안 읽었고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사실 원리를 모르지만 원죄라는 것을 그때 알게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네가 너된 삶으로 살았어라는 그런 마음을 그냥 스스로 알게끔 하셨어요. 엉엉 울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운동센터에 출근하는데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이 흘리잖아요. 흔들리는데 눈물이 말카. 새가 날아가는 것도 눈물이 말카. 길고양이가 지나가다 야옹 하고 나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드시고 나를 바람으로 손짓하시고 나뭇잎으로 손짓하시고 그 창조물인 새와 길고양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손짓하셨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한 달 조금 믿고 두 달 좀 잘 믿고 1년 만에 더 믿고 태권도가 흰띠 노란띠 파란띠 되는 거랑 다른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흰띠였다가 그냥 검은띠 되는 거예요. 어제는 안 믿었는데 오늘 믿게 되는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야무지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구나.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대의 부입니다. 책 속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입니다.
1: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우리 고전 수필에 규정 치루 쟁농기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바느질에 쓰이는 도구인 자, 바늘, 실, 가위, 골무, 인두, 다리미 등을 의인화하여 우리의 모습을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바느질 도구 일곱이 모여 서로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자는 자신이 아니면 옷감의 본을 정확하게 잴 수 없기에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가위는 자가 아무리 잘 재어도 가위질이 아니면 모양이 나올 수 없기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바늘과 실도 서로 자신의 공이 최고임을 내세웠고 골무 역시 자신이 아니면 손뿌리가 아파 바느질을 계속할 수 없으니 자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존재라 했습니다. 인두는 자신이 아니면 솔기며 동정 부분이며 마무리가 될 수 없음을 내세워 자랑했고 끝으로 다리미는 세상 남녀들이 옷을 곱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반듯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임을 내세워 자신의 공을 가장 뽐내었습니다. 이들 바느질 도구 일곱이 서로의 공만 내세워 뽐내고 논쟁하자 그때까지 잠자코 옷을 만들던 규중 부인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린다 한들 그것은 사람의 쓰기에 있는 것인데 그걸 어찌 너희의 공이라 하겠느냐. 이것은 규방 부인이 바느질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공만 내세우는 인간 세태를 풍자한 것입니다. 서로가 공치사하고 자신의 존재만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통해 인간사의 한 단면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 바느질 도구들은 각자 바느질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공이 으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독단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인물의 공까지 격화시키고 있는데 바느질의 공은 어느 하나의 공일 수 없습니다. 각자가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바느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기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언제나 더불어 산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높고 가치가 있다가 아니라 모두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는 일의 내용만 서로 다를 뿐이지 이 사회의 기준으로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판단하지

0: 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서로의 공을 인정받고 싶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쓰임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는 깨물면 똑같이 아픈 손가락들인 것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였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3.1교회 송태근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이제 오늘 이 사사기 18장은 어쩌면 그 시대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진단입니다. 해서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짧은 한 문장은 사실상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이 문장으로 끝이 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후렴구는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큰 명제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이 왕의 제도가 없었다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왜 이렇게 곳곳마다 이 문장을 깔아놓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던 시대. 오히려 왕 대접하지 않던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관리 아래, 통제 아래, 자기들이 만든 신처럼 조종하려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그 실제적인 신뢰를 오늘 단지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0: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단 지파는 거주할 땅을 구하러 다녔다 그랬어요. 이유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일까?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확보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못 내려오게 막았고 이런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확보하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18장 2절에서 보니까 다섯 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어디가 살기 좋은가 한번 두루두루 다녀봐라. 그러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던 지형도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던 토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심정이 스물스물 올라왔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야, 뭐 어디 좀 더 좋은 땅 없냐?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땅 없냐? 소떼, 양떼를 언제든지 푸른 풀밭으로 먹일 수 있는 좋은 곳은 없냐? 해서 정탐꾼을 뽑아서 두루 다니게 하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러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온전한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근데 누구 눈에 보기에? 자기들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하나님의 복으로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 편한 말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것 말고 더 좋은 거 없냐 해서 헤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른 겁니다. 거기서 고용된 제사장 하나를 만나요. 미가라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신당도 만들어 놓고 신사도 만들어 놓고 또 제사장 옷도 지어 놓고 그러니까 종교 풀 세트를 다 구비한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던 젊은 청년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 하나를 지방 제사장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내가 연봉 많이 줄 테니까 어디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가 자기들의 편익에 마음대로 주물럭거려질 수 있도록 사유화가 되는 겁니다. 그 레위 청년인 제사장을 이 다섯 정탐꾼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1: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0: 자, 여러분 지금 이 구도를 잘 보세요. 다섯 명의 정탐꾼이 이 집안에 고용되어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이요 제사장을 만나서 세 가지를 물어요. 누가 너를 일로 보냈느냐? 두 번째는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여기서 뭘 얻었느냐? 세 가지를 물어요. 그런데 이건 뭐 좀 어색하지 않아요? 이 질문을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제사장이 이 정탐꾼들에게 물어야 돼. 왜? 야, 너희들 왜 여기까지 흘러 돌아다니고 있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너희 지파에게 준 땅 내비두고 뭐 뭐 하려고 여기까지 흘러왔냐? 사실은 이 질문은 다섯 명의 정탐꾼이 한 명의 제사장이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고 이 제사장이 정탐꾼들에게 단지파 사람들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누가 너희를 일로 보냈느냐? 두 번째는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냐? 여기서 뭘 얻으려고 헤매고 돌아다니냐? 그런데 지금 거꾸로 묻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서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피차 아이러니예요. 이것은 제사장이 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더 좋은 욕망을 쫓아 헤매고 있는 여기까지 흘러온 반지파 정탐꾼들을 향해서 물었어야 될 질문이에요. 그런데 슬프게도 정탐꾼이 이 제사장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서로를 향한 고발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일터 또는 욕망이 들끓는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놓고 이 질문을 대입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여기서 뭘 얻으려고 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뾰족하게 물어야 될 아픈 질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욕망을 쫓아 탐욕스러운 행로를 지금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놀랍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종교적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로부터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0: 네. 이실직고 합니다. 속 편하게. 아, 나 이 집에 고용된 제사장인데 연봉 많이 준다 그래서 그 이 사람들한테 기도도 해주고 복도 빌면서 제가 여기 먹고 살고 있다고. 그러자 5절 단 지파에서 파견된 다섯 명의 정탐꾼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1: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0: 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형통한지 좀 알아봐라. 자, 여기 종교적 언어가 등장을 해요. 종교적 방식이 동원이 됩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의 욕망과 탐욕에 붙들려 여기까지 왔지만 이 행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중받고 싶은 거예요.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관리 속에 자기들의 통제 속에 밀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가장 무서운 지점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관리 아래 자기들의 통제 아래 집어넣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현대사회 속에서도 현대신앙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고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형통한지 좀 알아봐라. 5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전체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1: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0: 네,

0: 요즘 그 AI 종교가 다 나올 정도로 바로 AI한테 유료 버전에다 집어넣으면 더 빨라요. 그리고 더 풍성한 대답이 나와요. AI한테 집어넣으면 한 30초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바로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든지 예배든지 우리의 구함이든지 자세하게 헤집어 보면 우리가 요즘 AI 종교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AI 전과 후로 역사가 이제 가름될 텐데 지금은 즉각적인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냥 기회가 있으면 이것이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의 판단보다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짜여져 학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종교의 그 타락의 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끔찍하게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 밀어넣는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내면의 큰 흐름에 변화를 제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세계에서 주일날 가장 많은 설교를 하는 목사가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처 눈뜨지 못했던 것들이 요즘 살금살금 시선이 열어지는 내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심정에서 성경을 못 읽었구나. 그래서 뭘 적용할까? 어떤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미션은 뭘까? 자꾸 일적인 차원에서만 성경을 봐왔지 하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왜 나한테 분노하실까? 하나님의 표정을 못 읽었어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질 못했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태를 주님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써놓으실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한심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혔을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슬픈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사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진짜 사사기 결론은 여러분 6절을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1: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0: 여러분 평안히 가라 이 삭군 제사장이 그들의 요구에 그저 복을 빌어주는 것 같아요.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가는 길은 누구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 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거를 보통 영화 기법으로 표현을 하자면 결말을 열어놓은 거예요. 열린 결말이에요. 너희 가는 길이 맞다면 하나님이 네 길을 형통케 평안케 하실 것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너희 욕망을 따라 쫓는 길이라면 둘 다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말을 어떻게 해놓은 거죠? 열어놓은 거예요.

0: 여러분, 독전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장면, 저 멀리서 벌판에 추운 겨울에 딱 외로운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서 탕! 총소리로 끝이 나요. 이제 결말을 잘 알 수 없는 것이 열린 결말이에요. 평안히 가라. 너희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은 이 길이 개인적인 탐욕과 욕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결말대로 너희들이 그 재앙을 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여지에 따라 갈래길로 갈까요? 자기들의 여지에 따라. 이건 결말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보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똑같은 얘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면 여러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강조법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기들이 엄마가 좀 아기들 병약해질까 봐 좀 좋은 음식을 해서 갈아가지고 입에 물려주면은 앵 그리고 앵 그리고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너만 손해지. 그 속에는 이제부터 엄마는 너의 인격을 존중해서 너에게 자유의 선택을 줄 테니까 내가 먹든지 말든지 그건 네 초이스다. 이 얘기일까요? 오히려 반대말이죠. You have no choice. 너한테 선택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어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눈치를 못 채요, 늘.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시면 이런 표현을 쓰신다고요. 그건 너 하기에 달렸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이 모든 자유의 의지를 존중해서 어떻게 하든지 너는 잘 될 거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초이스가 없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인간의 절망스러운 하나님의 표정을 만나면서 결국 참된 사사,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시선을 모으도록 하는 겁니다. 기회에 반응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내 인생 전체에 걸친 참된 복임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아무리 험하고 꼴짝이에 눈으로는 누구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으로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생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3.1교회 송태근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절에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힌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흰 옷을 입는다. 만약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얀 옷을 입는다면 어떨까요? 파티에 드레스 코드를 맞추듯 저마다 빛나는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눈이 부시도록 너무나 아름다울 겁니다. 그 멋진 파티에 우리가 빠질 수 없죠? 지금 흰 옷 입고 함께 가실까요? 박성욱의 CCM 캠프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찬송가 밴드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남궁 송옥의 목소리로 박성옥의 CCM 캠프 2016년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 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오늘 금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려고 제가 멋진 스튜디오에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도 고음질로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연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실시간 문자 샵1212로 꼭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함께 나누어 주시고요.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고민 상담, 신청곡 모두 모두 남겨주세요. 오늘 금요일이죠. 특별한 순서 캠프 초대석 준비 중입니다. 오늘 아주 멋진 분들 모셔놨으니까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어서 오시고 CCM 캠프 응원해 주십시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은 흰옷 입어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주 잘생긴 선남 선녀분이 하늘에서 흰 옷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자, 우리 CCN 캠프 처음 오셨는데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나눠주세요.
2: 둘, 셋.
1: 안녕하세요. 흰옷 입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흰옷 입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박플립이라고 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히노디버에서 작사 작곡과 디렉팅과 뭐 잡다한 것들을 맡고 있는 김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시작부터 텐션이 좋아요. 두 분이 오셨는데 히노디버. 아, 일단 이거부터 물어봐야 될 거예요. 어디 말이에요, 히노디버?
1: 순수 한국어입니다.
0: 우리 말이었어요, 우리 말. 저는 이게 헬라어인가 히브리어인가 아니면 뭐 켈틱어인가 흰옷 입어 영어로 써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한참 헤맸거든요.
2: 막 독일어라고 오해도 하시고
0: 흰옷 입어. 어떻게 된 이름인지 한번 팀 이름부터 간단히 부탁을 드려요.
1: 네, 저희 팀 이름은 흰옷 입어 를 발음대로 풀어서 흰옷 입어라고 하는 팀이고요.
0: 아, 그렇구나.
1: 네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흰옷 입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지어봤습니다.
0: 그럼 오늘은 흰옷 안 입으셨나?
1: 저는 살짝 안에 입었는데.
0: 저도 안에 있긴 한데.
2: 저도 안에가 흰옷.
0: 아, 그렇군요.
2: 근데 네. 저희가 이게 흰옷을 안 입는 게 컨셉트예요.
0: 네. 다음 순서는 흰옷 입읍니다. 흰옷을 안 입었습니다.
1: 네. 네.
0: 지금 입을 거 아니니까 마지막 날 입을
1: 네,
0: 거니까.
1: 점점 성화해가는 걸로.
0: 갖다 붙이기 잘하십니다. 네. 흰옷 입어와 오늘 함께 음악의 이야기 또 삶의 이야기 사역의 이야기 나눠볼 텐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음악도 한번 잘 듣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 CCN 캠프를 오시면 첫 번째로 라이브를 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일단 지금 시간이 10시 9분 57초. 음악하는 사람들이 노래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뭐 박박 우깁니다만. 어떻게 첫 번째 라이브 괜찮으시겠어요?
1: 네.
2: 네. 아침 좋아요. 10시보다는 오후 10시가.
0: 그렇군요. 야, 긍정적인 분들이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이브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1: 첫 번째 곡으로 좀비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0: 좀비요?
1: 네, 좀비입니다.
0: 그 좀비요?
1: 네, 좀비.
2: 그 좀비.
0: 제가 CCM 팀을 모셨는데 좀비라는 제목을 소개한 팀은 처음이에요. 그래요?
2: 워낙 또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흰옷 입어의 첫 번째 라이브 좀비 듣고 또 음악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팟캐스트.
1: 감사합니다.
2: 좀비 와, 제가 좀비 영화 진짜 좋아한다고 말하면 이상하겠죠?
3: 저희도 좋아해요.
0: 좋아할 수 있죠.
2: 예. 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워킹 데드 그리고 요즘에 뭐 월드 워 Z 이런 영화가 이제 거의 고전이 되어서
3: 그렇죠.
2: 생명을 잃은 사람이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3: 네.
2: 물론 이제 뭐 부두교에서 혹은 뭐 등등등의 어떤 수로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삶은 사람을 이렇게 좀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가사를 살짝 들으니까 조금 찔리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내 얘기를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나를 보고 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가사였어요. 네. 제가 맞게 들은 건가요?
3: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2: 아,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노래는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율동도 아주 재밌는데 댄스. 죄송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살짝 찔림이 있고 약간 거슬리고.
3: 거슬리죠.
2: 네, 노래 설명 좀 해주세요.
3: 네, 이 곡을 좀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2: 네.
3: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일을 했었어요.
2: 네네.
3: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점점 이제 손님들한테 대답도 하기 싫고.
2: 아, 그렇죠.
3: 말 걸면 눈 안 마주치고 싶고 그런 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친구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이제 너무 밝게 웃으면서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나는 크리스천인데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말을 했더니 그걸 좀 토대로 가사로 써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2: 네. 야, 반성문이군요.
3: 그렇죠.
2: 어떤 의미에서 반성문이고.
3: 맞습니다.
2: 근데 사실 이런 그 도전적인 제목과 또 이런 어찌 보면 그 비판적인 가사를 쓰겠다, 내가 음악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쉬웠나요?
4: 사실 뭐 저희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뭐 누구를 막 디스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자유롭게 창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3: 자신 디스죠. 자신 디스. 네,
4: 자기 디스. 셀프 디스.
2: 그런 거 우리는 보통 교회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4: 예. 아유, 교회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2: 아, 그래요? 사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러는 건데 셀프 디스란 말을 쓰니까 오히려 더 확 다가와. 주님 아시죠? 주님 알잖아요. 그래요. 흰옷 입어의 좀비 함께 들었는데요. 흰옷 입어 아까 우리 팀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름은 그렇고 그러나 그 이런 이름으로 팀을 하게 된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팀이 구성되고 어떻게 음악 활동을 시작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흰옷 입어의 짧은 역사.
3: 짧은 역사.
4: 네. 워낙 또 짧기도 하고요. 저희 흰옷 입어로 처음 활동을 한 거는 2023년도에 싱글 앨범 이제 샤워를 내면서 흰옷 입어를 이제 출범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전에 저희 둘은 그리고 프로듀서 주진혁이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셋은 MRNT 프레이즈라는 다른 팀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히스페이지라는 다른 팀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저희가 처음에 이제 콜라보 앨범을 만들면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2: 네.
4: 이제 두 팀 다 약간의 과도기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멤버들이 뭐 교체되고 네.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갈 시점이었어요. 근데 네. 그 뭐 군대 가니까 뭐 식사라도 한번 사주겠다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2: 네.
3: 히스페이지에서.
4: 그때 저희한테 그 뭐 팀을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0: 이름을 살짝 바꾸고 싶어.
1: 아 너무 부담스러워서.
2: 너무 올드하고 하니까.
1: 아 마라나트가 올드예요? 마라나트 좋은데? 마라나트 주요 속에 웃어서 좋은데?
2: 그리고 마라나타. 워낙에 또 많잖아요 마라나타.
1: 아 다른 강력한 팀들이. 네.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만들게 된 팀입니다.
1: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과도기를 겪던 두 팀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상장을
2: 그렇죠.
0: 맞습니다. 명확하십니다.
1: 그래요. 서로의 강점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가 히노디버를 이제 주목해서 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음악적 특성이 있어요. 예. 보통의 이제 교회 안에 뭐 CCM이란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아도 기독교적인 내용을 전하는 음악 스타일이 이런 음악 스타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0: 네,
2: 예, 맞아요.
1: 해외 CCM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어떤 맥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런 도전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뭐 앞에 얘기했듯이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0: 감사합니다.
2: 알아봐 주셨군요.
1: 가사가 좋다는 뜻은 막 단어가 수려하고 막 아름답고 이런 것도 있지만 표현이라는 게 잘 안 쓰는 표현들을 이렇게 굉장히 쓰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들은 어떤 정신 세계로 음악을 하나. 이거 목사님들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0: 그쵸?
2: 맞아요, 맞아요.
1: 권사님들이 안 좋아하는 음악인데 중고등부 애들 만나도 에이 우리는 BY 듣는데 막 그 같은데 그런 결심을 한 계기들도 궁금해서 오늘 모셨고 그 이야기도 한번 나누면 좋겠고요. 자 그러는 사이에 두 번째 라이브를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준비되셨습니까?
0: 네.
1: 네. 네 괜찮으십니까?
0: 네.
2: 그럼요.
0: 네,
1: 두 번째 라이브 어떤 곡 들려주실지 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2: 네 두 번째 곡은 30, 60, 100이라는 노래인데요. 다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 만든 노래이고요.
1: 네.
2: 과학 커뮤니케이터 중에 궤도라는 네, 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나요?
1: 알죠. 저도 TV 봐요.
2: 아 그래요?
1: 그분 TV에서 나와요.
2: 아, 근데 제가 궤도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네. 그 궤도님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였지? 전참신가? 거기서 뭐 사람들이 막 궤도 물 들어오니까 노젓는 거 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는 물이 안 들어왔을 때도 노를 계속 젓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 물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또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본 거죠. 저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노젓는 힘을 감사해서 얻어서 계속해서 노를 젓다 보면은 뭐 언젠간 물이 들어오지 않겠냐. 그럼 30,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감사하며 맨 땅에 노를 저어갈 것이다. 라는 노래입니다.
1: 이야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은혜로운 노래가
0: 발라드.
1: 네네. 물 드세요. 야, 물 드시려고 하다 아까 곡 설명을 갑자기 하셔가지고 히노디버의 두 번째 라이브 30, 60, 100 여러분 주식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 라이브 부탁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 수확해.
1: 수확해.
0: 수확해.
2: 수확해.
0: 어, 분명히 영어 가사인데. 쏙쏙 들리고.
1: 수확.
0: 분명히 우리말 같은데 잘 안 들리고. 아, 신비한 능력입니다. 근데 또 음악은 너무 신나고. 근데 가사를 들으면 물 안 들어올 때니까 열심히 도죠.
1: 네.
0: 아, 가사가 애매합니다. 가사 누가 쓰신 거예요?
3: 가사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0: 아, 참. 어, 야, 너무 좋은데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이렇게 좋은 팀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아직 못 받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부터 아. 열심히 많은 분의 사랑을 받는 걸로
1: 아멘.
0: 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분이 굉장히 좀 호흡이 좋고 노래 그 앙상블도 잘 맞고 그런데 보니까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요 두 분이.
1: 네. 네.
3: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희가?
0: 네.
3: 카메라가 혹시?
0: 네. 아, 제 얼굴을 붙이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3: 잘 어울리지 않나요?
0: 네, 웃는 모습도 비슷하고 남매이거나 아니면 법적 관계인 것 같은데.
3: 네, 저희 가족.
1: 네, 가족 관계입니다.
3: 네, 가족입니다.
1: 아, 가족인데? 그럼
0: 남매는 아니군요.
1: 네. 부부입니다.
0: 아, 그렇죠. 뭐 그러셨구나. 아, 근데 부부가 음악을 한다는 거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음악 활동을 하신 거죠?
1: 네.
3: 네.
0: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음악을 먼저 하신 거잖아요, 두 분이.
3: 네네. 네. 예,
0: 독립적으로
1: 네.
0: 개체로. 그러다가 음악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하느니 그냥 결혼하는 게 서로 어떤 결정을 하셨을 텐데 결혼한 이후에 음악에 대한 태도나 준비나 과정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1: 사실 저희가 굉장히 오래 만나고 결혼을 해가지고
3: 저희가 데이트를 굉장히 오래 해서 제가 11년 교제를 네. 하고
0: 11년 교제요?
1: 네.
0: 그럼 10살 때부터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부터?
1: 감사합니다.
0: 사람들이 지금 11년을 교제를 했다고요?
3: 아, 그렇게 되나요?
1: 10살 때부터.
0: 네. 아, 여러분 초등학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네. 10살도 그러니까 15살부터 합시다. 15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3: 맞아요. 10살이면 좀 안 믿을 것 같고.
0: 네. 그럼 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 법적으로 이제 뭐 서로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뭐 대중적인 뭐 공포라든가 사회적인 공포라든가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그 위에 음악에 대한 태도나 음악을 같이 하는 작업의 태도나 그런 게 변하지 않고 그냥 다
3: 네, 뭐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이제 집을 합치어가지고 준비 시간이 줄어들었다.
1: 네.
0: 아.
3: 뭐 누구를 태우고 어디를 들러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없고 그냥 집에서 옷 입고 너 뭐 입을 거야.
0: 아.
3: 너 뭐 입을 거야. 이거 나 입어도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준비 시간이 좀 짧아졌다.
0: 음악을 하면서 뭐 갈등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1: 아, 갈등이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이제
0: 네, 의견 차이.
1: 네, 조금 만약에 이제 곡을 다 쓰고 이제 가사를 쓸 때 이제 네. 저를 보여줘요.
0: 아, 네. 검사.
1: 네, 이거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살짝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조금 막 이런 정도.
0: 그거는 그냥 결혼하기 전에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1: 네. 크게 갈등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0: 정말 사랑하는가 봐요.
1: 이게 서로 약간 이렇게 분담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 아 그런 게 조금 있죠.
1: 뭐요?
3: 이 결혼이랑은 조금 관련이
0: 있다니까요,
3: 없는데
0: 다 있어요.
3: 결혼이랑 관련이 없는데 여기 이분께서 파트가 없다고 가끔 불만을 이렇게 토로를 하세요.
0: 내 파트.
3: 자기 파트가 없다고.
1: 그래서 제 파트가 없다라고 하면 그럼 본인이 곡 써라 막 이렇게.
0: 그 일명 뭐. 곡갑질을.
1: 네, 맞아요.
0: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게. 이건 좀 너무한데 이거는 저기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요? 다시 한번.
3: 근데 이게 그래요?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0: 네.
3: 사실 파트가 적어서 오히려 더 돋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면 이게 네. 제가 또 거친 편이라
0: 네, 네.
3: 보이스랄지. 그 거친 대로 계속 가고 있다가 갑자기 네.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0: 네.
3: 적재적소에 딱 들어가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음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차양사역자들도 네. 많고 음악사역하는 많은데 음악을 같이 할 때 그런 어떤 고민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파트 부분을 떠나서 음악적 견해나 또 어떤 사역적 방향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팀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데 좋은 요소가 되는데 부부가 된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1: 아, 그런 것도
0: 부분이 있어서 네,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11년을 만나신 분들이라니까 보통 결혼하신 분보다 더 오래 만나고 이해하고 있는 사이인 맞습니다. 걸로. 그리고 또 뭐 그전부터 이미 음악을 충분히 같이 했던.
3: 네. 맞아요.
0: 그래서 아까 제가 노래를 부를 때나 연습을 할 때 리허설 할 때 어떤 호흡이라는 케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11년이에요.
1: 또 이런 저희 음악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교회도 처음부터 거의 같이 다니다시피 해가지고
0: 아이고지요.
1: 찬양팀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호흡이 더 맞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3: 또 깜짝 놀라실 만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 생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1: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0: 아, 생업은 뭐 어떤 일을 하신지 그,
3: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는데
1: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3: 저희는
0: 할렐루야.
3: 떨어져 있는 시간이 운동 갈 때 빼고는 없어요.
1: 안 맞는 게 조금 이상하다.
0: 아, 결혼 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괜찮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아저씨 앞에서 두 신혼 부부는 아니지만 최근 결혼하신 분들이 꽁냥꽁냥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자, 그렇게 해서 함께 하고 있는 희노디버. 물론 희노디버는 두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맞아요.
0: 다른 분들 같이 음악을 만들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작품하는데 이제 실제로 무대에 서는 분들은 두 분 중심으로 하다
3: 그렇죠.
0: 보니까 맞아요. 얘기를 나눴고 오늘 못 오신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억울하시면 작곡가님에게 파트를 달라고 해서 노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희노디버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활동하신 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2013년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 네.
0: 3년째
1: 네.
0: 들어서고
1: 네,
0: 있는데 뭐 섭섭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직은 신생팀
1: 맞습니다.
3: 네. 그렇죠.
0: 널리
3: 중고 신인이라고 할까요?
0: 중고 신인이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중고를 벌써 붙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겸손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역 활동들을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최근에 제가 보기로는 올해 초에 KCCM에서는 아티스트 게더링에서 무대에 서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 네 맞아요.
0: 최근에 또 장윤영 씨하고 장근희 씨가 함께 한 어마어마한 콜라보 무대에 또 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 맞습니다.
1: 네, 너무 감사하게도.
0: 그 정도면 이제 중고 신인도 뛰어들 될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3: 중고인.
0: 네, 개그 욕심이 너무 많아. 그 차양사역 이제 3년째 4년째 되면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싶은 계획이시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사역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1: 지금은 저희가 계속 음원을 내고 또 이제 뮤직비디오도 그 안에 이제 스토리들을 다 담아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 문화사역적인 부분은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또 이제 불러주신다면 정말 현장에서 함께 저희 음악을 나누면서 좀 믿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3: 전도축제랄지
1: 네네. 뭐 그런 공연을 하면서 조금 많은 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0: 오, 그 우리 무대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3: 네, 사실 불러만 주시면 저희는 어디든 가고 있으니까요.
0: 그러니까 좀

0: 이런 질문이 좀 이렇게 좀 난처할 수도 있고 좀 섭섭한 질문일 수 있는데, 희노디버의 음악을 듣다 보면 일단 교회 안에서 이런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은
1: 맞아요,
0: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뭐 개인적인 음악의 소용에서는 다를 수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붙인 어떤 공간이나 행사에서 이렇게 막 둠칫둠칫 신나는 음악을 많이 듣지는 않는
1: 네.
0: 편이고, 또 그런 음악을 많이 듣는 시내 가면 오히려 여기서 사용하는 가사나 표현들이 아주 교회권에
1: 네.
0: 라는 이렇게 표현을 받을 수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바로 사랑받기 어렵고, 비슷한 음악 씬에서도 바로 사랑받기 어려운, 양쪽 다 걸쳐 있지만 양쪽 다갈수 없는 좀 약간 한계가 있어요.
1: 맞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1: 맞는 것
0: 네.
1: 같아요. 네.
0: 그래서 좀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한쪽으로 훅 가시든가 이런 제뭐좀 염려? 아쉬움? 뭐 음악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건너가는 게 어떨까 생각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쪽으로 훅 담근 다음에 음악을 좀더좀더 편안하게
2: 힘을
0: 가로막지
2: 뺀다든지.
0: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는데, 그 사역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음악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1: 저희도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예 CCM으로 분류를 하지 말고 R&B, 인디 이쪽으로 발매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0: 네.
2: 일단은 지금은 좀 CCM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서 우선은 CCM으로 발매를 쭉 하고 있고,
0: 네.
2: 조금 더 저희가 팬층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좀 가요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0: 오, 좋습니다.
2: 그게 오히려
0: 좋습니다.
2: 선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조금 했던 것 같고.
0: 네. 맞아요.
2: 네.
0: 그럼요. 왜 CCM이라는 타이틀에 갇혀서 이렇게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CCM 캠프지만. 그래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조만간
1: 네.
0: 빌보드 진출 계획이 있으신 거죠?
2: 아멘.
0: 네. 지금 보니까 영어도 발음 뭐,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뭐 이제 조만간 영어 발음도 한국 기준으로 바뀐다는 소문이 있어요.
1: 오.
2: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문화의 중심이 또 케이팝
1: 그렇죠.
2: 아니겠습니까?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희노디버와 함께 음악을 듣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세 번째 라이브 하기 전에 음원으로 노래 하나 들으면 좋겠는데, 프리티켓?
1: 네.
0: 발음이 너무 그랬나?
2: 프리티켓.
0: 프리티켓? 이 노래 한번 듣고 가면 좋겠는데, 이 노래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노래인지?
1: 이 노래는 저희 싱글 EP 앨범 중에 네 번째 트랙인데요. 이제 아까 좀비 들으셨잖아요.
0: 네네.
1: 이렇게 좀비로 살아가던 크리스천인이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제 해야 할 일, 결국 프리티켓을 뿌리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프리티켓을 뿌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해서 프리티켓이라는 이제 음원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도 보면 스포일러 때부터 전도하던 사람이 나와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함께 파티를 열 건데 너 파티에 와. 그래서 계속 이제 꼬시 꼬셔요.
2: 꼬드기는 거죠. 티켓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0: 아하.
2: 너도 와 너도 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전도 대상자가 이제 동화되어서.
1: 함께 티켓을 나눠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럼 스포일러도 같이 들어도 될까요? 스포일러를
2: 너무
0: 먼저 듣고
2: 좋죠.
0: 프리 티켓을. 곡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 네, 맞아요.
0: 짧아서 두곡 듣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0: 브리티켓 그리고 스포일러 두 곡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희노디워와 함께하는 캠프 초대석 함께하고 있어요. 어우,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난 스포일러 처음 듣고 그 뭐지? 이게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시즌 이런 걸로 표현하셨잖아요.
1: 네.
0: 오, 좀 대단한 생각이다. 근데 사실 지금 젊음을 살고 있는 사람이 종말을 얘기하기가 너무 먼 쉽지 않거든요. 저도 뭐 각각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종말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종말부터 그렇지만 이 세상의 종말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착착착착 노래를 하나씩 이어져서 어떤 서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네. 그리고 또 더 대단한 건 각각의 노래마다 영상을 같이 만들어서
2: 네. 네. 맞아요.
0: 뮤직비디오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퀄리티가 못하지 않거든요.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네.

0: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음악을 만들고 그 영상물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영상까지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1: 이번 앨범은 처음부터 뮤직비디오를 다 해야겠다 라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야.
2: 다 해보자.
0: 다 해보자. 와.
1: 무리일지 몰라도.
2: 네. 무리였죠.
1: 굉장히 무리였어요.
0: 편집은 내가 하면 되니까.
2: 아 편집은 저희가 이제 또 달라가지고 또, 그게. 아.
1: 저희가 하는 그거랑은 또 달라서 네. 외주를 네네네. 맡기고요.
0: 네네. 그럼 그 뭐 뮤직비디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연출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하시고.
1: 제가 네. 이제 메인 스토리보드는 제가 보통 짜는 편이고요.
2: 이제 그 세부적인 거는 같이 고민을 하고
1: 회의를 또 이제 하면서 네. 이런 거 들어가야지 않을까? 이런 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살을 좀 붙여서 뭐 감독님하고도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0: 뮤직비디오를 한 편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1: 맞아요.
0: 각각의 노래 아무리 노래가 짧다고 해서 노래가 짧다고 해도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그걸 스토리를 만들고 또 그것들을 설명하고 바이럴 시키는 그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네. 보니까 네. 인스타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1: 뭐 기왕에 만들었는데 많이들 봐야 되지 않겠어요?
0: 아, 좀 봐주십사. 네. 아.
2: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계속 저희끼리만 하다가 이제 좀 더 풍성한 좀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1: 게스트를
2: 이제, 네, 게스트들도 모시고 좀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찍었어요.
0: 네네.
2: 그래서 기독교 그
1: 크리에이터
2: 하시는 이제 네버티의 구민성 씨와 또 이제 댄스팀 마피 이렇게 같이 섭외해서 조금 예쁜 그림을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그분들께도 이제 누가 되면 안 되니까
0: 아, 함께 잘해보기로 했으니까
2: 네.
0: 그래요
1: 저희끼리만 했을 때는 뭐 조회수가 안 나오든
2: 누가
1: 어떻든
2: 안 보든 상관없지만
1: 뭐 우리는 우리의 작품을 만들었을 뿐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0: 네.
1: 그분들 이제 귀하신 분들 모셔놓고 또 너무 안 나오면 저희가 죄송하니까 열심히 프로모션을
0: 네네.
1: 좀 해보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0: 네네. 그래서 어떻게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제 가고 있습니까? 아.
2: 가고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네. 제가 한번 쭉 그 오시기 전에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정주행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인디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아도 요즘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잘하거나 의미 있는 작업을 만들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려는 어떤 그 열심? 네,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히노디버 찾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2: 그렇죠.
1: 그럼요.
0: 아, 기대가 됩니다. 자, CCN 캠프 초대석 기본 세 곡의 라이브가 준비되는데 앞에 두 곡의 라이브는 들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라이브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네. 괜찮으시겠습니까?
2: 네.
1: 그럼요. 노래를 배속으로 하나요? 빨리 하려면.
0: 아, 웃겼어. 아,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땡길까요? 기피임을 올릴까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노래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
2: 네, 저희의 데뷔곡. 샤워라는
0: 샤워.
2: 곡입니다. 네.
0: 아니, 문제적 팀이에요. 팀 이름 공명이 좀비가 있지 않나, 샤워가 있지 않나. 좋아요. 히노디보의 샤워 같이 듣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0: 야, 노래가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 제목처럼. 오. 야, 근데 또 가사를 뜯어보면 또. 여러분, 시간 나시면 나중에 음원 사이트에서 가사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시면, 아, 이거는 뭐, 밝은 노래, 경쾌한 노래 속에 엄청난 걸 숨겨놨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가사를 이렇게 쓰고 밝은 노래를 하고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노래를 전한다는 거,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1: 그럼요.
0: 예.
2: 네.
0: 예. 근데
2: 쉽지만은 않죠.
0: 그러니까 꾸준히, 예, 열심히, 예, 할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뭐 결혼했기 때문에.
2: 결국에는 좀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음악 스타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찬양해보자라는 게 그냥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1: 맞아요. 그리고
2: 안할수
1: 사실
2: 없으니까.
1: 뭐 저희가 뭐안 좋아하는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것이 아닌 장르로 계속 했으면은 지금까지 못했을 것
2: 네, 끝까지 못
1: 같거든요.
2: 왔을 것 같은. 네.
1: 저희의 것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0: 왜냐면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보편적인 찬양사역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예,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라고, 굉장히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자신들이 왜이 노래를 하는지 물어봤을 때 굉장히 소심하게 그냥 예수님 얘기해야 될것 같아서요. 그 모습을 또 기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쁘게 보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예, 많은
2: 아멘.
0: 구독자와 함께
2: 네. 주여.
0: 기도합니다. 아,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맞춰야 될 시간이
2: 네.
0: 가까워져가지고요. 키노디버와의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는 일단 해야 될것
2: 너무
0: 같아요.
2: 짧았어요.
1: 아, 아쉬워요.
0: 네. 라디오는 처음 나오신 거죠?
2: 네.
1: 아, 맞아요,
0: 소감이
1: 맞아요.
0: 어떠셨는지. 아, CBS도 처음이신 거죠?
2: 네.
1: 방송국 자체가 처음. 이제
2: 네,
1: 않나요?
2: 너무 신기해서
1: 방청
2: 이렇게 봤잖아요,
0: 말고는
2: 저희.
0: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나눠주시죠.
2: 너무 처음에 이렇게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었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1: 맞아, 맞아.
2: 같아요.
0: 말씀 잘하셨어요, 오늘.
2: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무명 CCM 가수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희 너무
0: 네.
2: 신기했거든요.
0: 저희 CCM 캠프 초대석 나오면 1년 이후에, 예, 처지가 달라집니다. 제가
2: 아,
0: 전화해서 안 받더라고요.
1: 화이팅! 꼭 받겠습니다.
0: 네네. 신다시는?
1: 저도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지금, 저희를 왜 부르셨나.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뭐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2: 맞아요.
1: 와서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0: 네.
1: 진짜.

0: 편하게 잘 이제 대화를 끌어가 주셔서 저희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못
1: 맞아요.
0: 되는데도 이게 잘 끄집어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2: 네. 아유, 아닙니다.
0: 뭐 말 실수가 좀 있었겠지만 뭐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흰옷이버와 어떤 음악적 소통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같이 예쁘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0: 인스타 DM으로
2: 아 역시 MG야.
0: 인스타 DM으로 섭외 주시면은 저희가 제가 이제 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2: 네네네.
0: 다 답장하고 있으니까요.
2: 아, 네네네. 아, 답장 빨리 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빨리 오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조금 천천히
2: 검토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아 그래요. 새로운 음악을 만난다는 거, 만든다는 거, 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꾸준히 하고 있는 흰옷이버 제가 굉장히 응원하고요. 또 이런 음악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표현을 찾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는 두 분과 또 같은 멤버들에게 제가 많은 응원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라기는 뭐 굉장히 바빠지고 유명해져서 아 피디님 이번에 못 가겠는데요. 이런 날이 곧 오기를 네, 바라봅니다.
1: 부디.
2: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1부 마치고 2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부 꼭 제가 좋아하는 옛날의 흰옷이버 같은 그 팀이에요. 아, DC톡의 지저스프릭 오랜만에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시죠.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VIP 부가세 별도.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가 최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창조세계 회복과 생명실천을 다짐하는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환경주일 선언문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앞장서고 생태적 영성 회복으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배에서는 또 전쟁과 군사주의, 기후위기를 생명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봐야 한다며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가 책임 있게 행동하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전국교회가 예배와 교육현장에서 환경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세대별 예배와 활동 자료를 담은 자료집도 배포했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2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경적 가치 대신 이념에 매몰된 한국교회가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회는 교회가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상처에 갇힌 채 반공과 멸공이라는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이념적 심판을 멈추고 십자가의 긍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하며 한국교회 안에 성경적 통일담론을 확산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학회는 오는 30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평화운동의 새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의 확산 속에서 변화하는 영화와 영상 문화를 기독교적 시선으로 분석해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필름 포럼에서 AI 시대의 아름다움과 영화 그리고 기독교를 주제로 열린 제2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시내 포럼에서는 최근 AI 기술로 인해 나타나는 영상 문화의 변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했습니다. 서울기독대 송용섭 교수는 인간이 AI를 통해 유한함을 넘어 완벽함을 추구하려 한다며 기독교적 미학은 고통과 상처, 공감과 연대를 품는 사랑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최근 저품질 AI 콘텐츠인 AI 슬롭의 유행을 인간이 혐오스러움 속에서 쾌감을 느끼는 뒤틀린 감정의 문화현상으로 분석하며 교회가 이 속에 감춰진 욕망과 상처를 분별해 공동체 회복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변하는 가운데 신학자들이 AI 시대 교회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이 마련한 공개 세미나에서 한국기독교 AI위원회 공동위원장 안종배 박사는 AI를 제2의 선악과에 비유하며 AI가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유혹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 위에 겸손과 책임의 자세로 AI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세대학교가 어제 오순절 운동의 공공신학적 의의를 주제로 한세국제신학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한세대 백인자 총장은

0: 성령의 역사는 단지 개인의 영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와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섬김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일부러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검소한 삶을 택해 살아간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사람들의 입방아가 주는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로부터 빠져나와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소박하게 살아봅시다.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금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문자 샵1212 샵1212로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 나누시면서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노래들 이어갈까요? 현대!

홍지민의 범사에 감사하라, 새 노래죠. 그리고 워십 플로잉의 체험 웨이홈의 비준비하시니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책과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란 책을 빌려왔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크고 훌륭한 도서관이 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하면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정말 오랜만에 듣는 책 제목인데 책 내용이 살짝 생각나기도 하고 온전하게 다 기억나진 않지만 한 부분 부분 문구들도 떠오르는 것 같고요. 저는 어린 왕자 하면 장미 그리고 여우와의 대화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혜성을 타고 잠자리채 같은 걸로 잡아서 별들을 여행한다는 얘기도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요. 바오밤 나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좋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 CCN 캠프가 좋은 배경음악 되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사피엔시아님께서 라디오로만 듣고 있으려다가 찬양이 무척 은혜로워서 공명과 가수분 이름 확인차 레인보우 들어와서 좋아요 누르고 잠시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들을 듯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로 듣는 것도 참 정취가 있고 운치가 있지요. 네. 그리고 또 뭐 따로 데이터도 안 들어가고 그냥 라디오 버튼만 전원만 딱 키면 되니까. 또 스마트폰 앱을 쓰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CBS 레인보우가 잘하는 실시간 선곡표 그리고 여러분의 하트 그리고 방송 함께 듣는 분들과 소근소근 대화 이런 것들이 또 함께 새로운 재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레인보우 앱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화이트님께서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틀어주세요. 무릎 수술 후에 재활병원으로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를 CCM으로 늘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이고 얼른 재활하셔서 다시 튼튼한 무릎으로 정말 복음의 선한 길 계속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커스 워십이에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리고 한부영의 나의 노래 이어 듣습니다.

민호기의 목소리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어들었어요. 안젤로니아 님께서 하루 종일 들으면서 왜 하트 누를 생각을 못했을까요 하셨습니다. 성웅님과 우리 조이포의 친구들께 머리 풀고 사죄드립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야. 네,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트가 모여서 더 좋은 레인보우 차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힘이 됩니다. 하늘소망님도 7월 4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꼭 합격하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예,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그리고 담대하게 시험 치르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박요한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그 크신

0: 방금 들으신 곡은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인데요. 신청곡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선곡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면서 어찌 주님이 계심을 모를 수 있을까. 부르심을 받아 오직 은혜로 눈과 귀가 트여 비밀의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많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신청합니다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어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 있을까요? 먼저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먼저 복음을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종종 기억을 잠깐 놓치는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문명 세계 속에서 때때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놀라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내일 날이 밝으면 토요일 조금 시간 내셔서 집 근처에 산책길이나 아니면 가까운 산이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일날 멋지게 예배드리면 더 좋겠죠? 자, 오늘 마지막 곡 옹기장이의 노래로 힘차게 마칩니다. 온 땅이여 그리고 우리 주의 성령이 이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0: T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1: life, I will go.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댄스밴드 You Smile Don't Cry 오늘은 합창 버전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울지 말라고 웃으라고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고 지난 5월을 이렇게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슬픔의 눈물도 물론 아픔의 눈물도 물론 있었지만 기쁨의 눈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겠지만 우리 서로 손 잡아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며 하루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늘은 그렇게 힘내기에 참 좋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나면 토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3일간의 연휴가 우리에게 또 웃음을 선사해 주는 것 같아요. 2시간 축복송에 함께 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눈물을 닦아준 후 위로의 찬양 아름다운 세상에 울지마 손영진이 부른 사람들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을 들었는데 소중한 사람님께서 오셨어요. 아이코 몸살 감기 병원은 가지 않았는데 몸이 너무 아프시다고 요즘에 일교차도 좀 심하고 꽃가루 날리면서 저도 비염 때문에 좀 이게 감기인가 싶을 정도로 콧물이 많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잘 쉼의 시간을 가지셔야 될 텐데 오늘부터 주어지는 이 연휴에 또 잘 쉬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 황금 연휴인데 이러면서 또 막 계획 세우시고 몸은 아프지만 노는 게 제일 좋아. 농땡이가 최고야 라고 하신 지난번 사연에 그 많은 분들이 아주 즐거워하셨던 92세 할머니께서 하신 지혜의 말씀 농땡이가 최고야 하는 것처럼 네 잘 놀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잘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아인맘님께서 월요일 휴일이라 남편이랑 2호 아들이 온다고 합니다. 남편과 2호 아들은 포항에, 저와 1호는 서울에 이산가족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랜만에 한 가족이 됩니다. 뭐해 먹일지 고민이네요 하셨어요. 그 좀 다니시면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얼마나 좋으세요. 모처럼 이렇게 모처럼 만나서 더 좋은 자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새백구님께서 이렇게 화평하고 화창한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송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또 멀리 일본 동경에서 하하호호님 와주셨고요. 그제는 30도였는데 오늘은 15도. 춥게 느껴지는 그곳의 날씨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찬양으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여기는 기온이 지금 꽤 많이 오르고 있죠. 비가 온 후에 이제 다시 날씨를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 눈부신 하늘이어서 계속 놀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놀 계획도 보내주시면 저도 즐겁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U가 부르는 가족 준비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들으셨나요? 나무엔의 쉼, 소리엘의 쉼터 앞서 전해드렸고요. 옥합의 소중한 사람과 포유의 가족 함께 하셨어요. 영광영은 아빠님께서 저 놀기 좋아하는 1인입니다. 내일부터 3일 연휴 시작 첫째 날 저는 압구정 킹콩 빌딩 광야 아트센터에서 기독교 뮤지컬 저항을 아내랑 관람하고요. 월요일에는 아내는 교사 야유회 가는 관계로 혼자 서울 나만의 시간 궁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궁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느 궁에 가시나 서울은 요즘 나만의 시간을 가지실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외국인 여행 단체 관광객들이 엄청 엄청 많으셔서 서울 요즘은 어딜 가도 굉장히 북적북적합니다. 아마 이 3일 연휴에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 않을까.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 축제나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 딱 스케줄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뭔가 계획적인 분이시구나. 저는 뭐 하면 좋을까? 아무 생각 없이 우와 좋다 그냥 마냥 좋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평생 감사님 직장인 46년째인데 지금도 연휴는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딸기 조아님, 저는 어제 이사를 해서 계속 정리하면서 연휴를 보내려고 해요. 찬양으로 피로 잊고요 하셨어요. 아, 우리 딸기 조아님께 이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사하시면 아무래도 좀 힘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가미스 봐. 그 화장품 선물 드릴까요? 우리 저희 커피빵 선물이 여유가 있으니 커피빵 선물을 좀 드릴까요? 커피빵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커피빵을 빨리 마무리를 또 해야 배송이 빨리빨리 돼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유. 자,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이사 잘 하시고 커피 한잔 드시면서 축복송에서 드리는 커피빵 드시면서 달콤하다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이사 선물 새 집에서의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해 드려요.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세요. 딸기 조아님께 커피빵 선물 드리겠습니다. 요즘 태연님께서 아주 멋진 글을 종종 보내주세요. 행복은 진주를 하나씩 꿰어놓는 거래요. 오늘 찬양 하나하나 꿰어서 행복해질게요 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버플로우입니다. 값진 진주.

0: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유기님 신청하신 행복의 열쇠 발자국의 찬양 오버플로우 값진 진주 전해드렸어요. 앞서 소리엘의 쉼터 전해드렸을 때 멋진 여자님께서 역시 명불허전 소리엘 예전 신학교 다닐 때 운전하면서 소리엘 찬양 듣다가 도로에 세우고 펑펑 울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어요. 오, 신학교를 나오셨군요. 하긴 저도 소리엘 곡을 정말 거의 초반에 그 CCM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인기 있는 CCM 팀 듀엣 뭐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엘이었지요. 소리엘 뭐 명곡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 지금은 이제 워십 팀들이 워낙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궁 이야기를 하니까 창덕궁 후원 예약하셔서 꼭 가보세요. 뿌꾸레미님 행복샘물님도 창덕궁과 창경궁 추천합니다 하고 써주셨어요. 멋지네요. 4913님께 저희 선물 준비했어요. 4913님 부모님께 좋은 선물이 되실 것 같은데 하심정 흑더덕 진액 보내드릴게요. 매일 아침마다 조이포유로 함께 일상을 시작하는 부모님 덕분에 어느새 저도 애청취자가 되었답니다.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가족들의 응원과 기도로 지혜를 더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써주셨는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것과 또 연주곡까지 함께하면서 일부 마-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사라의 홍대와 양화진. 박종수님께서 너무 좋은 날씨에 출첵 인사하고 함께해요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코알라님께서 생일 자축 사연 지난 3월에 처음 사연이 소개됐었어요. 튀르키예에서 버킷리스트로 해외에서 사연을 보내는데 오늘 생일로 자축하려고 합니다. 은영님 목소리로 생축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떻게 노래라도 불러드려야 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 노래는 세라별님 어머님께도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엄마 권사님 팔순 생신이라 금토일 휴무를 내었고 이달 쉬엄쉬엄 팔순 잔치를 준비했어요. 35살 젊은 나이에 남편 병수발 하시다 천국으로 보내시고 혼자 되셔서 5남매를 믿음으로 키워주신 저희 엄마 참 대단하시죠? 밤 11시에 일 끝나고 오시던 엄마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 늘 미안하고 또 감사하답니다. 그래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 감사하고 성경을 한 해에 4독에서 6독을 하고 계시고 새벽 예배 매일 다니시는 모습 보며 믿음이 무언지를 생활로 보여주시는 저희 엄마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사연 보내오셔서 정말 어머님 5남매 35살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정말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키워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세요. 어머님께 저희의 이 엄지척을 꼭 전해주시고 엄지척과 함께 역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보내주세요. 역시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하심정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찬양은 주나목 부모님께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 신청곡 중에 야곱의 축복이 있어서 오늘 하이샬롬님도 오늘 우리 손녀 김하이 세 번째 생일입니다. 그 찬양 중에 오늘 이 곡이 제일 생일 축하곡으로 어울리는 것 같아서 축복의 사람이 부르는 야곱의 축복으로 전해드릴게요. 하이의 세 번째 생일도 같이 축하 축하 하겠습니다.

정은의 너에게. 가사가 정말 큰 힘이 되잖아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잘했고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런 응원 주변에 많이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박수 쳐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자라날 우리 아이들 꼭 안아주면서 삶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은의 찬양 너에게 들으셨고요. 축복의 사람 야곱의 축복 주나목

부모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강차안의 찬양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제키리님께서 피아워십 홍보해달라고 저 피아바라기 하은하진마음님도 오늘은 놀 생각에 지금 마음이 분주하신데 피아워십 청소년 청년 초청 찬양 페스티벌이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물맷돌 중앙교회라고 또 쓰셨는데요. 청주 중앙순복음교회가 맞는 거죠. 5월 23일이니까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2026 피아워십 청소년 청년 초청 찬양 페스티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 자리에서 같이 크게 찬양 부르며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찬의 찬양에 이어서 피아워십 찬양곡까지 전해드릴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어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야 여기 야 이 사람들보다 크게 할 수 있죠? 크게 할 수 있죠? 1, 2, 1, 2 어, 제일 큽니다.

비아 워십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강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전해드렸어요. 보물 세 가지님 육신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되어 깨끗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 하셨어요. 행복샘물님께서 저희 교회 고3 수험생부 교사도 25일에 야유회가 있어요. 날씨 좋기를 기대해 봅니다. 폴라리스님 새파란 하늘이 너무 예뻐서 비에 깨끗해진 넝쿨 장미 더없이 빨갛고 힘내기 좋은 날이에요 하셨어요. 파란 하늘 빨간 장미 그리고 안미경님 3월부터 계속 야근인데 방송 들으며 힘내볼게요 하셨습니다. 파이팅. 깜상님 비 온 뒤 산천이 정말 기분 좋은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까지 너무 행복하네요 인사 나눠주셨어요. 주향기님께서 병원 다녀오는 중에 어지럼증과 울렁증세로 너무 안 좋아서 약국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있을 때 아파트 주민 도움으로 겨우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방송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을 주신 그 주민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어요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응급실도 다녀오셨다고. 자, 이제는 아프지 마시고 평소에도 이렇게 잘 관리하시기를 응원해 드릴게요. 범사의 감사님도 오늘 쉬면서 산책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쉴 수 있을 때 열심히 쉬고 여행 다닐 수 있을 때 많이 쉬세요 하셨고 비전님도 화창한 날씨에 오랜만에 방문합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 오늘 신혜숙님도 따님 방 치우시면서 왠지 애틋한 사연 결혼을 이제 가을에 앞두고 있어서 아마 마지막으로 딸 방 정리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금덕님도 오랜만에 일터에서 인사 나눕니다 하시며 지난번 성남 우리대교회 찬양잔치에 믿음교구에서 2위를 했는데 이 은영님께서 해주시는 멘트와 같은 찬양 가사가 있는 여정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솔로 파트도 불렀답니다 하셨는데 한나형 여정이겠죠? 네, 이 곡 왠지 이금덕님의 솔로 파트 귀에 들릴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신청곡 굉장히 많으셨는데 아시죠? 무려 3일간의 또 황금 연휴 기간에 이삭줍기로 부지런히 전해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나, 형, 여정 들으셨어요. 오늘 정말 그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을 춤추게 만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그래서 피아워십 찬양 한 곡만 듣고 끝내기가 너무 이 분위기가 좋아서 끝곡도 역시 여러분을 춤추게 만드는 3일간의 연휴 내내 춤추실 것 같지만 헤즈키아 워커 에브리 프레이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72장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입니다. 이 찬송은 작사 작곡자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자는 내용의 찬송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시편 95편 1절 말씀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입니다. 찬송가 72장 만왕의 왕 앞에 나오랍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23일 토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늘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지켜주소서. 가족들의 마음과 건강,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보호하셔서 평안 가운데 살게 하소서.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시험과 환난 앞에서는 피할 길도 열어주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거짓은 진실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불의는 정직 앞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이기적이고 잘못된 가치관은 무너지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모으게 하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보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옳은 판단과 책임 있는 결정으로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끌게 하소서. 고유가와 무역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언제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의학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0: 5월 23일 토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딥이 부르는 해같이 빛나리, 김경미의 찬양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크레이브가 부르는 찬송가 132장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5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5장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강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그는 여섯 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일곱 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성경 낭독 욥기 5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워킹 프레이즈가 부르는 사랑의 주 하나님 크로스웨이 선교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394장 주를 악모하는 자 안성진이 부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우는 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든 식물이든 흔들림, 즉 시련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삶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들고 언제든지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한 자들 중에서 시험에 들어서 기뻐하는 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문은 두 가지 힘든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과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험도 아니고 시험이 여러 가지 올 때 한 개의 시험도 힘든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계속해서 시험이 올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험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그 시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하면서 시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또한 한 개 정도의 시험은 가벼운 정도의 시험은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 두 개, 세 개, 네 개 시험이 계속해서 겹쳐올 때 과연 나는 이 시험이 기쁘다 나는 이 시험이 즐겁다 행복하다 라고 신앙을 내세워서 이겨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에서 시험은 필수 과정입니다. 신앙성장의 과정 속에서 시험과 시련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기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고 이삭도 어려운 가뭄의 시험을 이겨내었고 야곱도 인생의 20년 세월 속에서 대부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대부분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약복강가에서도 하나님과 시험을 했고 또 실험을 했고 또 그 형에서와도 실험을 했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과정이며 신앙 성장의 계단을 오르는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또 시험이 있습니다. 또 올라갈 때마다 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된 신앙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쓸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인생의 어려움으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믿음이 아니면 상처 주는 자를 상처 주게 되고 감정이 불편한 자에게도 그대로 갚아주게 됩니다. 내가 시험 당하면 또 다른 자에게 시험을 주고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자에게 감정의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되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상처가 별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상대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 시련과 어려움을 내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삶의 문제점을 고치게 합니다. 내 삶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사람, 증거 같은 신앙인으로서 이겨내고 결국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0: 인내로 성장시킵니다. 시험을 이긴 자는 인내의 단계를 통과한 자입니다. 인내의 단계에 올라서서 아래로 보이는 시험 단계를 바라보면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오히려 시험이 추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게 합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자는 반드시 인내의 단계에 올라가야 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어로 시련을 이기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인내로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저런 상황에서 할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인내를 통과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시험을 견디고 인내의 계단에 오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험으로 이런 것이 많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온전하게 준비하시고 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알맞게 또 하나님께서 신이 준비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십니다. 욥이란 인물은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식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자기 몸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아내를 잃었고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은 인내로서 증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결국 욥은 더 많은 복으로 갑절의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험을 이기는 자도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관계에 배신을 당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시험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더 많은 복을 받는 과정이고 또 인내하는 과정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시려는 과정이니 또한 믿음으로서 기뻐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미리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시험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시험이 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이운성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곽신형의 찬양,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전용대가 부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들으면서 5월 23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가 최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창조세계 회복과 생명실천을 다짐하는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환경주일 선언문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앞장서고 생태적 영성회복으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배에서는 또 전쟁과 군사주의, 기후위기를 생명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봐야 한다며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가 책임 있게 행동하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2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경적 가치 대신 이념에 매몰된 한국교회가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회는 교회가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상처에 갇힌 채 반공과 멸공이라는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이념적 심판을 멈추고 십자가의 긍휼로 돌아와

0: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한국교회 안에 성경적 통일담론을 확산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학회는 오는 30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20주년 기념식을 갖습니다. AI 기술의 확산 속에서 변화하는 영화와 영상 문화를 기독교적 시선으로 분석해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필름 포럼에서 AI 시대의 아름다움과 영화 그리고 기독교를 주제로 열린 제2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시내 포럼에서는 최근 AI 기술로 인해 나타나는 영상 문화의 변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했습니다. 서울 기독대 송용섭 교수는 인간이 AI를 통해 유한함을 넘어 완벽함을 추구하려 한다며 기독교적 미학은 고통과 상처, 공감과 연대를 품는 사랑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변하는 가운데 신학자들이 AI 시대 교회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이 마련한 공개 세미나에서 한국기독교 AI위원회 공동위원장 안종배 박사는 AI를 제2의 선악과에 비유하며 AI가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유혹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 위에 겸손과 책임의 자세로 AI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세대학교가 그제 오순절 운동의 공공신학적 의의를 주제로 한세 국제신학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2: I will go.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2: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잠언서 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여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사람이 한평생 이상을 살아가면서 이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 삶의 의미와 행복, 보람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상에 사랑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갈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원천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을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곁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곁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서 8장 3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은 늘 해를 바라보고 그 꽃이 피어있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부릅니다. 보니까 그 해바라기가 그냥 꽃이 피어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뜰 때 해바라기가 그 해가 뜨는 곳으로 시작해서 질 때까지 이렇게 해바라기 꽃이 옮겨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딱 주님께 고정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 곁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창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창조자가 되어, 창조자가 되어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창조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몬인데 어떤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숙련공, 숙련된 기술자, 장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나 장인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물건들을 잘 만들어내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장인들입니다. 숙련된 기술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희망을 창조해야 될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창조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에 감사와 찬송을 창조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인은 예수인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절망,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감하게 일어나서 절망의 과거를 내던져버리고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로운 역사를 매일같이 창조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희망의 내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또 들춰보고 또 들춰봅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또 들춰보고 또 들춰봅니다. 여러분, 실패가, 상처가 여러분을 절대로 성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찬란하고 밝고 환한 희망의 내일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잠언서 8장 30절입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 그 손길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사람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지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손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인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일을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 안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마태복음 3장 7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죄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같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 존경받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외된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워하고 물고 뜯고 싸우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남탓하지 말고, 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내가 나의 잘못은 반성하고 내 자신 모습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라 그저 상처로 온 나라가 뒤덮여버렸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치료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어서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약자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미혼모들, 한부모 가족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탈북민, 힘없고 병들고 약한 저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잘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허물도 다 덮고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은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사랑이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베풀고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 남는 것은 자식들의 재산상밖에 없어요. 의가 좋았던 형제들도 재물을 많이 남겨놓고 나니까 원수가 되고 물고 뜯고 싸우고 법정 소송을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주십니다. 나눠주면 더 주시고 나눠주면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기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짧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물고 뜯고 싸우고 움켜쥐고 살다가 죽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베풀고 나누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서 큰 상급 받고 칭찬받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감사를,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상을 박박 쓰고 소리 지르며 그렇게 괴롭게 인생을 살지 말고 웃고보고 울어보니 웃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가 웃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힘들어도 기뻐하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괴로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 병에서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김두만 대표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이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지역교회를 갔는데 그 지역에는 순봉교회를 갔습니다. 순봉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체험하라고 그가 자라나는데 그의 어머니는 병고침을 받고 깊은 신앙인이 됐습니다. 본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하혈과 복통으로 너무 고생을 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지만 병이 낫지 않고 몸은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분의 인도로 교회 부흥에 참석했다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의 은혜를 체험하고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머니는 기도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만 형제가 자라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유도선수가 돼갖고 국가대표가 되려다가 좌절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한다고 나가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주님이 멀어졌어요. 주님 곁에 꼭 있어야 되는데 멀어지면 탈이 납니다. 멀어지니까 그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어느 날 그 지인 중 한 사람이 여보게 당신 목에 목이 그렇게 부었어 병원에 한번 가봐.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와서 정밀 검진을 해본 결과 암세포가 목 전체 둘레 123군데 퍼져 있고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6개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36입니다. 36인데 이 암이 온몸에 퍼져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는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내도 남편을 살려만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와 아내가 새벽 기도에 이 김두만 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시고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불러서 안수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만이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눈물이 툭툭 얼굴에 떨어진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타치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받치자라고 붙잡고 하나님 제발 살게만 해주세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폐, 가슴에 벗던 암세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6개월이면 죽는다고 하는 이분이 1년 후에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런 기적이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6개월 전에 죽어야 될 사람이 완치가 돼서 그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직도 주님을 저쪽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계속 시련이다고 합니다. 큰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17cm나 찢어지는 그러한 교통사고 당하고 또 아내도 역시 암이 찾아와서 암과 씨름하며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또 아내도 자기처럼 기도하고 암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특별한 재능보다는 이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수집을 인수해갖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름을 가나안 국수라고 지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적과 꼬리를 복받은 땅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국수집이 되게 해달라고 가게를 열었는데 생각과 달리 가게가 안 돼요. 3년 동안이나 장사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절망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라를 해오셨어요. 힘드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옆에서 살아계시고 눈동자같이 너를 보고 있어. 근데 이 전화를 하시고 어머니가 5시간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전국의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국의 제작자가 이 가게를 어떻게 소문들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게에 와서 취재하면서 이분의 간증도 나가고 굿즈 이야기가 나가서 이 방송을 본 후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적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그 가게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맛집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심고 살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총 매출의 1%를 해외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신앙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생활 그리고 현실 앞에서 신앙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삶이 편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3: 모든 사람이 번영을 원합니다. 그러나 번영 대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 대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든 사회든 경제든 개인이든 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은 대답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죄가 원인입니다. 깊은 죄, 생각지도 못한 죄, 문화화되고 체질화되고 그만 관습화돼서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중에 살면서 전혀 무감각, 죄에 대해서 무감각.

그런 상태에서 죄의 노예가 된 사회, 나라, 개인 모두가 다 가정 알고 보면 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거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거짓말했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는 것. 해서는 아니 될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양심이 말합니다. 본인도 잘 압니다. 그래서는 안 될 줄 알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하고 아니 될 해서는 전혀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은 차원의 윤리요 생활 규범입니다. 보세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해서는 아니 될 것을 하는 것이 죄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죄가 되고 있다. 예수님은 이런 높은 차원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다. 가다가 그만 불안당을 만나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다. 이 사실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았다.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러나 제사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자기 쪽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어떤 피해가 올까?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반차를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모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 사람을 만졌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돕다가 만약에 이 불쌍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시체를 만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처럼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슬쩍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다릅니다. 이

억울한 낙맞은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런 거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주변에 아직도 강도가 있을 건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로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주변에 강도가 있는데 여기 얼음얼음 하다가는 자기도 또 강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죄가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도와줘야 될 시간에 도와주지 않는 것,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 희생해야 될 사람이 희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더 예로 듭니다. 어떤 사람이 만 달란트 빚을 졌다. 만 달란트,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천만 불에 해당한답니다. 금화입니다. 이런 돈을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무능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써 보았지만 갚지를 못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돈을 빌려준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 사람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대로 두면은 빚진 죄인으로 일생을 고통스럽게 살게 되겠구나 생각해서 큰 마음을 써서 불러가지고 자네 그 빚을 갚을기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큰 마음으로 당겁해 줄게. 아예 없는 거로 만들어 줄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일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골난망지 은혜 올시다. 감사했겠죠. 그리고 집이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보고 딱 붙들고 돈을 갚으라. 기다리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이놈아 갚아라. 그리고는 감옥에다 쳐놓았다. 이 사실을 이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분이 소식을 듣고 섭섭해서 저를 불러와라. 이 사람아 내가 네게 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그래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 없다더냐? 이걸 오늘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만 달란트는 천만 불이고요 100데나리온은 20불입니다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결을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00데나리온 당연히 탕감해야죠. 당연히 용서해야죠.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용서해야죠.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죠.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갚아야죠. 은혜를 모르는 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아주 그 옛날에 브리스톤 가서 공부했습니다. 아유 그냥 뭐 누가 알아요? 나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장학금을 줘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지금도 제가 두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계속해서

사람에게 정한 꿈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변질을 해요. 내가 회답했습니다. 변질할 거 없어. 이미 다 받은 거니까 그걸 잊지 말라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죠. 용서 받았으면 용서해야죠. 사랑 받았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아니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큰 죄요. 아니, 은혜를 배반한 죄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죠. 당연히 열매 맺어야죠. 화원지기가 수고했는데 열매 맺어야 될 것이 열매 맺어. 3년 동안이나, 이 3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기다렸다는 거죠.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계속 기회가 있었어요.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이제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땅만 흩버리겠느냐. 찍어버려. 열매가 없는 나무 찍어버려. 주인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열매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무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과원지기인 내게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Something wrong with me.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내가 1년 동안 더 수고하겠습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고 비료를 주어서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도록 1년 동안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아주세요. 이 말이 뭡니까? 열매 없는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책임, 그건 누구 겁니까?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책임을 물어야 돼. 책임지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주교회에 가서 부흥회한 다음에 거기서 어느 여집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국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장장 긴 편지를 해서 제 마음을 깊이 아주 감동시켰던 그런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소학교 선생님인데 어느 날 아침을 먹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 애집 애가 하나 있는데 애가 방 안에서 강아지하고 놀더래요. 강아지하고 뺑뺑 돌면서 놀다가 얘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들으니까 애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강아지 보고 너 내 말 안 들어? 죽여버린다 그래. 깜짝 놀라. 저거 어디서 배운 말이야? 누가 가르쳤네 이거 말이야. 그래서 깊은 회개를 하고 참회의 편지를 나한테 한 것을 오랫동안 두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저들의 행동은 누가 가르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인 제공은 누구요? 근데 우리는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어요. 아니요, 책임은 내게 있죠. 화내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하더라도 그게 내 책임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인 제공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14년 동안 목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염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에게 자녀가 다섯이 있어요. 자녀가 셋인데 그 중에 다섯 중에 셋이 서울대학 나와서요. 하나가 박사고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자녀를 가르쳤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붙들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치지?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신앙도 좋고 얼마나 부러움, 얼마나. 권사님 소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공부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고마워서, 공부해 주는 게 고마워서 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애들 공부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뜨개질을 떴다 풀었다 떴다 풀었다 하면서 떡개질을 했고, 애들이 목말라 할까봐 물 떠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잘 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키운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애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놓고 자기들은 텔레비 보면서 시시닥거리고 이래고 공부가 되겠어요? 애들이 2층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과원지기는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거 주인은 판단합니다. 저거 나무 잘못이라고. 그러나 과원지기는 말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일 겁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병리적인 것이고 하나는 생리적인 것입니다. 생리적이라면 날 때부터 병자예요. 그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병리적인 것은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든 것은 병리적이에요. 뭔가 잘못돼서 저기까지 간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마음, 책임지는 마음, 책임지고 말하고 책임지고 생각하고 책임지고 행동하고 대신 책임을 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 거로 은총을 베풀어야 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야 자유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현실 비판하지 마시고 조용히 책임을 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딘가에 잘못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 있는 신앙의 사람, 책임지는 사랑의 사람이 돼서 은혜를 받았으니 베풀어야 되죠.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인내하심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0: 인내해야겠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세대를 향하여, 열매 없는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로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 과온지기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로 믿음의 사람 되어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 상담 문의는 02-512-9191번입니다.

0: CBS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유유하게 흐르는 위대한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죠. 크신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포기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성경에 포기하지 않는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계속 범죄하고 부패하죠.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타락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겨루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결국 성경은 인간의 지속적인 타락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 출신 헨리는 청소년 시절 실수로 해서 3년의 형을 받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기 전 헨리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곧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부모님이 범죄자인 저를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를 용서하신다면 마을 입구 커다란 떡글나무에 하얀 리본을 하나 묶어두세요. 리본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헨리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헨리의 부모님은 그를 읽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헨리가 출소를 하고 고향인 기차를 탔습니다. 마을이 가까이 오자 그는 감정이 폭발쳐서 창문과 자리에서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는 승객에게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전 감히 창문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제 대신 밖을 내다보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드디어 기차가 마을에 도착해서 그의 집 앞을 지날 때 곁에 있는 승객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무가 리본으로 덮여서 온통 하얗네. 헨리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세상에 그곳에는 단 하나의 리본이 아니라 수백 개의 하얀 리본이 나무 전체를 뒤집고 하얀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0: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합시다. 크리스천 칼론, 지금까지 금천구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CBS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숲속의 나무들은 저마다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을 들여다보면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무들은 이 뿌리를 인터넷 망처럼 이어서 영양분도 주고받고 위험 신호도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주를 돌아봐도 혼자 버텨낸 시간보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함께 건너온 날들이 더 많았죠? 늘 마음의 뿌리처럼 이어진 이웃들이 있다는 거, 이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토요일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퀄리티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비가 온 뒤에 날씨도 찬양도 미나님 목소리도 상큼합니다. 80대 부모님과 하루하루 찬양을 듣는 이 시간이 많이 소중합니다. 공감으로 시작하는 아침 오늘도 감사합니다. 8658님 주신 신청곡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이슬. 5월에 듣는 이 찬송가는 더 좋네요. 앞에 흐른 곡은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토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연휴의 시작이죠.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그래서 더 마음 편한 오늘 주말 아침.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여러분 들어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 게시판까지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패티 페이지 목소리로 Bringing in the Sheep 새벽부터 우리

있습니다. 2파가 지났다고 밤바람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밤과 새벽에는 따뜻하게 다니세요. 예, 아유, 우리 아드님, 그냥 감기 치고는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아팠나 봐요. 아유, 응급실까지 갔을 정도니. 네, 이제는 괜찮은 거죠. 그런 속담이 있군요. 소만 찬바람에 건늙은이 얼어 죽는다. 예, 아직까지도 아침과 저녁에는 서늘한 기운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하가 지났는데 소만 근처에 이 아침 저녁 창기운이 있는 것과 관련한 그런 속담이 있군요. 5월 말을 향해 가는데도 아직 날씨가 이렇습니다. 왕자 둘 공주 하나님 군입대 후 첫 휴가를 나왔던 아들이 복귀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모습에 감사했고 예배도 꾸준히 드린다는 얘기에 감사했네요. 양구 깊은 곳까지 다시 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겠지만 예비하신 길 믿고 기도하며 남은 군생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해 주세요. Onward Christian Soldier,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들으실 곡은 Battle Hym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인간은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20세기 대표적인 역사학자 윌 듀란트는 평생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먼저 학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산처럼 쌓인 지식에도 행복하지 않았죠.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싶어 세계를 다녀봤지만 돌아온 건 깊어진 피로뿐이었습니다. 재산을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부를 쌓았지만 근심과 갈등만 늘었습니다. 글쓰기에도 몰두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피로만 더할 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범한 장면을 마주했는데요. 한 부인이 잠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차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기차가 도착하자 젊은 남자가 내립니다. 부인이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리자 남편이 달려

주의 사랑, 주말 아침에 이 청명한 느낌과 잘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경기도 시흥 무랑저수지에서 참여하신 1190님 계시고요. 뒷자리 3516 쓰시는 분은 25인승 학원버스를 운행하신대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마치고 지금 고등학교 차 운행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운행할 때부터 틀어놓고 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잘 듣고 있습니다. 어머나 감사하고요. 이른 시간부터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새벽 예배 차도 운행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통학버스도 운행하시고 프리지아 아이디의 이선양님은 오늘 검진 받으시는군요. 8시간 이상 금식하고 검사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 들려주세요.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0: 베네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8: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이천 장호원으로 출장 가는 중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들으면서 가니까 이 길도 행복이네요. 오늘도 샬롬 이영주님. 네, 출장 일하러 가시는 건데도 이 방송과 함께 하니까 출장길마저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Why Me, Lord. 정민아의 Amazing Grace 오늘 1부 끝곡입니다.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수호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6.3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누가 될지, 또 국민의힘의 아성인 대구,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인 전북, 혹시 사상 최초로 이변이 벌어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박빙의 경남지사, 충남지사 역시 관심 갖고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거물급 중앙정치인들이 복잡한 구도에서 치열하게 맞붙은 곳이죠. 부산 북갑 그리고 또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평택은요, 이념적으로 끝에서 끝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단일화 변수에 대해서도 입장이 약간 엇갈렸어요. 조국 후보는 단일화 가능하다. 그리고 반면 민주당의 김용남,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는 단일화 불가.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유이동 그리고 자유화 혁신의 황교안 후보는 둘 다 단일화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일화 변수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집안 싸움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김용남 조국 후보 간의 공방 그리고 또 비아냥이 심해지는 와중에 간밤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보좌관을 내세워서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김 후보는 즉각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김 후보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방송에 나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 측은 뭐라고 반박을 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자, 물론 이번 주에 배우 김수현 씨 그리고 또 고 김새론 씨 관련해서 김새론 씨의 목소리가 AI 조작이었다는 경찰 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튜버 그리고 또 유족의 변호사까지 입건됐습니다. 김용남 후보의 이 음성도 그럼 AI 조작이냐, 또는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이냐, 진실은 무엇이냐, 대단히 궁금합니다. 오늘 아마도 하루 종일 이 이야기로 시끄러울 것 같은데 오늘 정치 토론에서 자세히 다루고요. 그리고 유튜브 연장 방송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쿠바 공격을 암시한 트럼프 발언, 또 노조의 투표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 성과급 이야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오늘도 노래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태연의 사계 들으면서 오늘 순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생생한 국제 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6: 굿모닝 월드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아니 지난주는 감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오셨는데 오늘은 마스크 그래도 벗었습니다.
7: 네, 벗었는데요. 네.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계속 쓰니까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일단 벗긴 했습니다. 네.
6: 완벽한 건 아니지만.
7: 이 심해서 목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6: 네,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7: 좀 나아졌습니다. 네, 네.
6: 근데 미국과 이란 전쟁도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7: 네.
6: 완벽한 합의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뭔가 지금 계속 얘기는 나와요. 특히 미국 행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발언 나오면서 유가도 맞아요. 내려가고요. 그리고 또 사우디 매체가 몇 시간 안에 나온다 이런 보도까지 했어요.
7: 근데 이게 만약 이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곧 나올 거다라고 말하면 조금 긴가민가 했을 텐데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즘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종전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6: 네.
7: 곧 합의가 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매체인 알아라비아가 22일 날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안 초안이 몇 시간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도했습니다.
6: 근데 이거 벌써 몇 시간 지난 거 아닙니까? 이 매체 보도 시점으로 보면은?
7: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거니까 그렇긴 네. 한데요. 일단 초안 내용은 육상,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포괄적이며 무조건적인 휴전이 명시된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군사, 민간, 경제 기반시설에 상호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군사작전 종료, 언론 여러 가지 공세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외에도 아라비아만,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에서 항행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6: 네.
7: 이행 감시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 구축, 또 미 해결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7일 안에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국제법과 유엔 헌장 준수 재확인, 양측이 공식 발표하는 합의 발효 이런 것 등이 들어가 있고요.
6: 네.
7: 이란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제재가 단계적으로 풀린다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6: 네. 자, 물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쿠바 발언 관련해서 네.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이게 하나 완전히 해결하고 또 다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7: 맞아요.
6: 여러 가지를 벌여놓는 것 같아요.
7: 네. 네. 그만큼 이란 종전이 가까워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네네. 아니, 그런 가운데 파키스탄도 이제 중재국으로 이제 나섰잖아요.
7: 네.
6: 뭐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의 역할은 현재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카타르 협상팀이 이란으로 갔다.
7: 네.
6: 이것도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7: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그러니까 중재국가로 가서 만나진 않고 이제 의견만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파키스탄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군 최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이란으로 갔는데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카타르 협상팀도 미국과 조율을 거쳐서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이 카타르 협상팀이 이란과 종전 합의와 남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타르 정부도 가자지구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 분쟁에서 네. 중재자 역할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로 카타르가 중간 역할을 했었습니다.
6: 그런데 카타르가 네. 이란한테 공격을 받았잖아요.
7: 네, 맞습니다.
6: 이게 사실 분쟁의 당사국이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중재 네. 역할을 하기에는 약간 좀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7: 네, 사실 미사일과 드론 공격 받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쟁으로 계속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재를 해서 이걸 멈추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을
6: 또
7: 보이고요.
6: 또 카타르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7: 네.
6: 중재국으로 나서야
7: 네.
6: 뭔가 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또 이 분쟁 관련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도 좀 더 잘 부각되지 네.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7: 그리고 이제 걸프국가들의 이렇게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도 이란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믿을 만하다고 말하면서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맡겼던 사람이고 실제로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 이란 가서 외무장관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진전이 있었던 네. 것으로 보이고 중재국가가 활발하게 나서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가운데 아랍 매체에서 협상한 초안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6: 네.
7: 미국이 말하는 것보다 약간 신빙성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 아니 이제 관심이 약간 좀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네. 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 분쟁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듯한 그런 느낌.
7: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외신들도 이 뉴스가 뒤로 약간 밀렸습니다.
6: 아.
7: 지금까지는 무조건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면 기사가 이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 쿠바 또는 미국 내 소식으로 밀리고 이게 약간 뒤쪽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 아니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7: 없죠.
6: 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뭐 석유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7: 네.
6: 야 그러면은 지금처럼 쭉 가도 된다는 얘기냐 또는
7: 네.
6: 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굉장히 좀 궁금증 여러 가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협상 미국하고 이란 당사국들이잖아요. 뭐
7: 네.
6: 어떤 입장이에요?
7: 지금 이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6: 네.
7: 일단 이란은 종전 먼저 하고 협상을 하자 이기고
6: 아 그래요?
7: 네 미국은 일단 농축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꺼내고 나서 이게 먼저다. 그 다음에
6: 예.
7: 나머지 세부사항을 얘기를 하자라는 건데요.
6: 아니 근데 어제 또 네. 이란 최고 지도자 발 소식으로
7: 네네.
6: 이란 영토 밖으로 농축 우라늄 못 나가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협상 안 되는 거 아니야?
7: 네.
6: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러시아는 아 우리가 보관할게 우리한테
7: 맞아요.
6: 보내라고 얘기하고
7: 네.
6: 미국 입장에서는 또 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져가라고 하고
7: 네.
6: 이러면 이거 협상이 되겠습니까?
7: 근데 이제 그 무스타바가 말한 것은
6: 네.
7: 또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도가 또 약간 엇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분석에 따르면. 협상을 좀 무산시키고 싶어하는 쪽에서 가짜 뉴스를 뿌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은 무스타바 발언을 이란의 뭐 타스님 통신 이런 데서 말한 것이 아니고요 로이터 통신에서 소식통을 인용해서 무스타바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라고
6: 네.
7: 했기 때문에 그건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매체가 보도한 그 초안을 보면 일단 호르무즈협 오만만에서 항행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6: 네.
7: 이거는 약간 이란이 양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은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

0: 는 계속해서 통제권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이란에 좀 양보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란의 합의 조건을 만약에 이행을 한다면은 미국이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말했는데,
1: 네.
0: 이거는 이란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약간 양보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는 초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아니, 그러잖아. 이렇게 미국과 이란 사이에 분쟁도
0: 네.
1: 지금 협상 타결이 안 되면서 계속 교착 상태인데, 그러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1: 이 쿠바 관련해서, 야, 30년 전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와, 이거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의장 기소하기로 했다.
0: 네.
1: 이거 싸우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일단 어떤 혐의로 기소한 건지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네. 1996년 2월 달에 쿠바 국방장관이었던
1: 네.
0: 카스트로, 지금 이제 라울 카스트로가
1: 네.
0: 국가평의회의장을 지냈었고 지금은 현직에 있지
1: 그
0: 않습니다.
1: 피델 카스트로가 형이고,
0: 맞아요.
1: 네, 사망을 했고, 그
0: 네.
1: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이제,
0: 동생.
1: 예,
0: 그러니까
1: 94살입니다만, 이제
0: 네.
1: 생존해 있는 상황, 현직에선 물러났지만.
0: 네, 이제 국가평의회의장이 우리로 치면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국가를 통제한 사람인데 이때 카스트로가 국방장관 했었고요. 그런데 미국 마이애미 기반을 둔 쿠바 망명단체 구조형제단 소속의 민간 경비행기가 격추가 됐습니다. 그때 미국 시민 3명 포함해서 4명이 사망했는데 그 격추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카스트로 당시 국방장관이었고 미 법무부가 카스트로를 살인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카스트로 기소와 발표 동시에 미국 남부사령부가 항공모함인 USS 니미츠함을
1: 예.
0: 카리브해에 배치를 하면서 쿠바에 대한
1: 네.
0: 압박을 강화했었습니다.
1: 야, 이렇게 전선을 좀 확대하면은
0: 네.
1: 아무래도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황. 게다가 이란과의 분쟁에서 여러 전력들을 좀 소모해서 좀 공경에 처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에서
0: 네.
1: 쿠바까지 또 이렇게 건드리네요. 네.
0: 네.
1: 아니,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기소한 것뿐만 아니라
0: 네.
1: 이제 군도 움직이고 물론 압박
0: 맞아요.
1: 차원이겠습니다만
0: 네.
1: 여기에 더해서 바로 다음날 이제 쿠바 관계자들을 또 체포하기까지 했다.
0: 네.
1: 심상치 않습니다.
0: 네, 지금 이 나온 얘기는 쿠바 군부 재벌인 가야의 총괄 사장의 여동생. 사장도 여자고
1: 네.
0: 동생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1: 군부 재벌이요?
0: 네.
1: 야, 군부랑 재벌이 어떻게 같이 이제 단어가 형성되는지
0: 이란이랑
1: 모르겠습니다.
0: 좀 비슷하죠.
1: 아, 그래요?
0: 이란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고 혁명 수비대 산하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루비오 장관도 얘기를 하는 것이 가야 총괄 사장과 자매사인 모레라 체포했다면서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이 사람이 쿠바 공산 정권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추방 절차를 밟는 동시에 구금 상태로 지내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 기업이 쿠바 경제 70% 통제하는 그런 기업의 관계자로 알려지면서 군부를 도와주니까 미국이 이제 좀 제재를 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니, 그런데 이게 30년 전 일이잖아요.
0: 네.
1: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지시를 했다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0: 네.
1: 이게 30년 전이면 이거 뭐 공소시효 이런 거 없습니까?
0: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소시효가 물론 있긴 한데요.
1: 네.
0: 이 연방 살인죄나 테러 관련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미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기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1: 예.
0: 이 당시 이제 미국 민간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결국은 사실 좀 걸고 넘어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1: 그럼
0: 같습니다.
1: 그동안은 왜 기소 안한 거예요?
0: 사실 이게 얘기가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1: 네.
0: 쿠바가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현재로서는 남미 대륙에서 반미 성향의 좀몇안 되는 정권 중에 하나이고
1: 네.
0: 가장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무너졌거든요.
1: 네.
0: 그동안은 베네수엘라가 쿠바 측에 원유를 대주면서 공산 정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일단 마두로가 제거가 됐고
1: 예.
0: 그리고 정권 교체가 사실 된 겁니다. 뭐 부통령이 있긴 합니다만 부통령이 미국의 협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 네.
0: 미국이 최근에 말하는 것이 서반구 전체,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 관할권 하에 두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눈에 가셨던 베네수엘라는 처리가 됐고,
1: 네.
0: 그 다음 남아있었던 쿠바 정권을 무너뜨리기 지금이 굉장히 적기라고 판단을 해서
1: 예.
0: 이렇게 항공모함도 보내고, 그리고 굉장히 과거 일이지만 법적으로 전혀
1: 예.
0: 문제가 없는 카스트로를 살인죄로 기소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야, 근데 네. 뭐 물론 미국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0: 또 분석을 해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또 네. 판을 그리겠죠. 또 그래왔고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 공격한 다음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떠돌랐죠. 물론 뭐 재미로 하는 글이었습니다만 네. 그 다음은 쿠바다.
1: 맞아요.
0: 아 이란이었고 그 다음은 쿠바. 네. 그 다음 북한.
1: 네.
0: 뭐 그 다음 중국.
1: 네.
0: 뭐 이런 얘기들 쭉 있었잖아요.
1: 네네.
0: 물론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야 이거 정말 하나하나 다 건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이제 와서 이 얘기를 다시 꺼냈다. 이거 그 네. 아까 이 쿠바 얘기하면서 뭐 피델 카스트로라든지 라울 카스트로라든지 네. 이런 얘기 간단히 좀 해주셨는데
1: 네.
0: 근데 이 쿠바만 그러면 지금 이 중남미에서 반미 성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1: 네. 지금 거의 다 많이 예. 무너졌죠. 뭐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 이제 가장 강력했던 두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 쿠바 이렇게 되는 건데
0: 네.
1: 사실 1990년대에 중남미가 그때는 친미 성향의 국가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에 많이 그렇죠. 의존했기 때문인데요.
0: 예.
1: 1980년대 외채 외환위기 겪고 나서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통제를 받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미국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강력한 경제개혁 개방정책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발표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와 함께 나프타 체결하면서 미국 경제권으로 넘어왔었고요.
0: 네.
1: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이 대표적인 친미 신자유주의를 선택하는 남미 정권이고요. 사실 그전까지는 또 소련이 엄청 세력을 발휘하다가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0: 네.
1: 미국이 바로 들어가서 친미 정권이 들어섰고 또 그리고 나서 약간 반미 성향 핑크타이가 네. 형성이 되다가 지금은 세력이 많이 약해졌고 그 몇 안 되는 나라들도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이번 기회에 일소
0: 네.
1: 없애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0: 예. 뭐 후지모리 페루 전 대통령은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1: 네,
0: 가지 일들이
1: 맞아요.
0: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베네수엘라는 원유가 워낙 많으니까
1: 그쵸.
0: 그거를 실질적으로 노린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는데 페루는 또 그렇지도 않은데
1: 네.
0: 좀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1: 네.
0: 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상황에서 CNN이 야 이거 미국과 쿠바 사이에 전면전 가능성도 있다
1: 네.
0: 이런 언급을 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걸 전면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나라는 네. 생각도 들긴 합니다.
1: 근데 이제 워라고 표현했으니까 이제 붙을 네. 수 있다 두 나라가 붙을 수 있다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마두로 시나리오의 현실판 공포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올해 1월 달에 미국이 마약 밀매 혐의를 교사됐던 마두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체포하고 데려가 버렸거든요. 근데 라울 카스트로에게는 자발적이든 다른 방식이든 마이애미 법정에 서게 될 거라고 미 법무부가 그때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바 정권의 미국 특수부대가 직접 들어가서 카스트로를 강제로 압수하는 작전이 임박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진짜 군사적으로 뭔가 충돌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앞에 지금 니미츠 항공모함이 네. 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엄청 오래된 항공모함 아닙니까?
1: 네,
0: 이거
1: 그렇긴
0: 진짜?
1: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쿠바의 군사력이 워낙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CNN 방송은 미국과 쿠바 간의 군사적인 소통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오인해서
0: 예.
1: 쿠바가 미국이 침공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선제 타격을 가하면 두 나라 간의 교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0: 야, 근데 선제 타격을 해도
1: 네.
0: 그 전투에서는 설령 승리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1: 맞아요.
0: 이기기 어려운데.
1: 이건 좀 희박한 그런 네. 얘기고요. 그 또 하나는 쿠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계속 공급해줘서 그래도 외부의 제재가 있더라도 먹고 살았는데
0: 네.
1: 지금 베네수엘라가 쿠바의 석유 공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석유는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그래서
0: 네.
1: 여기에다가 역사적으로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독재정권, 독재정권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압박을 가해주면 쿠바 자체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정권이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손쉽게 정권을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0: 아니 그러면 혹시
1: 네.
0: 뭐, 짐작입니다만 이란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리고
1: 네.
0: 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성공했다고
1: 네.
0: 평가받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1: 네.
0: 야, 차라리 쿠바를
1: 네.
0: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서 빨리 성과를 내면은
1: 네.
0: 그래도 이제 올해 있을 선거에서 성과가 되지 않겠느냐.
1: 맞아요.
0: 이런 정치적인 고려도 있지 않을까요?
1: 그걸 CNN이 예상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0: 예.
1: 그래서 쿠바를 압박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제 CNN 분석을 한 것이 외교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너무

0: 조급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하신 조급하다. 것처럼 예. 지금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나 길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뭐 거의 잊혀졌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공언했지만 결국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정권 교체도 사실상 안 된 거고 핵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정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약간 약한 고리 하면 될 것 같은 쿠바를 건드려서 네. 여기서 뭔가 성과를 얻게 되면 미국의 위상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론이 지금은 좋지 않지만 이게 바뀌면서 네. 중간 선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란 전쟁도 어느 정도 명분을 얻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쿠바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또 전문가 예상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퀸시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쿠바는 외국 침공 시 전 국민이 대응하는 방어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미군이 실제로 쳐들어오게 되면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사태가 커지기 때문에 절대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이란도 이렇게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0: 네. 맞습니다. 네.
1: 이렇게 수렁에 빠져버린 상황에서 또 다른 이런 분쟁이 또 확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0: 네.
1: 이게 지금 미국이 결국은 이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0: 네,
1: 의도는 뭐 분명히 읽히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뭐 돈로주의
0: 네,
1: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0: 네. 네.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외신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 프랑스의 르 몽드 디플로마틱은요. 미국이 사실 민주주의 전파라는 명분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실질적인 체제 순응, 행동 변화만 요구하는 힘의 논리로 가지고 제국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 네, 물론 좀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매체이긴 합니다만 네. 여러 가지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들, 뭐 정론지니까요.
0: 그렇죠.
1: 저희도 뭐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오늘 뭐 트럼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나 싶었는데 결국도 트럼프 얘기입니다. 네,
0: 네 의도치 않게 네. 매일 기승전 트럼프로 네. 외신이 끝나게 됩니다.
1: 네, 네. 다음 주엔 또 어떤 얘기 갖고 네. 오실지 기다려보겠고요. 네, 조윤주 외신캐스터는 여기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1부 국제 소식 여기까지고요. 2부 경제 돋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 CBS
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이순환 우수 제품.
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6: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7: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6: 내일 더 안전하게,
7: 내일 더 행복하게.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1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2: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3: 아빠 늦게 와도 돼.
1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5: 나도 바쁘니까 끊어.
11: 주말에도 긴급 돌봄.
16: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3: 기분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단.

하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주에 케빈 어시 얘기하다가 케빈 어시의 가족관계, 네. 그리고 또 로더가 가문에 있다, 에스트 로더, 네. 그 가문에 있다, 사위다. 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방송이 다 끝났습니다. 네.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제 기대했는데 역시나 오늘 또 같은 소품 갖고 나오셨잖아요.
2: 네. 이게 상표는 안 보여드릴게요.
1: 아, 네네. 근데 상표를 네.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여가지고. 네.
2: 예.
1: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이어서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삼성전자의 노사가 성과급 지급 등을 둘러싸고 교섭을 했고 일단 합의안이 나왔고 지금 노조 측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찬성될지 또는 부결될지 여부는 가결 부결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그 얘기도 잠시 짚어보겠고요. 일단 케빈 워시 네, 신임 연준의장 취임했습니다.
2: 예, 밤사이에 네.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드디어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1: 아니 항상 금요일에 미국 시간 금요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경제 돋보기에서 네. 박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전 국민이 다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2: 그렇습니다. 이 경제 돋보기에 딱 맞춰서 네.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 주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 저도요.
2: 이번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취임식이 이례적으로 백악관에서 열렸어요.
1: 아, 백악관에서. 네. 원래는 그렇게 안 하나요?
2: 그렇습니다. 오. 연준 역사상 이분이 두 번째인데요. 아. 통상은 일부러 백악관에서 안 네. 합니다.
1: 아.
2: 왜냐하면 연준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주체성 독립성이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2: 연준은 너희들 알아서 알아.
1: 그렇죠.
2: 그런데 취임식을 대통령 앞에서 하면 오. 남들이 보기에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통령의 하수인이다.
1: 아.
2: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연방 상원이 인준을 하고
1: 네.
2: 그리고 아예 독립이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 금리 정책이나 돈을 풀었다 줬다 하는 정책이
1: 네.
2: 대통령한테 맡겨놓으면 대통령은 꼭 트럼프가 나빠서 누가 좋아서 이런 걸 떠났어요.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돈은 더 풀고 싶어요.
1: 그렇죠. 예.
2: 그렇습니다. 자기가 꼭 가진 않는다 네. 하더라도.
1: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많이 풀어서 인심도 없고
1: 네.
2: 또 많은 정책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의 의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에서 그동안의 그 연구 결과나 또 역사적 경험을 놓고 볼 때
1: 네.
2: 돈을 많이 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물가를 폭등시킨다든지 경제 안정기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래서 돈만은 풀기를 좋아하는 기본 속성상 풀기를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맡기지 말고
1: 네.
2: 전문가한테 맡기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독립, 중앙은행 중립성을 만든 취지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 면에서 백악관에서 하라고 그래도 의도적으로 안 해야 될 텐데 백악관에서 하는 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또 뭐 고집 이런 게 돋보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대목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준 의장을 해왔던 제롬 파울 연준 의장,
1: 네.
2: 연준 의장이 사표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1: 네, 아 이사직을
2: 현재까지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선서를 네. 함으로써 연준 의장이 바뀌는데 취임 선서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 예, 예.
2: 그러면 누구한테 선서를 해야 되느냐 하면

0: 연방준비제도에 가서 네. 제롬 파울한테 선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제롬 파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 미스터 투 레이트 아주 늦은 인간이다.
1: 예. 예.
0: 그리고 금리 인하 안 한다고 그래서 거의 각을 저었지 않습니까? 네.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검찰을 통해서 기소까지 했습니다.
1: 아.
0: 아마 그래서 제롬 파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해주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장소를 옮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쨌든 연준의 중립성, 독립성적인 시각에서는 조금은 조금 뭐 어떤 방향이 좀 어긋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연준 의장이 새로 왔고요.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물론이고 모든 그 정부 조직이나 기구가 그렇듯이
1: 네.
0: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의 방향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특히 연준은 독립성이 네. 생명이니까 독립된 단체에서 의장 그 양반의 스타일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 맞습니다.
0: 또 경제에서 여러 가지 통상 정책도 있고 무슨 투자 정책도 있고 임금 정책도 있고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한 가지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하나만 꼽아보라면 결국 돈이에요.
1: 네.
0: 돈을 얼마나 많이 푸느냐 줄이느냐 또는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게 모든 경제 주체들 전 세계 모든 사람 특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1: 네.
0: 그런 관점에서 케빈호 씨가 누군지 이거 우리 정말 조사를 세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 마지막 부분에도 이 케빈호 씨가 누구의 사위냐
0: 네.
1: 이 얘기를 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우선 사람을 볼 때는 이제 그동안에 어떤 논문을 썼느냐 어떤 발언을 했느냐 성장 과정이 어떠냐 네. 이것을 보는 것은 뭐 기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특히 이제 기존의 연준 의장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 첫 번째는 이제 경제학을 주 전공으로 한 분이 아니다. 대부분은 그동안의 연준 의장은
1: 네.
0: 경제 전문가가 왔는데 이번에는
1: 경제학자.
0: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공공정책학을 전공한 분이고 또 대학원에서
1: 네.
0: 하버드 대학 로우스쿨에 나왔는데 변호사 자격증도 따지 않고
1: 아 그래요?
0: 예, 모간 스탠리에 근무한 좀 독특한 이력이거든요.
1: 야.
0: 미국에서는 로우스쿨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변호사 자격증을 안 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궁금하죠. 야, 이런 분이 오면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 가정 배경이
1: 예.
0: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금수저 중에 왕금수저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수저.
1: 네.
0: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이 많은 순으로 했을 때 케빈 워시 부부가
1: 네.
0: 미국의 부자 랭킹 뭐 50위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부자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우리나라의 웬만한 재벌보다 돈이 많다.
1: 와.
0: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연준 의장을 하면 예. 자기 돈을 연준에 좀 갖다 주면 그러면 뭐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1: 네.
0: 통상적으로 아주 돈은 많은 사람들이 연준 의장이나 이런 직책을 맡으면 케빈호 씨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1: 네.
0: 자기 돈이나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금리 정책이나 통상 정책 이런 것을 좀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좀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번 과정
1: 네.
0: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느냐 한마디로 정말 결혼을 잘했어요.
1: 예? 네. 아니 의외의 재산 축적 예, 비결인가요?
0: 그렇습니다. 이 케빈호 씨의 부모님들은
1: 네.
0: 뉴욕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케빈호 씨가 참 잘생겼잖아요.
1: 예.
0: 잘생겼는데 그 스탠포드 대학 공공정책학과 다닐 때 거기서 같은 유대인을 만나는데 이제 그분이 로드라는
1: 예.
0: 지금의 현재 부인이에요. 그리고 학창시절 캠퍼스 커플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1: 예.
0: 이제 재벌이었는지 아니면 재벌이어서 결혼했는지 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1: 그 중간 지점에 애매한 곳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로드 여사가 제인 로드인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알려진 여자 재력가입니다. 이 제인 로드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집안에
1: 네.
0: 아들이 없어요.
1: 아, 그 정도는 사전에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0: 예. 거기다가 여형제가 몇 명 있는데
1: 네.
0: 그 중에서도 그 상속이 지금의 케빈 워시 부인 쪽으로 상속이 결정이 최근에 됐습니다.
1: 최근에요.
0: 예,

0: 그것까지 예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 오.
0: 그렇다면 결국은 재벌가의 사위가 되는 건데
1: 네.
0: 이 ST 로드란 화장품 회사
1: 네.
0: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1: 저는 사실 화장품을 뭐 거의 잘 몰라서 네.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들어본 브랜드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저도,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0: 네, 저도 사실 화장품 잘 모르.

0: 중간에 잘 바꾸지 않는 아. 스타일이었어.
1: 아, 충성 고객.
0: 네. 예, 그래서 오래 썼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재벌가의 출신의 금수저가 앞으로 동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패턴도 좀 조사를 네. 해볼 필요가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네. 그 재벌가의 현재의 실질적인 오너인 로드 미스터 로드 프레지던트 로드 씨가 네. 그러니까 케빈 오씨 연준 의장의 그
1: 장인인가요?
0: 장인으로
1: 예, 예.
0: 장인으로는 이분이 미국 총 유대인 재계 협회 회장님이세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야, 오 그래요?
0: 예,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재계 협회 회장인데 아. 미국 정계, 미국 경제나 정치가 유대인에 의해서 많이 휘둘린다 이런 소리를 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특히 이번에 이란 전쟁도 이스라엘이 하자고 해서 한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예. 많이 있었습니다.
1: 그런데 박사님, 그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자본력이라든지 또는 미국 경제계에서의 영향력이 예. 정말 막강합니까?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래요?
0: 엄청납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할 때. 네, 네. 여러 가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예. 가장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건이 네. 그 APEC이라는 유대인 그 단체가 있습니다.
1: 아,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 말고 그 APEC 말고요.
0: 예. 그 네. APEC이 아니고 APEC이라는 APEC, 예. 이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게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변에 있는 그 센터 회의실에서 하는데 아, 여기 대통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 예고 없이.
1: 예고 없이?
0: 네. 와. 유대인들 자기들 행사예요.
1: 오.
0: 그런데 벽에 쭉 붙은 네. 그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왜요?
0: 미국 전역의 선출직 공무원들 그런 쭉 공무원들 명단을 네. 벽에다가 사진과 함께 붙여놓고 공화당 민주당 뭐 막론하고 다 붙여놓고 친유대 정책을 폈느냐 반유대 정책을 폈느냐 해서 점수를 빨간표 파란표 저 그래프로 쭉 그려놨습니다.
1: 아.
0: 미국은요 비밀 투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투표를 하면 네. 그 투표에 본인의 국회의원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 유대를 아. 위해서 강력한 투표를 했다.
1: 예.
0: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엄청난 흥금이 뭐예요?
1: 와 그래요?
0: 그리고 반 예. 이스라엘 반유대인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 자를 혼내줍시다. 그 혼내는 방법이 돈으로 혼낼 방법이 돈을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상대 후보에게 돈을 지원해서 무조건 떨어뜨리고 보는 아주 조직적으로 유대인 오.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 그렇죠.
0: 일단 재력가가 예. 많고요. 그 재력가들이 유대인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내놓고 그것을 몰아주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들은 반유대 발은 못합니다.
1: 이거는 제가 그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박사님이 곤란하실까 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 얘기도 하고
0: 예.
1: 그리고 또 이스라엘 관련된 비난 이야기도 예. 강하게 했잖아요.
0: 예.
1: 이런 게 뭐 이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오를지는 몰라도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데서 뭔가 스노우볼이 굴 수도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게
1: 정치적... 질문 드린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0: 아니, 네. 정치적인 소신을 얘기하시는 거 네. 정말 속 시원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한 저 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신해줬다. 네. 감사하긴 한데요.
1: 네.
0: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미국의 정치 경제를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유대인을 비판하는 소리를 정치 지도자가 하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국을 지금 노려보고 있을 수가 있다. 특히 지금 케빈 오씨가 유대인입니다. 통화 정책을 할 때 통화 스와프 저 한국에 해줘도 돼? 우리 편 맞아? 이렇게 속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고 적어도 미국에서는요
1: 네.
0: 유대가 어쩌느니 이런 얘기 아주 용감한 사람이거나 아주 생각 없는 사람 아니면
1: 네.
0: 말 못하는 게 미국의 현실이죠.
1: 제가 미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발언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미국 내의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그런 반유대주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옳지 못한 거야. 뭐 인종차별 같은 거야 라고 그렇게 그런 분위기예요.
0: 둘 다인데요. 그중에서도 90% 이상은
1: 네.
0: 유대 발언을 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버드대 총장.
1: 예.
0: 그 유대
1: 이제 그렇죠.
0: 직접 지키지
1: 예, 예.
0: 않는데
1: 팔레스타인 시위 관련해서

0: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등등에서 대학 총장들 다 목이 달아났습니다.
1: 주요 대학 총장들이 예, 그 학생들의 학내 반팔레스타 아, 학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예. 그 움직임 막지 않았다고 다 물러나게 되는
0: 대학의 그 학자금 학생들이 학비로 내는 돈보다는 예.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게 미국 대학 현실인데요. 사립대학. 예. 그 기부금 돈줄을 유대인들이 다 치고 있고 대학 이사회에 대부분 실력자들이 유대인으로 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느덧 지금 유대인이 돈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게 아주 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사위도 유대인, 그 쿠슈너 라는 사위도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자금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유대인이요. 그동안에 역사적으로는 민주당 쪽에 정치 자금을 훨씬 많이 줘요.
1: 아,
0: 유대인 성향은 민주당 성향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념을 초월해서
1: 네네.
0: 이스라엘도 쳐주고 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나라도 이란도 전쟁도 해주고 뭐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지금 유대 자금들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네. 우리가 지금 아침 이 귀한 시간에 유대 문제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1: 네네.
0: 그
1: 그렇죠.
0: 유대인의 자금을 등에 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1: 네.
0: 그 대가로 케빈 워시를 발탁했다.
1: 어.
0: 그러니까 뒤에는 유대 자본과 연준 의장의 발탁에
1: 네.
0: 거대한 어떤 딜이 있을 것이다는 이건 증거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런 언론 보도가 미국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1: 아니, 딜의 내용이 뭔데요, 그러면? 그 추정되는 그 딜의 내용이 뭐냐?
0: 사위를 연준 의장 시켜줬고.
1: 그러면은 그 연준 의장 취임한 케빈 워시가 네. 뭐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이냐?
0: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따라준다.
1: 금리 인하요?
0: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통화를 더 풀고.
1: 네.
0: 왜냐하면 지금 그 전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꾼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임기가 끝났습니다만. 네.
0: 그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1: 어, 예.
0: 저 폴 볼크라든지 그린스푼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연준에서 20년씩
1: 네.
0: 했어요.
1: 그렇긴 하네요. 네.
0: 네.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정치 자금도 받았지만은 당신 사유 시켜줄 테니까 사유 시켜줄 테니까 내 정책 좀 따라줘.
1: 야.
0: 이런 흑막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혹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1: 예.
0: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미국 상원의원이
1: 유명하죠.
0: 아주 꼭 집어서
1: 네.
0: 당신 꼭두각시지 트럼프 꼭두각시지 사실 그렇게 발언하기 쉽지 않거든요.
1: 센 말을 또 자주 하는 정치인이긴 합니다.
0: 네. 그런데 당황한 표정으로 저 꼭두각시 아니고 사람인데요 뭐 이렇게 하는 모습 그게
1: 네.
0: 미국에 대해서 특별히 됐는데 오늘 취임식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1: 어떤 얘기?
0: 절대 내 말 듣지 말고 중립성에 따라 소신껏 해. 자, 이 트럼프 대통령 네.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정말일까? 아니면 반어법일까? 세계가 지금 아리송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1: 예.
0: 케빈 워시 별명이 버디워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디워시.
1: 네, 박사님이 예, 지어준 별명. 예.
0: 그러니까 연준을 완전히 사람을 버디워시로 씹듯이 연준의 기존 스타일을 완전히 혁신하겠다. 오늘 취임사에도 연준 혁신이 코드로 바뀌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물가가 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기존의 단순 공식, 정형화되어 있던 경제학적 공식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사람 이거 뛰어넘을 겁니다.
1: 뛰어넘는다는 게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0: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요. 어떤 얘기 했냐면 지금 물가가 오른다고 금리를 올리자고 그러는데
1: 네.
0: 자기는 물가 통계가 잘못됐다고 본다.
1: 오이?
0: 물가 통계를 바꾸겠다.
1: 아, 그래요?
0: 예.
1: 오?
0: 물가 통계 개편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 물가 오르면 물가 잡는 방법이 있어.
1: 예, 예.
0: AI는 뭐 하는 데 쓰냐? AI 보고 생산 더 해달라라고 하면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1: 네네.
0: 통상적으로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1: 네.
0: 케빈 워시는 그거 아니야.
1: 아니에요?
0: 돈 많이 풀어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더 만들어내면
1: 네.
0: 물건이 더 늘어나면 그거로 물가 떨어지지 않겠냐.
1: 네?
0: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는 거 이거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1: 그래요?
0: 네. 일견 일리는 있어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0: 근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그런데 AI 시대는 네. 이제 그 주류 경제학을 깨고 새로운 아. 주류 경제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케빈 워시의 아. 생각이거든요.
0: 세상이 바뀌었다?
1: 그렇습니다. 오. 이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는데 돈을 더 풀어. 돈을 네. 10% 더 풀고 물건을 20% 더 만들면 물가는 떨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아. 그렇게 되느냐. 과연 통화량을 10% 늘리면 생산량이 20% 네. 늘어나느냐. 그것을 왜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야. 그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서 네. 물가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자 버디워시를 가지고 온 케빈 워시 이분이 네. 네. 연준 통화정책 방향 완전히 바꿀 거기 때문에 오. 앞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파격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와, 그러면은 사실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그 배후에 무엇이 있고 누군가 입김을 행사할 것인지 등등을 미리 좀 예측을 하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0: 박사님께서 이 경제 돋보기에서 뭐 세부적인 거는 뭐 다음으로 미룬다더라도 네. 큰 틀에서 그래서 워시는 이거야. 워시는 이거 할 거야. 이거 좀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죠.
1: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제 아무리 그 케빈 워시인들 경제 상황이 아주 극한으로 몰려간다든지 이란 전쟁의 후폭풍이 커지면 그거 수습하는데 일단 먼저 대응할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본인 스타일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 두세 달 지나면 서서히 이제 그것을 본질, 자기의 네. 마각, 네.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겠죠. 본색을 네. 드러내겠죠.
0: 마각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1: 예, 네. 본색이 훨씬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색이 이제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통화 팽창적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네. 금리 안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리 동결. 예. 아니 조금만 물가 지표가 조금이라도 긍정적 지표가 있으면 금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돈을 푸는 것은 연준만 푸는 게 아니라 미국 재무부 트럼프 대통령이 직할하는 미국 재무부도 국채 물량 가지고 얼마든지 조절할 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것을 연준이 견제할 수 있는데 견제 안 할 겁니다.
0: 국채 금리 막 오르고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 시장에서 지금 발작이 일어나는 이유가 예. 케빈 워시가 오기 때문에 겁이 나서 지금 아. 국채를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0: 아, 이게 참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또 움직이는군요, 다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케빈 워시는 경제 지표가 워낙 그 나빠지면, 네. 그러니까 물가가 워낙 하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네. 본인이 노력은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폴 볼크처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막 대대적으로 금융 긴축을 한다 이런 건 아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예. 앞으로. 미국의 통화량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 금융상품 더 오릅니다. 더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예. 이게 너무 일정 수준을 지나면 네. 터질 수가 있죠. 그게 버블 붕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네. 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야, 오늘 케빈 워시 얘기로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오늘 그 삼성전자 성과금 얘기 준비됐었잖아요.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 밤 김치,
1: 새벽 밤 제조, 새벽 판매.

0: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카.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네, 잠시 후에 김대호 박사님과 인사 나누면서 다음 주에는 성과금 얘기하자. 네, 이야기거리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성과금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간밤에 단독 보도를 비롯해서 정치 얘기할 거 엄청 많거든요. 네, 3부 삼색 정치 토크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연장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4: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5: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3인 3색의 정치 토론. 3색 정치 토크.
1: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3색 정치 토크입니다. 아, 특히 공식 선거운동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더더욱 할 얘기가 많은 상황. 간밤에 나온 단독 보도까지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이야기거리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아, 풍성이라고 하면 너무 좀 긍정적인가요? 네, 저희가 약간 좀 지적하고 비판하고 살펴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모신 세 분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하겠는데요. 광고 듣고 세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아, 또 눌어붙었네.
9: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0: 네, CBS 주말 뉴스쇼 3부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오늘 모신 세 분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십니까?
10: 네, 세 분 오늘 두 분은 좀 그 의상이 블랙 컬러. 네, 검은색이고 또 송 전 대변인께서는 약간 갈색 옷 입으시고 네. 다 차분한 옷으로 네, 입고 오셨습니다. 5월이잖아요. 원래 나들이 많이 가고 좀 그런 때인데 선거 때문에 다들 바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종일 기자님은 뭔가 네,
11: 제가 예. 그 손소의 마법에 걸려가지고 지난 2주 전에 방송 마치시면서 쉬지 말고 네. 이래라. 네, 네. 지난 2주간 정말 소처럼 일했습니다.
10: 네. 네. 아니 저희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네. 어차피 못 치세요. 선거 기간에 네, 제가 네. 말 안 해도 어차피 못 치신다. 네. 네.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하고 송영훈 전 대변인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그런 시기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도 바빠요. 왜냐하면 챙길 게 많고 볼 게 많고 확인할 게 많은데 그런 와중에 간밤에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TV조선의 단독 보도였죠. 김영남 민주당 후보가 네, 평택을에 출마한 김영남 후보 네, 전 국회의원이죠. 차명으로 그것도 자신의 예전 보좌관 이름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근거로 김용남 후보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그런 녹음 파일의 일부까지 들려줬거든요. 야, 이거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 방송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시달릴 텐데. 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용남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공천한 정당도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간밤에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속 보도가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토요일 아침에 진행하는 유일한 또 시사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이 얘기를 짚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자님의 말씀부터 듣고 두 분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11: 네, 일단.

0: TV조선에서 단독 민주당 김용남 차명으로 대부업체 운영 정황 이렇게 써 그다음에 더블쿼터 따옴표에서 1년에 3, 4억 이익 배당 다 내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시사저널도 대차게 물 먹었는데 TV조선 큰 단독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후속 보도가 많이 없는 거는 이게 정말 TV조선에서 이제 심층 보도를 해서 보도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략적인 부분을 보면은 경기 평택을에 출마하신 분이죠.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운영한 정황을 이제 파악한 거죠. 그래서 김 후보가 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내비치며 배당도 다 본인 것이다 라는 녹취가 보도가 나간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법처리 대상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김용남 후보는 해당 업체 경영에 관여한 바나 차명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1: 아니 그런데 뭐 녹음 내용만 보자면 물론 그 진위 여부는 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녹음 내용이 이래요. 그대로 좀 인용해드리면은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다.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직원 이름만 빌려가지고 대표에서 해놓은 거야. 이런 2021년 지인과의 대화로 추정되는 녹음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됐거든요.
0: 네.
1: 그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 이 부분 좀 궁금하고 단순히 아닙니다. 좀 뭐 무관해요. 억울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녹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간밤에 나온 거라서 사실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후보잖아요. 네, 민주당이 그렇죠. 예, 정청래 대표도 과거에 어디에 있었든 지금 민주당 후보고 당선시키려고 내보낸 거다. 자신 있게 얘기했고 지지를 강력 호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진짜 간밤에 나온 소식이라서 아직 뭐 김용남 후보 측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경영에 관여한 바나 뭐 차명 형태로 운영한 바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렇다기에는 해명이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 대부업체의 뭐 이제 운영자 뭐 김용남 의원의 과거 이제 보좌진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도 뭐 같이 쓴다. 그러니까 업체가 이제 업체가 있으면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제 뭐 주소가 뭐 같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게 아예 무관하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짚이는 부분,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1: 지금 아예 무관하다 이거 억울하다 누명이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진실로 밝혀지면은 그런 옹호 발언 했던 것도 다 기억에 남거든요.
2: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어떤 차명 재산 뭐 불리기의 형태로 이것이 만약에 쓰인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역시도 리스크인데 뭐 이 대부업체의 운영 행태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없었는지 어떤 불법적 경영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어떤 취재나 보도가 있을 경우에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이제 후보 자체가 과연 방어할 수 있는 선이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드는 사이즈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뭐 가급적이면 이제 좀 전달을 더 해드리고 싶고 네. 뭐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네. 워낙 간밤에 나온 소식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제 안에서 좀 잡히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솔직한 말씀. 예. 네.
1: 아무튼 이런 상황 안 그래도 평택구 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이제 범 여권에서 좀 집안 싸움이 좀 격해지는 상황, 비아냥도 나오고 뭐 약간 좀 눈살 찌푸리는 상황에서 친노, 친문 대 친명 뭐 그런 국면 여기에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조국 후보 쪽으로 이게 표 몰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또 반면 야 이거 유희동 후보 쪽에 이거 천운이 왔다 이제 유희동 쪽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거는 송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서요. 네. 저는 김용남 후보는 이게 사실이면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이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했다. 큰 스캔들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도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대부업체 운영하는 것 본인 이름으로 하면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표이사를 앉혀놨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추론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 어제 TV조선이 이걸 인터넷판으로 기사를 단독을 낸 것도 아니고 9시 뉴스에서 했어요. 메인 뉴스에 내보낼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게이트키핑을 거칩니다.
1: 자신 있다?
3: 그렇죠. 그리고 TV조선의 9시 뉴스 앵커는 TV조선 상무입니다.
1: 그 신분이.
3: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회사가 사운을 걸고 보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상당한 수준의 사실 확인을 거쳤을 것이고 보통 이런 종류의 단독은 하루도 잘 안 끝납니다.
1: 후속이 있다.
3: 다음 날, 다다음 날 보도할 것까지 준비해놓고 단독을 터뜨려요. 옆에 기자님 계시니까 네. 잘 아실 겁니다.
1: 일단 부인했으니까 그래 부인을 해. 그럼 이거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3: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안은

0: 김영남 후보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많은 대중들께서 이것은 네. 사실로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전국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부산 북갑에서도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하면서 뭐 한동훈의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겠다 이렇게 하는 걸 전국의 유권자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아니 왜 민주당을 막으려고 해야지 저렇게 무소속을 핍박하려고 하느냐 이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평택을도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쵸?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경영한 사람을 사퇴시키지 않으면은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에게 영향이 갈 겁니다.
1: 예, 전국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그 정도로 큰 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2: 네, 그 정도로 큰 건이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고 저는 김영남 후보의 대부업체 건 이 자체보다는 민주당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제 SNS 페이스북 네. 보니까 여권 지지층들이 엄청 난리가 났어요.
1: 어떤 내용으로요?
2: 김영남 후보 사퇴해라. 민주당이 책임져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체 예. 어떻게 게이트키핑을 했길래 이런 분이 공천을 받았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페이스북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 근데 기자님 그게 약간 좀 조국 후보의 당선을 원래 바랬던 분들이 그 목소리를 분출한 것이냐 강하게 네. 아니면 아예 그래도 민주당 후보니까 김영남 찍어야지 김영남 돼야지라고 했던 어찌 보면 좀 친명 지지자들이 입장을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네, 전자와 후자가 다 있지만 후자이신 분들도 목소리를 아주 강하고 세게 내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방금 송영은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 네. 이 악재를 여당 민주당이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 최대 변수다. 네. 그리고 좀 송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민주당이 어찌 보면 그러면은 이거 후보 공천을 취소해라.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 없어지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2: 네. 가령 지난 총선 고려해 보시면은 네. 조금만 시계를 뒤로 돌려보시면은 그 당시에 지금 김종민 의원이 세종시 국회의원인데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이 후보를 냈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검증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사퇴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사안은 더 큰 사안이고 평택은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네. 전국적으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1: 그런데 또 당시에 총선 때 양문석 의원은 뭐 대출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뭐 완주했고 그렇죠. 또 당선도 됐고 또 그 후에 유죄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됐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2: 그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안에서 그 결정에 대해서 불만과 논란이 많았고 그걸로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죠. 그게 아니었다면.
3: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우려스러운 대목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전국 선거 판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되면 뭔가 이미지를 더 씌우는 행태로 이제 공격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 자체에 대한 어떤 뭐 비판이라든지 해명 요구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봐라 뭐 민주당 후보들이 이렇지 않느냐라는 식의 공세가 당연히 이제 야당 측으로부터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 지금 이제 뭐 부울경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좀 도전하는 지역들의 입장에서는 또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슈일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에서도 뭐 후보와 얼마까지 소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당연히 해야죠. 뭐 후보직을 그대로 유지를 시킬 거냐 마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0: 이 문제는 저는 기정사실로 보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김영남 후보가 2015년에 본인의 보좌진을 정강일에 걷어찬 그 사건 결국은 이제 사실이라고 드러났잖아요.
1: 사과했습니다.
0: 자, 그런 분이 자신의 전직 보좌진이 대부업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을 대줬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답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울산광역시장 김상욱 후보는 어떤 이력이 있습니까? 대부업체 사내 이사를 국회의원 하면서 심지어 겸직을 했죠. 뭐 본인은 착오나 실수로 등기에서 안 빠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 김상욱 후보가 변호사예요. 그러면은 네.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고 내 이름 빠졌나 안 빠졌나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도 광역단체장 후보로 내보내는 민주당에서 과연 김영남 후보를 사퇴시킬 것인가 이제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 정청래 대표가 이제 자신이 했던 선택에 그게 부메랑으로 오게 될 거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안의 경중을 보면요. 전북이 지금 민주당이 난리잖아요. 공천 때문에 난리인데 김관영과 현역 그 전북지사 이제 무소속 후보가 되셨죠. 이분이 대리비를

0: 식사하다가 준 거를 민주당 표현으로 따르면 현금 살포했다라고 해가지고 공천을 날렸잖아요.
1: 네, 청년 정치인들에게.
0: 네, 그렇죠. 그다음 결국에는 탈당할 네. 수밖에 없었고. 근데 사안의 경중을 보면 지금 김영남 후보가 받고 있는 이 논란 의혹과 네. 당시의 전북에서 이 공천 과정을 비교해 보면 경중의 차이가 국민들이 느끼기에 상당할 거거든요. 유권자들 사실, 입장에서 네. 봤을 때.
1: 김관영 지사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당일날 뭐 이것도 지시하고 저것도 지시하고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했죠.
0: 네.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지금 이 전북이 논란이 된 게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분이 공천을 네. 그래서 받지 않았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단호하고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고강도 대처가 나오지 않으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63 지방선거에서 크나큰 악재, 제일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야, 그런데 뭐 개개인의 문제겠습니다만 이혜훈 전 의원도 그렇고 뭐 김용남 전 의원도 그렇고 물론 사실관계 확인은 또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일종의 전향을 한 인사들이 야심차게 그래도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삐걱거림이 나타난다면은 이것도 영입한 측에서도 난처하고 영입된 사람도 난처하고 지켜보는 국민도 난감하고 여러 가지 좀 참 씁쓸합니다.
2: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다른 진영에서 이제 뭐 영입이 되시거나 뭐 좀 당을 바꾸시거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네, 뭐 아니면 뭐 부적절한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쨌든 처음에 뭐 공천을 받은 정당의 책임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한나라당 혹은 국민의힘 이제 과거 그 보수 진영에서 뭐 가져야 했던 책임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1차 게이트키핑은 거기서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감안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임계치를 넘어간다 싶으면 거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쉴드는 좀 어렵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 떠나서 뭐 영입이 되셨든 영입이 안 되셨든 어쨌든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에 이제 다시 도전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영입된 인사라고 하더라도 혹은 영입되지 않았고 뭐 당내에서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어떤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당에서 책임 있게 거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 그 평택을 선거가요. 네. 정말 그 지역 유권자들께서는 범여권 후보들에게 마음을 줄 때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영남 후보는 재산이 100억이 넘는 분이 차명으로 이렇게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네. 얼마나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탐욕스럽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조국 후보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본인은 22대 총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국회의원들의 신규 주식 투자는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공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재산 등록한 내역을 보면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3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조국 후보가 총선에 출마할 때 공개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요. 새로 매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21년, 2022년에 정경심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 영치금 전체 1위였습니다.
1: 아, 그래요?
3: 2억 4천여만 원의 영치금을 모아서 그때 1위를 기록했고 과거 한국일보 보도를 찾아보면 그 영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금도 떼지 않는 돈을 그렇게 받아서 결국에는 이게 본인의 재산 증식에 활용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주식을 샀든지 간에 결국은 그 영치금이 본인의 재산 증식에 이용된 것과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평균적인 유권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김영남 후보나 조국 후보의 가족이나 너무너무 돈을 밝히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게 과연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1: 네. 김영남 후보에 대한 의혹. 저희가 뭐 이게 사실이라고 저희가 확인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혹 단계고요. 그리고 또 한 방송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그에 대한 또 보도 내용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 토요일에도 선거 국면에는 모든 기자들이 다 열심히 다 쉬지 않고 일을 합니까? 어떻게
0: 네,
1: 됩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원래 그 기자들은 팬기자 기준으로 하면 토요일은 네. 하루 쉽니다. 아, 일요일은 네, 정당 취재를 네. 하지만 근데 이 정도 사안이 나왔고 이러면은 이제 데스크가 이제 기자들한테
1: 나와라.
0: 확인을 해라.
1: 아. 네.
0: 예. 링크 하나만 보내주면 알아서 일합니다.
1: 네. 야, 예. 기자들이 예. 어제 그 단독 보도 때문에 오늘 네. 휴식을 못하고 일할 것 같은 그런 되게 드는데 네.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계속 보도가 더 추가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제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좀 더 다뤄

0: 볼까 생각하고요.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이번 주 사실 정치 사안이라기보다는 좀 사회 사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또는 경제 이슈이기도 하고 또 문화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자, 이 논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도대체 어떤 경위로 그런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광고를 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또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선에서 결제한 것이냐. 그리고 최고 경영자인 정용진 회장이 알았냐 몰랐냐 시켰냐 또는 원래 그런 거 해도 된다고 했냐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또는 두 번째로 사과했는데 계속 괴롭히고 불매운동 하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지적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기자님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1: 네.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추동력이었던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정면으로 이번 스타벅스 마케팅이 희화화했죠. 홈페이지 등에 그 게시된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5.18이 명시돼 있었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게 왜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냐라고 하면은 정용진 회장이 과거에 소셜미디어에 멸공 등의 글을 올리고 그 기독교 단체를 후원하는 등 구구적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지금 그 신세계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론이 다르게 대응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신세계의 정영진과 무신사도 이거와 비슷한 옛날 일이긴 하지만
0: 예전에.
1: 여론의 차이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분명히 그 앞선 행동들 자업자득 쌓인 부분들이 이 차이를 만들고 있다. 순간의 실수인가 의도된 행동들이 누적돼서 결국 터진 사고인가를 여론이 구분하고 있고 지금의 스타벅스 논란이 일파만파인 건 분명히 정영진의 오너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보이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개헌을 통해서 왜 5.18을 헌법에 넣어야 하는지 전 국민이 지켜봤고
0: 네.
1: 특히나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고 사회 통합을 망치는 행위였는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서 광주 정신을 보편적 가치로 정착시키려는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부 부처에서 이제 장관도 이제 앞장서서 이거 일종의 금지령 네, 이런 것들이 좀 내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스타벅스 관련해서 구매한 내역을 좀 조사해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오고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일종의 좀 정치적인 활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2: 아니 뭐 정치적인 활용이라기보다는 이 스타벅스가 한 잘못된 그 행태에 대한 후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단순히 정부 부처만 나서서 뭐 불매 얘기를 하거나 뭐 반발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SNS 상에 보면 일반 국민들께서도 뭐 이제 스타벅스 카드를 이제 자르는 영상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텀블러를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뭐 아니면 제 지인 중에는 프로필 사진에 이제 스타벅스 불매 이런 걸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예.
2: 뭐 특정 뭐 정파 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 사안을 넘어서서 사실 역사를 건드린 일이잖아요. 특히 이제 5.18이라는 그 중대한 날에 중요한 날에 하필 또 그런 뭐 탱크데이 뭐 얘기하고 예. 심지어 제가 사실 더 분노했던 거는 책상에 탁 이 문구였거든요.
0: 예.
2: 사실 이게 그 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연상되는 그쵸. 내용인데 예.
0: 탁 친히 역하고 죽었다.
2: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그 홍보물에 동시에 기재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그리고 심지어 그 이벤트가 공개된 날짜 자체도 5.18이었잖아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연이다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면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어떤 역사를 폄훼하고 훼손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비하한다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상품화를 했다라는 거. 이것은 사실 뭐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좀 용납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0: 네.
2: 그 역사의 아픔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이게 심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좀 생전 사진을 활용해가지고 이 5.18 관련된 발언을 하는 이 커피 마시면서 하는 그런 AI 영상도 올라오고 이게 또 좀 이상하게 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3: 일단 스타벅스는 대단히 크게 잘못한 게 맞고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유가족 단체에 더 진정성 있게 사죄를 해야 되고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가 좀 더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잘못에 대해서 민간에서 알아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국가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0: 네네,
3: 누구나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죠.
3: 그러면 역으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사유로 인해서 불매

0: 운동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하는 것도 선을 넘은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런 거를 할 계제가 되는 분입니까? 앞서 그 책상에 탁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매우 잘못됐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1: 네.
0: 고 박정철 열사가 고문치사된 사건을 희화화한 거예요. 조롱한 거고 대단히 네. 잘못된 건데 그 윤호중 장관은 본인이 어떤 분입니까?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으로 본인도 유죄받은 분이에요. 판결문에 본인이 폭력을 행사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무슨 염치로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불매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장관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개별 정치인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스타벅스는 대단히 잘못했고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시민들께서 판단하셔서 가든 안 가든 그건 각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나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네,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참전한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감론을 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직접 우리 공동체의 원칙을 강조하고 근절 의지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했는데
1: 네.
2: 문제는 불매운동을 정부가 나서서 직접 할 필요가 있었냐? 저도 네.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니, 실제로 그 이제 시민들 만나는 자리에서 아, 뭐 그 커피는 아니죠. 이런 발언. 뭐 스타벅스를 지칭한 건 아닙니다만 네. 사실상 그런 의미죠.
2: 네. 그러니까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민간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깃발을 들 때가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1: 예.
2: 뭐든지 역지사지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회사가 태극기 부대나 구구 세력의 비위를 거슬러서 그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그 정권에, 바뀐 정권의 행안부 장관이 불매에 동참한다고 하면 민주당의 반응은 어떨까? 이게 나한테 선이 상대한테는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을 늘 고려해야 되고 무엇보다 특히 국가가 나서는 건 늘 신중해야 돼요. 만에 하나 그 국가가 틀리면 어떡해요. 그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은 대체 누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 그러면은 그 정의가 나중에 뒤늦게 실현된다고 해도 지체된 정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0: 바로 그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1: 네.
0: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정권, 어느 정부에서도 없어야 됩니다.
1: 그러니까
0: 네. 중앙정부 부처에 가면은 그 중앙일간지들 다 구독하잖아요.
1: 예.
0: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다 구독합니다. 정권에 따라서는 해당 매체의 논조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1: 뭐,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0: 그렇죠. 그런데 예. 보수정권에서도 한겨레 구독하고 네네. 진보정권에서도 조선일보 구독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매체를 볼지 말지는 시민들께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사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1: 네.
0: 이 부분은 결국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보면 정부가 나서는 것이 맞냐 아니냐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의견이 갈리고 혹은 뭐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 차원에서 뭐 보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뭐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뭐 민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정부까지 나서는 것은 뭐 과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스타벅스의 어떤 실책은 결국에는 단순히 뭐 기업 차원에서 뭔가를 사소하게 실수한 내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 네.
3: 이 불매 운동을 뭐 정부가 왜 나서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좀 수복 불매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왜요?
3: 왜냐하면 이번에 이 사태가 있고 나서 많은 분들, 뭐 국민의힘에 계신 많은 분들도 뭐 당연히 분노를 하셨겠지만
1: 네.
3: 그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운영하는 SNS 예. 계정에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뭐라고 올라왔었냐면 내일 수복 들렸다가 출근해야지 굿나잇 이런 글을 이 국민의힘 충북도당 계정에서 올리더라고요.
1: 거제시장 후보도 또 그러면서
3: 네, 거제시장 후보는 거기에 심지어 댓글로 가서 샌드위치 네. 먹어야지 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1: 뭐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3: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답 댓글로 충북도당 이 국민의힘 충북도당 그 SNS 계정은 내일 네. 아침은 샌드위치당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어요.
1: 네.
3: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지금 거제시장 후보자인 것도 문제인 것이고 뭐 몰랐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게 모를 네. 수 있는 내용인가 싶고요.
1: 네.
3: 국민의힘 충북도당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어쨌든 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곳 아닙니까?
1: 그렇죠.
3: 근데 지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도 일부러 보란듯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기강을 잡아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1: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건 잘못된 거 맞는데 예. 민주당에서 그 말씀을 하시려거든 일단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송영길 인천 연수갑 후보 공천 취소부터 하고 말씀하십시오. 그
1: 말씀이세요?
0: 유명한 새천년의 NHK 사건 다 알지 않습니까? 2000년 5.18 전야에 민주당 이른바 386이라고 하는 그 당선자들이

0: 최천년 NHK 룸살롱에 모여서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아주 그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술판을 벌인 그 사건. 거기 임수경 전 의원이 쓴 그 당시 목격 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영길 후보는 그 당시 초선 당선자였는데 임기도 개시되기 전이에요. 여성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고. 우상호 의원은 당시 의원이었다가 낙선하신 분인데 임수경 전 의원 보자마자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지금 총리도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는 왜 자꾸 5.18을 끌어들여서 본인의 과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까? 아니 5.18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면 시민을 때려도 되고 출동한 경찰을 때려도 돼요? 그렇게 5.18을 자신의 추한 과거를 변명하는 데 동원하는 것도 5.18 정신 훼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본인의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던 날짜를 수도 없이 많이 바꾼 끝에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2023년 5월 17일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본인의 재판에서는요. 2심 끝날 때까지도 그 날짜가 5월 29일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왜 이제 와서 5월 17일이라고 하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5.18 전야에 술을 마신 것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이번 징계 청구서 보세요. 거기 연어 술파티에 술자도 없어요. 22장이나 되는 징계 청구서에. 그렇게 5.18을 끌어들여가지고 거짓말하는 분을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말을 믿어주고 국정조사 벌이고 그걸 빌미로 공소 취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18 정신 훼손 아닙니까? 민주당이 먼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 주셨던 국민의힘 충북 도당 공식 SNS 계정과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의 이 글을 보면
2: 네.
1: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제일 야당이고 보수 1당이잖아요.
2: 네.
1: 국민의힘의 현재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2: 수준.
1: 예, 국민의힘이 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고 네. 국민의힘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여기까지 왔는지 여전히 모르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여론이 국민의힘이 이런 일이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분개하고 이게 단순 실수나 일탈 잘못이 아니라 당 전체가 이 DNA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진 이유가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러워서 광주 안 간다. 더러워서인지 네. 알 수 없지만 지금 국민들 청력 테스트 시키고 있는데
2: 네.
1: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고 장동혁 대표는 광주 가서도 이게 광주 시민들의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위로와 사과를 받으려면 진정성을 어떻게 해야 이해받을 수 있냐 하면 상대의 눈높이에서 상대가 원하는 형식으로 상대의 언어로 해야 돼요. 근데 장동혁 네. 대표가 광주 가서 그랬나요? 광주의 시선보다는 지지층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 보면
2: 네.
1: 이게 더러워서든 서러워서든 서러워서면 그러면 괜찮나요? 파문이 커져서 국민의힘은 좀 서러워서 안 간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시민 반응이 불편해서 광주를 찾지 않겠다는 게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말인가. 그러니까 광주가 왜 그토록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지금 냉랭한지 되돌아봐야 돼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2: 네.
1: 국민의힘 당원에 담겨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국민의힘의 많은 행동들은 다 표를 얻으려고 한 쇼였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2: 네.
0: 그러면은 자, 저는 우리 기자님 비판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고요.
2: 네.
0: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 네.
0: 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자꾸 설화를 일으키니까 저도 참 서러워서 보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 더러워서 아니고요?
0: 아니, 저는 서러워서 서러워서 보수 못하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비판을 좀 양쪽에 균형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5.18에 관해서 상처를 드리는 발언들이 자꾸 나오는 건 잘못됐어요. 그런데 낮에는 망월동에 가서 참배하고
2: 예.
0: 밤에는 룸사동에서 저 여성들하고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술판을 벌이고 그런 것들은 온당합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속 민주당에서 여러 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장관도 되고 뭐도 하고 하는 것들은 올바른 일입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네. 좀 짚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2: 네.
0: 저는 이 스타벅스 논란을 보면서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고 하는 시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설렁탕집 주인에게 욕을 하고 이 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작은 것에만 분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2: 박전채 교원 이야기 듣고 넘어가 볼까요?
3: 네, 뭐 네. 일단 과거의 잘못한 부분은 뭐 비판 받아야죠.
2: 네.
3: 뭐 당연히 민주당 인사들 중에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생각하고 뭐 비판해 주신 점은 뭐 아프게 새겨 듣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행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전 좀

0: 보고 싶었던 거예요. 스타벅스 이제 이 사태가 있고 나서 사실 국민의힘의 그런 뭐 SNS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국민의힘 거제시장 출마자가 그런 얘기를 추가로 덧붙이는 건 현재의 일이거든요. 현재의 그런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럼 중앙단 차원에서 당 대표가 혹은 원내대표가 어떤 뭐 쓴소리를 했는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1: 그래서 중도층에 좀 소구해야 되는 뭐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또는 경기지사 후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가 좀 발언이 나올 법도 한데 뭐 특별한 게
0: 특별하게
1: 없었죠?
0: 이제 뭐 바로잡는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뭐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대선 때 약속한 내용이잖아요. 본인들이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상 뭐 선거용 개헌이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심지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반대를 할 거면 그럼 들어와서 하시던가요. 들어오지도 않고 그 사실 안건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행태로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는 것이 지금 2026년의 국민의힘이다. 그런 네. 점에서 저는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싶었던 거다라는 말씀을
1: 네.
0: 드렸습니다.
1: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송 전 대변인께서 반박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연장방송에서 예, 다루기로 하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다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네,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이 시간대가 좀 이른 시간이잖아요. 토요일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격적인 좀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하는 무게감 있는 정치 라이브 방송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좀 더 무게감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출연해 주신 분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잘 속속 전달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본방송에서 최대한 다루고 또 유튜브 방송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선거. 네, 선거 얘기. 사실 이게 지방선거잖아요.
3: 네.
1: 그런데 그럼 지방선거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을 뽑는 건데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택을 얘기 뭐 잠깐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부산 북갑으로 좀 가겠습니다. 아, 여기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그리고 또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 요 3파전 굉장히 치열한데 어제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뭔가 앞서 나가면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3: 그렇죠.
1: 보십니까?
3: 네, 지금 부산 북구가 판세를 보면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2강 1중 구도가 굳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힌 하정우 후보, 상승세 타는 한동훈 후보, 그다음에 이제 맹추격 결의를 다지는 박민식 후보인데 원래 판세가 4대 3대 3 이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하정우 후보가 4 정도 되고 나머지 보수 후보 두 분이 3-3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1: 축구 포메이션 같습니다.
3: 네. 4대 4대 2로 이제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부산 북구갑에서 단일화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이준석 동탄 모델처럼 북구갑에서도 3자 구도에서도 어떻게 뚫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1: 네. 자, 이런 상황. 아, 하정우 후보가, 더 치고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또는, 전임이죠? 네. 전재수 후보, 네. 시장 후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지도를 다 가져오지도 못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좀 비상등 켜진 거 아닙니까?
0: 사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전국 선거의 판세 자체가 굉장히 좀 좁혀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1: 늘 그런 것 같아요. 늘.
0: 사실 근데 예. 저는 예상하고 있던 흐름이었고 예. 많은 분들도 이미 선거 시작부터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후보들을 만나보고 특히 네. 부울경 지역의 후보들을 이제 뭐 선거운동 하시기 전에 이제 만나 뵙고 하면은 아 이거 지금은 뭐 다 잘 될 것처럼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인 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막상 뭔가 뭐 여론조사 응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뭐 당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고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0: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늘어나고 있다, 보수 쪽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절대 저희가 뭐 낙관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계속 지금 어렵다, 쉽지 네. 않다라는 얘기가 당대표님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약간 낙관론 경계령 혹은 말조심해야 네. 된다 이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1: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는 뭐 부정할 수 없겠죠, 민주당에서도?
0: 사실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한동훈 후보가 절대적으로 뭐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하정우 후보의 과제는 지금 네. 이 전재수 후보를 뒤이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재수 후보의 지지를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은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비교적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야지만 승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주민들과 전재수 후보가 쌓아오신 그런 스킨십이라든지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정우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서 좀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정치 신인이라는 부분이 좀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제 돈 많은 게 뭐 잘못은 아니고 잘한 거죠. 예, 좋은 일이고 일을 잘했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돈 많이 번 건데. 아, 제가 100억 포기하고 왔습니다. 이 얘기는, 야, 이거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해명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야, 이게 유권자를 만남에 있어서 전재수 의원과는 멀어도 너무 멀구나, 아직 차이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0: 근데 뭐 말씀대로 아직 조금 잔실수가 나오는 부분 혹은 약간 설화들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후보가 언론 인터뷰도 이제 하고 하시거든요. 이제 직접 나서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좀 구력 같은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네. 뭐 주식 관련해서 뭐 파킹, 주식 파킹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또 정면으로 다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처음에는 이 주식 파킹 논란 아니냐 이러다가 이제는 뭐 AI 수석으로서 이해 충돌 아니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그 주식 파킹 논란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가 직접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2: 뭐가 정리됐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충돌이 훨씬 더 심각하고 큰 문제고 제가 어제도 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네이버에 최근 6년치 이사회 결의 안건 목록을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이사회 결의 목록이 다 나와요.
1: 부지런하십니다.
2: 그걸 봤더니 하정우 후보가 네이버의 AI 그 책임자였잖아요. 미등 임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네이버의 AI 경쟁회사에 기술 자문을 해주고 주식을 받았으면요. 당연히 회사의 경업금지 그 위반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 이사회 차원의 승인 결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결의 목록이 확인이 안 돼요. 공개적으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질문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하정우 후보 측에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네. 100억 포기하고 왔습니다. 이 발언은 부산 북갑 유권자들께서 들으면은 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식을 본인이 2021년에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있을 때 받은 거예요. 100억 가치에 갈 수 있는 주식을 그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그걸 알고 승인해줬나, 동의해줬나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회사가 이른바 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대한민국 AI 국가대표라고 하는 컨소시엄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전혀 득이 안 되고 오히려 의문과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해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3: 예. 저희가 지난주에 그 부산 북구갑 가서 세 분 후보 다 인터뷰하고 현장도 다녀오고 취재를 했는데
1: 네.
3: 대체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그러니까 민주당 캠프는 지금 캠페인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1: 잘 못하고 있다는 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힘있게 뭐 추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3: 둘 다인데요. 가령 지금 하정우 후보 관련해서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피부로 체감하는 게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손털기 논란이 있었고 오빠 논란이 있었고 지금 주식 파킹 뭐 이해관계 충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1: 그게 그 중앙정치에서 또는 뭐 유권자가 아닌 부산 북감 유권자가 아닌 분들이 보는 것과 또 그 지역에서 표를 행사할 분들이 보는 것과 뭐 좀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3: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의 이런 뭐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 AI 수석이 부산 북구갑을 어떻게 잘 살게 해줄 거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덜 하고 저희가 덜 들을 수밖에 없었고.

0: 이런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했고요. 거꾸로 박민식 후보는 지금 확실히 지금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삭발은 2등이나 3등이 하는 거지 1등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다 확 주고 되게 그 신기하고 흥미로운 흥미로운 포인트였던 건 뭐냐면 네. 한동훈 후보의 캠페인이 지금 되게 메시지랑 잘 먹히고 있다.
1: 뭐예요?
0: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후보가 되게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였거든요. 지역 연고가 전무하고 네. 사실 이분이 대한민국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지만 강남에 아주 유명한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엘리트 이미지를 갖고 있고
1: 그래도 연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그다음에 3자 구도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2024년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이 전무했을 정도로 어렵고 또 배신자 프레임도 여전히 가동 중일 수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하면 어떡하냐라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지역에 내려가서 저희도 오랫동안 열심히 봤더니 한동훈 후보가 선거 유세를 생각보다 되게 촘촘하고 샅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내려가서 그 어르신들 다음에 표가 없는 유권자들을 만나도 약간 진심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유권자들이 받는 것 같고 또 그거를 SNS로 알리면서 한동훈 후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부산 북구갑에 가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소취소 그 조작기소 그걸 했던 부분들이 한동훈의 역할론에 엄청나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1: 견제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0: 네. 그리고 한동훈 캠페인,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캠페인이 잘 먹히고 있다는 얘기가 한동훈을 찍으면 장동혁을 심판하고 이재명을 견제한다라는 메시지가 생각보다 지역에서 잘 먹히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분이 대선 후보고 이제 그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이걸 네.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아까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정우 후보는 이 지역에서 전재수라는 아주 걸출한 네. 이 지역에서 정말 유권자들 업고 다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있는 그 프리미엄.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고공 지지율 60%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못하고 계속 수비하는데 급급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캠프가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네. 좀 어수선한 느낌이다. 라는 인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뭐 좀 유리한 뭐 상황에서 출발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후보 본인의 성향과 성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점잖은 거 아니냐. 어차피 선거는 이거 그중에 1등만 살아남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잊혀지는 건데 게다가 상대하는 인물들이 다 뭐 대표도 하고 장관도 하고 의원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호전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2: 그래서 이제 좀 후보가 좀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후보가 좀 더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이제 언론 인터뷰 통해서 본인 의혹과 관련돼서 반박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주식 파킹 논란에 대해서도 그게 베스팅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보유 기간이 있고 보유 기간이 다 되어야만 본인 소유의 주식이 되는 건데 일부는 이제 본인 소유가 된 거는 백지 신탁을 통해 처리를 했고 나머지 이제 본인이 이제 청와대로 오게 되면서 그 고문직을 내려놓게 되고 하면서 그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했던 주식에 대해서는 계약서대로 그냥 이제 다시 파는 사실 판 거지만 저는 뭐 돌려줬다라는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형태로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마치 뭐 주식 파킹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주식 자체는 뭐 대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주식이 아니라 뭐 인재 개발이라든지 영입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게끔 계약서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가 직접적으로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이제 북구갑 주민들과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어요. 좀 노출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상도 나오고는 있는데 좀 더 스킨십 있고 또 후보가 AI뿐만 아니라 북갑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저희 1분 정도 남았는데 송 전 대변인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해볼까요?
3: 우리가 정치 평론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시청자들께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가끔씩 정치를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거시적으로 보자.
3: 저는 부산 북구갑은 박민식 후보도 과거에 부산 북구갑 주민들께서 선출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국포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굉장히 서사가 있는 분이에요.
1: 어려운 환경을 그렇죠. 극복했어요.
3: 그래서 두 번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재수 후보가 그 지역에서 구청장 국회의원 합해서 세 번 떨어지니까 역시나 지역 주민

0: 님께서 불쌍하다고 뽑아주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 차례일 것 같다. 계엄을 막은 여당 대표를 네. 2년짜리 국회의원도 안 시켜줄 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네. 야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반박이 또 가능할 테니까 그건 또 연장 방송에서 네,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아 정말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연장방송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본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KP인커.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 공제조합 KP인커.
2: 네, 선거 기간 중에 다양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살펴볼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또 저희는 본방송 후에 연장방송 있으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5: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해

0: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기적이란 말 좋아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 삶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문장들 속 한 문장입니다. 버나드 쇼의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매 분마다 당신은 60초의 행복을 잃는 셈이다. 즉, 60초 동안 기적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지.
2: 날씨와 생활입니다. 연휴로 이어지는 주말인 오늘 소량이지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 그 밖에 전국에도 가끔씩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다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호남지방과 경남 서부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도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 동안에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아침 기온이 17도 가까운 기온인데요. 한낮에는 23도까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18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광고하기 좋은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7: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어딘가 좀 안 맞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뭘로 구분하시나요? 대개는 굳이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뭐 성격, 생각, 취향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구분